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강의를 꾸준하게 보고 계시는 친구들은 느끼시죠? 아, 이제 조금 더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겠는데, 이제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데, 나 조금 하는 것 같아 라는 걸 느끼죠. 매일매일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약간 묘한 긴장감이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의 특별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the playroom,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They then went to the dining room.

living room. 어떻게요? 거실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방금 약간의 위험이 있었죠. 집에 있는데 부엌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이쥐두 마리. 즉, 도시지, 시골지가 부엌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고양이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컵 밑에 숨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실로 이동합니다. 시골지 입장에서는 도시에 처음 왔는데, 어우, 이 고양이가 집에 같이 살고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겠죠. 우리 시골 집에는 전혀 고양이 같은 거 없는데, 위험 요소가 없는데, 도시는 집은 좋고 한데, 고양이가 있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런데 뭐 고양이 한 마리였으니까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실로 조용히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There were people there. 자,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아, 우리 친구들은 익숙하죠. 이게 뭡니까? Watching. 보고 있었죠? A bright. Bright은 밝은. Glowing이라고 하면은 빛나는. Glow가 빛나다 이거든요. 그래서 ing가 붙어서 빛나는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밝고 빛나는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TV, 텔레비전이 되겠죠. TV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쥐두 마리가 거실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시골쥐는 마우스, 맞죠? 시골쥐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때요? 그 TV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처음 봤겠죠. 시골에는 TV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라 gaze at it. gaze at 이라는 것은 응시하다, 빤히 바라보다 혹은 쳐다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스크린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이 좀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TV 안에서 그 빛나는 스크린에서 막 뭔가가 나와서 움직이니까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그녀는 그것을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은요. 아직까지 너무 분위기가 그래도 괜찮네요. 사람들이 있어도 아직까지는 뭐 위험하다 그런 내용이 안 나오네요. In the playroom, 그리고 놀이방에서는, 아, 다행히 거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제 놀이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같이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놀이방에 가니까

안 나오네요. In the playroom, 그리고 놀이방에서는, 아, 다행히 거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이제 놀이방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같이 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놀이방에 가니까,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있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이 있어요.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라고 돼 있네요. 시골지는, 시골지가 막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그 장난감, 놀이방에서. 그런데, knocked over 이라고 하면 쓰러뜨렸습니다. A tower. tower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탑 같은 타워입니다. 탑이었죠. 어떤 타워나 탑이냐면은 of building blocks. 쌓기 나무. 쌓는 블럭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블럭들을 쌓아서 만지고 놀수 있는, 그래서 뭔가 탑을 만들고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쌓기 나무나 혹은 쌓는 블럭들의 타워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Which라는 것이 바로 a tower of building blocks가 되겠죠. 근데 그 블럭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Came tumbling down. 어떻게 됐다고요?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 떨어지다. 그렇죠. 쥐가 뭔가 블럭 같은 것들을 막 쌓아놨는데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휘청하는 게 아니라 굴러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나겠죠. Crash. 우당탕 혹은 쾅이라는 소리가 나겠죠. 아,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tumble이라는 것은 굴러 떨어지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이거. 아,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 되면은 충분히 이제 좀더 자세하게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초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콤마와 관계대명사가 같이 있는 거. 이걸 영어 원서나 이야기책이나 우리 지금 이것도 이야기책이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편하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살짝 이제 문법을 씌워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대명사의 특별한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살짝 작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큰 차이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두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의미인지.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이게 첫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완전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에 점이 있네. 콤마가 있네. 저게 다릅니다. 맞죠? 즉, 뭔가 여기에, 이 문장 사이에 뭔가 들어가 있는 느낌인데, 딱이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점이 찍혀 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제가 읽을 때도 조금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뭔가 쉼표에서 콤마가 있을 때 살짝 끊어 읽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온답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상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고 여기 학생들이 20명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단어 시험을 쳤어요. 단어 시험. 우리 지금 영어 하고 있으니까 단어 시험을 10개를 쳤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통과했냐면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어 시험에서 통과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단어 시험을 10개짜리 단어 시험을 치는데 8개, 즉 2개 틀린 것까지는 통과. 3개부터는 오늘 청소. 이렇게 제가 규칙을 정했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가상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 통과한 학생들은 어땠냐면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에서 통과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0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보니까 한 10명이 통과했어요. 딱반 정도가 통과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the students는 10명이 되겠죠. 20명 중에 열심히 공부한 그 10명은 시험에서 통과를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이건 좀 달라요. The students who studied hard passed the exam. 이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콤마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워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없애고 한번 보겠습니다. The students passed the exam. 아, 제 앞에 누가 있다고요? 학생 20명이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 통과했대요. 즉, 20명이 있는데, 이 20명이 다 통과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학생들은 무엇을 했냐면, 근데 이 학생들은 who studied hard, 열심히 공부했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 콤마가 없는 것을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관계 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 이게 뭐냐면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거든요. 학생이 20명 있었죠? 그런데 콤마가 없으면 그 중에 10명으로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범위를.

0: 20명 전체가 아니라 20명 중에서 열심히 공부한 10명은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가 있는데 그거를 10명으로 어딘가로 좀 좁혀준다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문법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볼까요? 요거는 the students,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더라. 근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서 통과했어. 이렇게 계속적 용법, 해석을 할때 쭉쭉쭉 계속합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뭐 했다고요? 근데 그 학생들은 이렇게 이 학생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이 아니고 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더라라는 것이죠. 해석을 할때 뭔가 범위를 좁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쭉쭉 계속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제한적 용법이라고 부르고 여기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은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아이들은 시험에 통과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잠시만 생각해 보면은 생각보다 이해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그다음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She had never seen anything like it. In the playroom, there were all kinds of toys.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0: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y went to the dining room. 자, 그런데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이냐면 이 직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관계대명사의 한정용법, 제한적용법이 나온 게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내용이 어땠냐고요. 관계대명사가 도시지 집 안에 있었지는 않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도시지와 시골지가 어디에 갔습니까? 아까 전에 놀이방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시골지가 돌아다니다가 이 뭔가 쌓기 나무나 쌓기 블럭들 그거를 무너뜨렸어요. 타워가 있었는데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행이죠. 그래도 좀 조마조마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went to the dining room, 식사하는 방이죠. 식당이라고 해도 되고 혹은 식사하는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On the table. 와, 근데 거기에 식탁이 있었는데 테이블이 있었는데 식탁 위에는 they found a delicious looking feast라고 돼 있네요.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맛있게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feast라고 하면 잔치 음식, 진수성찬. 그렇죠? 와, 이건 맛있겠는데. 으아. 치킨, 피자, 샌드위치, 파이, 케이크, 미역국, 불고기, 갈비탕.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와, 초밥만 다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와, 이렇게 한상 차려져 있는 것이죠. There were,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그렇죠. 샌드위치랑 파이들이 있었고요. 케이크와 비스킷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있는 건 좋은데 우리 친구들 이 샌드위치 읽을 때 D는 묵음입니다. 샌드위치라고 읽지 않습니다. 샌드위치라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그렇죠. D 발음은 없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샌드위치랑 파이랑 케이크랑 비스킷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은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모든 것들은 먹기에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딱 차려져 있어요. The mice, 그 쥐 둘은 help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도왔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먹는데 뭘 도와요?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냠냠냠냠냠, 야금야금야금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Help oneself라고 하면은 마음껏 먹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흔히 쓰는 표현이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help oneself라고 하면은 마음껏 먹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them, 둘이잖아요. 그래서 help themselves라고 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아직까지 처음에 고양이를 마주친 것 빼고는 그 다음에 거실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었고 나머지는 뭔가 조마조마한 듯 그래도 잘 넘어갔어요. 시골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과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내용도 궁금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They then went to the dining room.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 looking feast. There were sandwiches and pies, cakes and biscuits, everything that was good to eat. The mice helped themselves.
0: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Creep. Creep.

0: Next, they crept into the living room. Glow. Glow. There were people there watching a bright glowing screen. Gaze at. Gaze at. The country mouse gazed at it. Tumble. Tumble. The country mouse knocked over a tower of building blocks, which came tumbling down. Crash! Feast. Feast. On the table, they found a delicious-looking feast. Help oneself. Help oneself. The mice helped themselve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여기 있는 room이라고 할 수 있겠죠. room, 방이에요. 저도 지금 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촬영장, 촬영방이죠. 자,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뜻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 cleaned my room. 그렇죠. 오늘 저는 제 방 청소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방을 청소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방, 공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의미, 방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모를 거예요. 모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There's always room for improvement라고 돼 있죠. There's 뭐뭐가 있다. 항상 있다. Room이라는 것은 방이 있다. 자, 일단 방으로 보겠습니다. 혹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를 위한? 향상 혹은 향상, 성장을 위한 공간이나 뭔가 방은 남아 있다. 즉, 예를 들어서 제 영어 실력이 이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면은 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라갈 수 있죠.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여지라고 하죠. 남아있는 공간이죠. 자, 그래서 나의 영어 실력이 이 정도인데, 아, 내가 열심히 한다면은 이 정도까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정도 맞죠? 원래는 여기, 근데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면 이 남아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또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있겠죠? 그렇죠. 그게 여지라고 표현하죠.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심리적인 그런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The schoolroom students in dormitories라고 돼 있죠. 자, 여기에 보면 room이라는 것은 동사로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는 room 한다.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room 한다라고 돼 있죠. 아, 숙박시키다. 기숙사에서 뭐 합니까?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잖아요. 맞죠? 먹이는 건뭐 식당에 하더라도 어쨌든 잠자리를 숙소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어디에서? 바로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재운다, 숙박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room, 기본적인 의미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책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근데 영어 원서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만한 책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들은 제가 도와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바로 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끝내볼 책은 Aesop's Fables의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또 끝내게 되었네요. 오늘 시골쥐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죠? 현재 완료의 경험과 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책 안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Two dogs burst in, sniffing.

0: sniffing the air.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Enough was enough.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at once.
1: Goodby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than richly in fear, she said.
2: The Town Mouse and the Country Mouse. 도시지와 시골지.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나올까요?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라고 돼 있죠. 자, 지금 이 쥐들은 어디 있습니까? 도시지와 시골지들은 현재 dining room, 식사하는 방, 즉 식당이 되겠죠. 거기에서 와, 테이블 위를 보니까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Delicious looking feast라고 나왔었죠. 우리 직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껏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지가 이야기하죠. 매일 그 치즈랑 빵 먹었었는데 우리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 책의 초반부에 나왔었잖아요. 빵이랑 치즈 먹었었는데 그거를 대접했는데 도시지한테. 근데 와, 케이크도 있고 비스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이런 것과 같은 음식을 나는 이전에 먹어본 적이 있다 없다. Never이니까 없다. 너무 좋은 것이죠. Mumble the country mouse. 약간 부럽기도 하겠죠. 나는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도시지야. 언니는 참 좋겠다. 너는 참 좋겠다는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왠지 그랬지 않을까요? Mumble the country mouse. 시골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중얼중얼중얼중얼. 그 다음은요. The town mouse laughed. 자, 그런데 도시지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이게 너무 뿌듯하겠죠. 아, 시골지가 와서 좀 뭐 부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서로의 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지가 웃었습니다.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이게 항상 네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즉, 이렇게 자기는 항상 먹는다라는 것이죠. He replied.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reply라는 것이 대답하다라는 것입니다. Yummy. How 맛있어. 자, 여기까지 일단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자, 그 다음은요. 오늘 그 다음 내용을 조금 더 읽기 전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시제에 보면 have PP라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 들었었죠. 바로 현재 완료라는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가 있는데 현재 완료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거든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게 있는데 이 말 몰라도 됩니다. 아, 몰라도 돼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꿈에 나올까 봐 무서워. 아, 몰라도 돼요. 자, 근데 무엇을 알면 되냐 하면 그 용어들은 아직까지 모르더라도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정확하게 의미 파악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네 개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나오면 나머지 두 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완료의 경험과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경험으로 해석이 되고 어떻게 결과로 해석이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태는 have 혹은 has PP가 됩니다. 이게 현재 완료 시제의 형태입니다. 자,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에는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표현할 수 있는 현재 완료의 어떤 그 시제 해석 방법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어떻게 이 개념은 있습니다. 개념. 정확하게 현재 완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지만 have PP 혹은 has PP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지금 혹은 과거, 이렇게 한 순간이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과거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게 현재 완료예요. 이 한 구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한 순간이 아니고 이렇게 한 구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에 걸쳐져 있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을 활용해서 오늘은 경험과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겠다는 거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I've been to Japan twice. 나는 어디에 갔습니까? 두 번 일본에 간 적이 있다. 이게 경험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나는 일본에 두 번 갔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난 일본에 두 번 갔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이 의미를 해석해보자라는 것이죠. 나는 일본에 두 번 갔다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니에요. 그 중에 이 기간은 이렇게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있는 이 중에 두 번 언젠가 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나는 뭐뭐를 한 적이 있다. 나는 뭔가를 한 적이 없다.

나는 뭔가를 몇번한 적이 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경험이에요. 경험. 내가 나는 이걸 몇번 경험해 봤다. 몇번 가봤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붙여주는 거라고요. 해석하는 방법을, 아, 현재 완료의 경험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다른 예문 보여드릴게요. They have never seen snow in their lives. 자, 예를 들어서, 열대지방에 사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 A라는 사람, 열대지방에, 뭐, 사막에 눈이 안 와요.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고 치고요. 뭐, 특이하게 눈이 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직까지 눈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They have never seen snow in their lives. 그들은, 이 A라는 사람과 그들,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럼 그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언제까지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가 되겠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어땠다고요? 뭐가 없다? 눈을 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눈을 본 적이 없다. 경험이 이렇다라는 것이. 경험이 없다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한 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경험으로 해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은요. 이번에는 결과라는 거예요. 자, 완료, 경험, 계속, 결과라는 게 있는데 오늘은 경험과 그다음에 결과. 결과라는 것은 이게 결과라는 것은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하면은 결과가 좀덜 드러나는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현재에도 연관성이 있어요. 즉, 과거에 갔고 현재에도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나 앞에 없고 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 친구 희가 있는데 이 희는 며칠 전에 유럽에 갔고 그다음에 지금도 어디에 있다? 지금도 여전히 유럽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have gone to Europe. 자,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는

0: 이상 좀 어색하죠. 문법적으로는 옳지만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약간 헷갈리는 그런 보기로 나온 경험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올까봐 또 주의하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현재 완료 오늘 한번 살펴보았고요.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Suddenly, 근데 갑자기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the mice 이 도시지와 시골지는 mice라는 것은 마우스가 있죠. 마우스는 그냥 쥐예요. 자, 그런데 mice도 그냥 쥐예요. 뭐가 다르냐? 마우스는 mouses라고 하지 않고 mice라고 합니다. 즉 복수형이 그냥 s나 es를 붙이지 않고 불규칙, 즉좀 특이한 복수예요. 아, 그래서 mice는 마우스의 복수형이다. 두 마리 혹은 그 이상이 있으면은 mice를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The mice heard growling. 쥐들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growl이라는 것은 맞죠? 으르렁거리고 그다음에 scratching at the door 문을 막 긁는 소리를 들었어요.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두 마리의 개가 확 들어왔습니다. Sniffing the air 공기에 맞죠? 공기중을 막 어떻게 하면서 뭐 했습니까? Sniff라는 것은 바로 킁킁거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코를 킁킁거리다, 코를 킁킁거리면서 두 마리의 개가 확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 The town mouse laughed.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he replied. Yummy!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Two dogs burst in, sniffing the air.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이라고 돼 있죠. 그개두 마리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왈왈 짖기 시작했습니다. Jumping up at the table, 그리고 테이블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0: she said. 그녀가 말하기를, 아, 어떻게 말했다고요? 공포 속에서 in fear, 겁에 질려서 부유하게. 맞죠? 겁에 질려서 음식도 많고 막 부유하게 이런 좋은 집에 살고 그런 것보다는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peace라는 것은 평화가 되겠죠. 평화 속에서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참 재밌죠. 제가 알던 그 이서부화가 맞네요. 그 도시지와 시골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도 이책 읽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 가지 빠질 수가 없겠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dogs began to bark, jumping up at the table.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Enough was enough. The country mouse said goodbye and left the town at once.
2: Goodbye! Better to live poorly in peace.
3: Mumble. Mumble. I've never had food like this before, mumbled the country mouse. Reply. Reply. This is how you could eat all the time, he replied. Growl. Growl. Suddenly, the mice heard growling and scratching at the door. Mice. Mice. The mice ran away when the cat came. Scamper. Scamper. The mice scampered away in fear. Peac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어휘 확장 country라는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암벽이 필요합니다. 암벽을 바로 rock, 암석, rock이라고 하죠. rock 꼭 외워주세요. rock.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이거 역시 중요해요. 아, 바로 R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뭘까요? 자, 줄, rope, rope, 밧줄, 묶다. 그렇죠. 필수품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rope, rope 꼭 외워주세요. 자, 세 번째.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쇠로 된 이 고리 같은 거를 바로 carabiner이라고 합니다. carabiner. 등산을 할 때 사용하는 타원 또는 D자형의 강철 고리. 밧줄이 이 carabiner 그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우리가 딱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죠. 이 카라비너가 생명의 줄이라고, 생명에 있는 고리라고도 불립니다. 카라비너 꼭 외워주세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암벽 등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자, root, 길. root, 길. resting, 휴식하고 있는 resting 휴식하고 있는 네, 첫 번째 표현 단어는 바로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Rock climbing is a dangerous sport. 암벽 등반은 위험한 스포츠이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Rock climbing is a dangerous sport.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root, 길, 등로의 뜻인데요. 암벽 등반에서 루트는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를 연결하는 길 전체를 뜻합니다. root, root 꼭 외워주세요. 문장 한번 볼게요. You have to plan your route before climbing. 등반을 하기 전에는요, 등로를 계획해야 합니다. root, root. 좋습니다. 자, 세 번째. resting, 휴식하고 있는. 그렇죠. 암벽 등반에서 resting, 휴식은요, 등반 중 그 발이나 손, 이렇게 좀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손목과 발 근육을 피로를 풀어줘야 완벽한 resting이 되겠죠. 자, 문장 한번 볼게요. resting during rock climbing is also important skill. 암벽 등반 중에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다. Resting during rock climbing is also an important skill. 꼭 외워주세요. Resting, resting. 좋습니다. 방금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갈게요.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root, 길. root, 길. resting, 휴식하고 있는. resting, 휴식하고 있는. 네,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는요, 퀴즈니까요, 한번 다 같이 맞춰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You have to plan your blank before climbing. 자, 뭐뭐를 하기 전에 네, 이게 필요합니다. 오, 계획을 짜야 되는데. 자, 힌트 많이 드렸어요. 3, 2, 1. root. 그렇죠. 등로. root. root를 짜야 됩니다. root. 맞추신 분들 아주 very nice.

나라에서 온 종이 영상 리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토끼 뭐해 인사 안 하고 I'm listening to music.

piano is complete. 여러분의 소중한 피아노가 완성되었습니다. 소리가 잘 나는지 들어볼까요? Wanna play it?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Yay! Let's play the piano then. 이제 피아노 연주하러 가볼까요? 와우! 오늘 밤에 피아노 연주회가 열린대요. There's a piano recital. 이거 봐, 관객들이 엄청 많이 왔네요. It's a very large crowd.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나도 너무 기대된다. So excited. 나는 피아노 연주회에 가요. I go to a piano recital. 나는 피아노 연주회에 가요. I go to a piano recital. 와, look at the stage. 무대를 한번 봐. There's the light, 조명도 있고. There's the piano. 당연히 피아노도 있네요. 어, 그러면 오늘의 피아니스트는 누구지? Who is it? Who is it? 너무 기대되잖아. 궁금해. 바로. 도돈. 우와. He's the pianist of today. 오늘의 피아노 연주자는 바로 거미 피아니스트네요.

0: to a piano recital.
1: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해요.
0: The pianist plays the piano. The pianist plays the piano.
1: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0: It is very touching. It is very touching.
1: 청중들이 박수를 크게 쳐요.
0: Wow, that was fantastic.
1: 여러분, 어려운 표현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복습까지 잘 마친 여러분들에게도
0: give a big hand.
1: 박수를 크게 쳐주자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쌤, 저 전날에 그 레스토랑 갔었거든요.
2: 오, 뭐 먹었어요?
1: 같이. 어. 아, 스테이크, 근데 스테이크 먹었는데 스테이크에 뭐 미디움 사이즈, 뭐죠? 미디움.
2: 아, 굵기 정도?
1: 네, 굵기 정도.
2: 뭐 미디움, 웰던, 뭐 이런 거요?
1: 네. 어. 저는 육즙이 제일 많은 거 먹었어요.
2: 설마, 레어?
1: 네. 네. 쌤은 어떤 거 좋아해요?
2: 저는 보통 미디움 웰던이요. 이야,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인 줄 몰랐어요.
3: 거기 진짜 좋아해요.
1: 쌤, 근데 육즙이 저는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육즙이 많은 걸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해요?
2: 아, 육즙이 많은?
1: 네.
2: 어, 이거?
1: 네.
2: 딱 좋은 표현이 있어요.
1: 뭐예요?
2: 바로 알려주면 좀 재미없으니까. 네. 지영아 쌤, 이거 뭐라고 할 것 같아요?
1: 뭔가 물 같은 육즙이 많이 나가, 뭐를?
2: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네. 지영 학생이 되게 좋아하는 무언가예요. 제가 이거 이렇게 문화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거든요.
1: 제가 좋아하는?
2: 과일 단물?
1: 주스.
2: 네. 그 주스에서 주스? 나온 말이에요.
1: 고기에서 주스가 나온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2: 네네, 이렇게 흥분하다는데 주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이것 안에도 이미 그러니까 이게 과일 주스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즙을 얘기하는 말이에요.
1: 그래서, 과일의 즙?
2: 그래서 주스즈라고 얘기하면 이게 이미 육즙이에요.
1: 육즙.
2: 육즙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바꿔서 주시라고 얘기하면
1: 주스가 아니라 주시요?
2: 주시라고 얘기하면 이게 육즙이 많은 이라고 얘기하는 말이래요. 육즙이 많은
1: 고기 뭐 이런 거 안 붙이고 그냥 네. 주시 하게 되면 고기에 육즙이 많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미투어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즙이 많고 수분이 많은 네. 상태 그러니까 즙이 많은 상태 이런 것들을 다 주시라고 얘기해요. 주시
1: 저는 뭐를 미투어를 막 이런 줄 알았어요.
2: 자,

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 그렇죠. 고기가 막.
0: 그래서 이때 알려드리면 이렇게 쌍으로 잘 쓸 수 있는 말이 뭐냐면 tender예요. tender.
1: tender. tender 무슨 뜻이에요?
0: tender 하면 이게 고기가 부드러운 걸 얘기해요.
1: 아, 입에서 살살 녹는 것 같은.
0: 자, 그러면 이제 준비됐어요? 자, 고기를 먹으면서 너무 부드럽고 육즙이 너무 엄청나.
1: 쌤, 텐더리 앞에 가요? 주시가 앞에 가요?
0: 뭐가 앞에 가도 상관없어요.
1: 그러면 텐더, 주시 해도 괜찮은 거예요?
0: 텐더.

0: 먹고 나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1: 네.
0: 선생님, 제가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1: 육즙이
0: 육즙이
1: 너무 많고
0: 부드러웠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1: 네.
0: 오케이.
1: 먹으러 갔었는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연하고
1: 아,
0: 육즙이
1: 네.
0: 풍부했어요.
1: The meat is so tender and juicy.
0: 여기서 좀 바꿔야 돼요.
1: Tender?
0: tender and
1: and
0: juicy.
1: juicy.
0: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잖아요.
1: Miss.
0: 선생님, 제가
1: Missy?
0: the meat
1: Meat?
0: is일까요? was일까요?
1: Was.
0: 네, 오케이.
1: The meat was tender and juicy.
0: 굿 잡. 저를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잠시만요. The meat was tender and juicy.
0: 저도 가고 싶네요. The meat was tender and juicy.
1: Later.
0: Later? 오케이.

0: 근데요, 제가 쭉 봤는데 항상 다른 뜻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혹시 주스에도 뭔가가 있으면 얼른 알려주세요.
1: 어떻게 알았어요? 있어요.
0: 진짜요?
1: 네, 주스에는 흥미진진한이란 뜻이 있어요.
0: 항상 가죽? 육즙인데 흥미진진하다고요?
1: 아마 이렇게 맛있고 막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마 흥미진진한이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 격식체는 아니에요. 이게 비격식으로 그냥 편하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주스 하면 흥미진진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책들.
0: 주시북스?
1: 맞아요. Juicy books. 이렇게 얘기하면 흥미진진한 책들이란 뜻이 돼요. 혹은 흥미진진한 소설들. 소설 영어로 뭐라 그래요?
0: 발음이 안 좋아서 novels
1: 맞아요. novel.
0: novel
1: 근데 novels.
0: novels
1: 오케이. 그러면 흥미진진한 소설들?
0: juicy novels.
1: good.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0: 이렇게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주시를.
1: 그쵸. 우리가 juic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0: 네, 잊었겠지?
1: 네.
0: 기억 떠올려봐야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있을 거예요, 있다 없다로 시작해 주면 돼요. 그러면 있다 없다?
1: There will.
0: 맞아요. There will 있다.
1: 뭐, be?
0: 맞아요. There will be 이렇게 시작하면
1: there will
0: 돼요.
1: Be?
0: 어, 있을 거다. There will be 소나기가.
1: Shower?
0: 맞아요. Showers?
1: 쓰예요?
0: 이 경우에는 뭐 여러 차례 소나기 이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1: showers?
0: 오늘 오후에.
1: In afternoon?
0: In the afternoon 혹은 오늘 오후에?
1: This afternoon?
0: 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에 소나기가 있을 거예요.
1: There will be showers this afternoon.
0: 맞아요. There will be showers this afternoon. 아, Good job.
1: 오늘 오후에 mm-hmm.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 there will be showers.
0: Yes.
1: There will be showers this weekend.
0: Good job. 한 번만 더.
1: There will be showers this weekend.
0: There will be showers this weekend. Good job.
1: 오, 쌤. 생각보다 잘했어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오,
0: 뭔가 일기예보 기상캐스터가 된 것 같죠?
1: 네.
0: 네, 잘했어요.
1: There will be showers this afternoon.
0: This afternoon. 이번
1: this
0: 주말에.
1: Afternoon. This weekend.
0: weekend. 좋아요.
1: 네.
0: 근데 그 소나기 중에도 엄청 심하게 내리는 소나기
1: 막,
0: 있잖아요.
1: 네, 엄청 물을 퍼붓듯이 엄청.
0: 그쵸, 막 들고, 우산 들고 가는데 막 뚫어질 것 같고.
1: 네네네.
0: 그렇게 얘기를 할 때 showers, 소나기 앞에 뭔가를 붙여주면 돼요.
1: So?
0: 어, 이때
1: 왜 심각한
0: 그런
1: serious showers.
0: Serious. 어, 굳게.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1: 네.
0: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계속
1: so
0: 내려오죠.
1: Many showers.
0: 어, 이렇게 막 점점 어때요? 무게가?
1: 너무 무거워요.

0: The shower,
1: the shower
0: is broken.
1: Is broken.
0: 브로큰하면 고장났다 뭐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면 the shower is broken이라고 얘기하면
1: 샤워기가 고장났다.
0: 설마 우리가 하는 샤워가 고장났을 수는 없으니까 샤워기가 고장났다라는 뜻이 돼요.
1: 네.
0: 혹은 he is in the shower이라고 얘기하면
1: 샤워
0: 어디에 있을까?
1: 샤워장에 들어가 있다.
0: 샤워실 안에 있다라는 뜻이 돼요.
1: 샤워실 안에 있다.
0: 맞아요. 뭐 나는 매일 샤워를 해요. I shower.
1: Every day.
0: Every day.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I shower every morning. 매일 아침 샤워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샤워를 씁니다.
1: 그냥 샤워는 진짜 간단한 것 같아요.
2: 샤워의 가장 그 의미로 이제 이미지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자, 여기에서 the chances of breaking were 158 with 18 zeros to 1.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거의 almost impossible to break. 네, 이런 머신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거를 코드를 깼을까요? 못 깼을까요? 끝까지 못 깼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네, 답을 다음에 알려줄게요. We're going to read about that next time.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and I hope to see you next time.

해서 축구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이 즐기는 활동이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가장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단어는 enjoy, 즐기다 입니다. 이 단어에 있는 joy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즐거움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이 n을 붙여서 즐기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된 거예요. enjoy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쪽에 정확하게 한 번씩 따라 써봅시다. enjoy, E-N-J-O-Y 읽을 때는요, enjoy, 네, 즐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핵심 문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요. 첫 번째 예문, I enjoy playing soccer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playing soccer 이라는 것은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My favorite season is spring이라고 했습니다. My favorite season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매우 좋아하는 계절이 됩니다. My favorite season is spring.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계절은 봄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절도 이렇게 넣어서 말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계절은 겨울이야 라고 하려면, My favorite season is winter.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이번에는 favorite subject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과목이 되겠죠. 내가 매우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다.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관심사와 관련된 세 개 단어들을 공부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금방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여러 번 반복 학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단어들도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가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중1 필수 영단어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vegetables every day. I eat meat and vegetables 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meat and vegetables는 고기와 채소라는 의미죠. 나는 고기와 채소를 뭐 한다? Eat, 먹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다시 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 eat meat and vegetables every day. 나는 매일 고기와 채소를 먹는다. 자, 하나 더 살펴봅시다. Can I eat these cookies? 자, 이번에는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재미있는 이야기, 오늘은 새로운 책입니다. 새로운 책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짜잔! 아, 여기 아주 잘생긴 코뿔소가 있네요. How the Rhinoceros Got His Skin 이라는 책을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 첫 이야기다 보니까 아주 뭔가 치열한 그런 내용은 아직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떤 해변에 남자가 있는데요. 좀 생뚱맞긴 하지만 뭐죠? 이게 난로입니까? 난로도 있고요. 해먹이라고 하죠. 저도 저런데 한번 누워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남자가 쭉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 다음 그림으로 갈까요? 아, 이 코뿔소가 이 남자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남자에게 가서 위험인물로 감지해서 다가가거나 뭔가 해치려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영어 학습 팁 한 가지는 바로 예습보다는 복습입니다. 영어는 예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예습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영어가 너무 어렵고 학교 영어 수업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면 미리 한번 좀 그 글이나 그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을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힘들 때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면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예습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수업을 들으면 아, 쌤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아, 선생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아, 요게 요런 거군요. 요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필요한 게 복습입니다. 그래서 아, 그 정확한 의미

그렇죠?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이니까 외딴 섬에서. 근데 이 섬이 어디 있었냐면 On the shores of the Red Sea, 홍해입니다. Red Sea, 홍해. 홍해가 어디냐면은 홍해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그 사이에 있는 길쭉한 바다입니다. 홍해의 어느 해변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외딴 섬에서 There lived a man, 어떤 남자가 살았어요. He owned, own이라고 하면 소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소유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But 여기서 but은 그러나가 아니고요. 뭔가를 제외하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 but 제외하고 무엇을 안 가지고? His hat, his and his knife and a cooking stove. 그의 모자와 그의 칼과 그의 요리용 난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다. 즉이세 가지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cooking stove는 요리용 난로는 뭐냐면 of the kind 어떤 종류냐면 이제 추가 설명을 이렇게 관로 안에 넣어서 해주는 거예요. That you must particularly never touch. 당신

0: except
1: 자, 무엇이 이 남자를 걱정하게 했냐면 바로 one rhinoceros. rhinoceros라고 하면은 코뿔소입니다. 이런 코뿔소죠. 그런데 요 발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rhinoceros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rhinoceros. rhinoceros.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발음 실수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라이노서러스를 줄여서 라이노라고 많이 읽곤 합니다. 그래서 라이노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이 라이노 때문에 원래는 라이노서러스는 라이노, 너의 강세가 있는데 이거를 라이노서러스라고 읽는 친구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라이노서러스, 줄이면은

구름이 하나도 없었대요. 팽팽했다라는 거죠. He had no manners then. then은 그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는 매너가 없었습니다. 매너는 예의입니다. 예의를 의미할 때는 뒤에 S를 붙입니다. 그때 버릇이 없었고요. 예의가 없었고요. And he has no manners now. 지금도 매너가 없고요. 예의가 없고요. And he never will have any manners. 그리고 그는 미래에도 매너, 예의가 없을 것 같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will. 오늘은 미래 시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 정의, 개념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래 시제,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시제는 일단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will이거든요. 자, 그럼 will을 일단 대표로 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cook dinner for you. 난 너를 위해서 오늘 저녁 식사를 요리해 줄게, 줄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단순히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5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한 7시 정도가 되어서 나는 내 친구, 너를 위해서 저녁 식사를 요리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뭐냐면 I will be cooking dinner while you are at the gym. 예를 들어

0: 다 미래 완료니까 현재부터 미래까지 구간을 나타낸다. 근데 그게 안 끝나고 그 시점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미래 완료 진행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그래서 BING가 마지막에 붙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will have been snowing, been이 왜 나왔냐면 중간에 있는 PP와 B가 만나잖아요. 그게 두 개가 합쳐지면 been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눈이 온다면 4일 동안 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4일 동안 눈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우리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e rhinoceros, who lived in the very middle of the island. He had a horn on his nose and two piggy eyes. Harumph! In those days, the rhinoceros's skin fitted him quite tight. There were no wrinkles in it anywhere. He had no manners then. And he has no manners now, and he never will have any manner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 좀 생소한 단어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단어와 뜻, 그리고 예문까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Own. He owned nothing in the world but his hat. Rhinoceros. Rhinoceros. The rhinoceros smelled the delicious smell. Fit. Fit. In those days, the rhinoceros's skin fitted him quite tight. Wrinkle. Wrinkle. There were no wrinkles in it anywhere. Manners. Manners. He had no manners then.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예습보다는 복습입니다. 영어는 예습이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두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상황을 빼고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예습이 필요 없고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언어이고 언어는 반복을 해야지 그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정말로 내 것, 나의 것 혹은 우리 친구들 것, 지도하시는 학생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습을 부추기기보다는 내일 거 한번 읽어보고 그거보다는 오늘 했던 것을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책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업시켜볼 그럴 준비 되셨나요? 저는 화이팅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달려보시겠습니까?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How the Rhinoceros Got His Skin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 코뿔 속 주름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부사 강조 그리고 도치에 대해서도 살짝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책을 일단은 보면서 그림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이 남자가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와, 요리용 난로 위에다가 이 반죽 같은 걸 얹었네요. 뭔가를 굽고 있나 봐요. 빵 같아 보이는데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그 다음 그림은

0: 30cm 자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two feet. foot이 복수가 되면 feet이 되거든요. 그러면 two feet. 아, 그럼 30cm가 두 개 있는 것이니까 60cm. 가로로. 아, 케이크가 이 가로가 60cm이고요. And three feet thick. 아, thick. 어떻게 됐냐면 3피트 두께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3피트라고 하면 거의 90cm, 거의 1m가 되는 거예요. 즉 가로로는 60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께가 한 90cm 정도 되는 거예요. 와, 엄청난 큰 케이크를 구운 것이죠. He put it on the stove.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반죽을 다 했고요. 이제 굽습니다. He put it on the stove. Stove라고 하면은 요리용 난로입니다. 요리용 난로 위에다가 이만한 걸 쭉 얹어가지고요. And he baked it. And he baked it till it was all beautifully brown. 굽고 구웠습니다. 언제까지 구웠냐면 till 많이 들어봤는데 till 뭐냐 하면은 until이랑 똑같은데 조금 비격식적인 좀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비격식적인 어투, 이렇게 친구들끼리 많이 쓰는 그런 어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구웠냐면 그 케이크가 was all beautifully brown, 완전히 아름다운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웠습니다. It smelled yummy. 그것은 냄새가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자, 그러면 요 타이밍에서 끝내기 전에요. 우리 격식적인 표현 그리고 비격식적인 표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비격식적인 표현, 격식적인 표현들 차이가 이런 것들이 있죠. I'm sorry라고 하면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동생아 미안해 할 때 그 미안해 이거요. I apologize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라는 요 정도의 표현입니다. 내용은 같죠. 뭔가 사과 혹은 미안함의 표시이지만 겉보기 표현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I'm sorry 같은 경우는 비격식적인 표현, 좀 더 편안하게 친밀감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I apologize는 뭔가 회의라든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buy나 purchase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buy라고 하면은 사다. 말 그대로 사다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고요. purchase는 구매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매하다. 뭔가 신문이나 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줄임말이나 정식 명칭. 사실 여기 제일 밑에 제가 예시를 적어두었죠. 예를 들자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요. 중학생들이나 뭐 고등학생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인데 좀 편하게 말한다고 시험 범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말을 할 때요. 아주 친밀감이 높을 때는. 그런데 이 진짜로 예를 들어서 학교 학급의 게시판에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 공지를 할 때 거기에 시험 범위라고 적어놓진 않잖아요. 시험 범위 공지 이렇게 적어놓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줄임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험을 exam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 공식 용어는 명칭은 examination,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격식적인 표현, 격식적인 표현이 있으니 그 상황에 맞게 잘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방금 읽어보았던 그 글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One day, the man took flour and water and currants and plums and sugar and other delicious things and made himself one big cake. It was 2 feet across and 3 feet thick. He put it on the stove, and he baked it, till it was all beautifully brown. It smelled yummy.
0: 자, 남자가 이제 이 케이크를 빵을 구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냐 하면은 the rhinoceros smelled the delicious smell. 코뿔소가 나타났네요. 코뿔소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맛있는 빵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Just as a man was going to eat his cake, along it came. Just as 딱 마침 뭐뭐 하려고 할 때, 뭐 하려고 할 때, the man was going to eat his cake. 이제 이 남자가 빵을 구웠잖아요. 이제 먹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along it came. 그것이 따라왔습니다. 여기서 it은 코뿔소겠죠. along it came. 따라왔습니다. 이제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되는지 보기 직전에 우리 여기서 fun reading grammar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 보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어순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it came along이 되어야 되는데 along it came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부사 강조입니다. 부사 강조요. 자, 그러면 부사 강조를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

우리가 도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도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흔히 you are a student, 당신은 학생입니다 할때 you are a student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도치라죠. 도치가 뭐냐면 주어 동사의 다리가 슉 바뀌는 거예요. 주어 동사의 자리가 슉왜 바뀌었냐면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질문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알아야 되잖아.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질문하고 있구나. 그거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첫 시작이 주어가 아닌 거예요. 뭔가 이상한 어순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are you라고, 아, 이 사람 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구나. 일상적이지 않은 어순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도치를

하는 것입니다. 도치라는 것은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는 것. 자, 이제 도치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부사 강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 한번 볼까요? The rhinoceros came along. 코뿔소가 따라서 왔다. Along이 부사입니다.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사이고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지금 이 코뿔소 글을 쓰시는 작가님께서 along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걸 강조하려면 문장 제일 앞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along을 문장 제일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장처럼 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along the rhinoceros came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사만 제일 앞으로 가지고 가니까, along을 강조했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생각을 해 보니까, 이 강조를 했다는 것, 이거를 조금 더 주목할 수는 없을까? 조금 더 거기에 시선을 줄 수가 없을까? 생각해 내는 방법이 바로, 그러면 이 어순도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러한 아래에 있는 문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Along이 제일 앞으로 가고요. 원래는 The Rhinoceros Came인데 이걸 한번더 바꾼 거예요.

0: 그러면 좀더 주목을 하게 되잖아요. 아, 일상적인 어순이 아니네. 아, 뭔가를 강조하고 싶은 건가? 뭔가 의도가 있겠구나. 그래서 along을 강조하는 이런 문장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along came the rhinoceros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뿔소 rhinoceros를 it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은 이게 되겠죠. It came along. 이게 우리 원래 글에 있었던 이 문장이잖아요. It came along. 자, 똑같이 along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along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문장 제일 앞으로 빼야 되겠죠. along it came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전에 rhinoceros였을 때는 이 자리가 한번더 바뀌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명사일 때는 along it came입니다. 이대로 적어야 됩니다. 이걸 바꾸면 문법적으로 틀리게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빼낼 때는 대명사일 때는 나머지를 it came 그대로 적고 만약에 이게 명사라면 한번더 바꿔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In two shakes of tail. shakes 하면 흔드는 거예요. In two shakes of tail. 꼬리를 두번 흔들고, The man climbed to the top of a tall palm tree and hid. 이제 코뿔소가 꼬리를 흔들고 나서 흔들었을 때, 그때, The man, 그 남자는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냐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어디 꼭대기냐면, tall. 아주 키가 큰 palm tree 하면 야자수나무입니다. 야자수나무 꼭대기 위로 올라가서 and hid. 숨었습니다. 이 코뿔소한테 치거나 혹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딪히거나 혹은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The rhinoceros upset the stove. upset이라고 하면은 up, 위에 있는 것을 set. 아래에 두는 거예요. 즉 뒤집어 엎는 거예요. The rhinoceros, 코뿔소가 뒤집어 엎었습니다. The stove, 요리용 난로를 뒤집어 엎었죠. With his nose, 긍긍긍 코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And the cake rolled onto the sand. 아이고, 그 케이크 빵을 구워놨는데 그 빵이 모래 위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Then he spiked that cake on the horn of his nose. 그리고 나서 그 코뿔소가 어떻게 했냐면 spiked 하면 뾰족한 것으로 확 찌르는 거예요. 이 코가 있잖아요. 코에 뿔이 있잖아요. 긍! 이라고 하면서 쿡! 찍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진이 아주 생생하게 나와 있죠. 쿡! 찍어서 that cake, 그 케이크를 코로 확 찔러서 on the horn, 뿔에다가 of his nose and ate it all up.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All up. 싹다 먹었습니다. 얼마나 싹다 먹었냐면 every last crumb 모든 마지막 그 조각조각 부스러기까지 다 먹었습니다. 아하, 이 남자는 이제 뭐 먹죠? 기껏 이빵 케이크를 구웠는데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 The rhinoceros smelled the delicious smell. Just as the man was going to eat his cake, along it came. In two shakes of a tail, the man climbed to the top of a tall palm tree and hid. The rhinoceros upset the stove with his nose, and the cake rolled onto the sand. Then he spiked that cake on the horn of his nose, and he ate it all up. Every last crumb.
0: 자, 이제 방금도 우리 생소한 단어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것들을 정리해보고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Flower, flour. Cake is made from flour, milk, and eggs. Stove, stove. He put it on the stove. Till, till. He baked it and he baked it till it was all beautifully brown. Spike, spike. The rhinoceros spiked that cake on the horn of his nose. Crumb. Crumb. A mouse has stolen a crumb.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오늘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팁은 바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충분한 영어 노출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습, 영어 학습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영어라는 것은 어떤 문제지를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학습한 것을 통해서 쓰고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듣고 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언어라는 것이 계산해서 모든 것을 학습해서 말을 할때 계산해서 뱉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툭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거는 영어로 무엇을 하지라고 해서 말을 하고 쓰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툭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수적이냐면 바로 영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충분한 영어 노출량이 있어야 됩니다. 노출량이라는 것은 듣고 읽는 것이겠죠. 그래서 평소에 학습도 중요하죠. 학습을 해야 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듣고 읽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확보해 주십사. 오늘 그런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EBS E-App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뱅뱅!

Hi guys,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Tweet English의 스테파니 쌤이에요.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둬야 할 영어 표현들을 쉽고 재미있게 배워보고 또 문장으로 활용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렇게 계속 영어 동사를 일기로 쓰다 보면은 영어가 쑥쑥 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자,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Put. Put. 놓다, 밀어넣다, 혹은 들어가게 하다 라는 뜻의 영어 동사입니다. 오늘 배울 동사 put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다양한 의미로 많이 쓰는 동사인데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Put. Put. 발음이 정말 짧죠?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하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오늘 배울 동사 put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3인칭 단수입니다. 문장의 주어로 그 혹은 그녀, he or she가 올 때는 뒤에 s가 붙어요. 그럼 발음이 puts로 바뀌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puts, puts. 좋습니다. 자, 문장으로는 he puts, 그는 놓다. she puts, 그녀는 놓다.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다음은 현재 분사, 진행형이죠. 뒤에 ing가 붙으면서 putting으로 발음이 바뀝니다. 조금 T 발음이 부드러워져요. putting 같이 해볼까요? putting, putting. 네, 좋아요. I am putting. 나는 놓고 있는 중이다, 놓고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과거형이죠. 과거형은 똑같이 put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발음도 똑같아요. 같이 해볼게요. put, put.

He put. 과거형으로 놨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문장을 봐가면서 뜻을 추리해야겠죠? 자,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I put. 첫 번째 문장이죠. 나는 놓다. My bag down. Put. 와 down이 같은 문장에 함께 들어가면 내려놓는 거죠. 나는 가방을 내려놓다. I put my bag down. 같이 해볼까요? I put my bag down. I put my bag dow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She puts. 3인칭 단수니까 puts가 되겠죠. She puts the fork down.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다. 하지만 여기서 영어 표현으로 직역으로 쓰지 않고 식사를 중단하다, 그만 먹는다 라는 뜻으로 더 자주 쓰여요. She puts the fork down. 그녀는 식사를 그만하다, 중단하다 라는 뜻이죠. 같이 해볼게요. She puts the fork down. She puts the fork down.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I am putting. 진행형이죠. 나는 놓는 중이죠. My foot down. 발을 내려놓는 중이지만 사실 이 뜻은 단호한 태도를 취할 때라는 뜻이에요. I am putting my foot down.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고 싶을 때 발을 한번 쾅 구르죠. 그런 뜻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I am putting my foot down. I am putting my foot down. 조금 특이한 영어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He put. 과거형이지만 똑같죠? put예요. His arms in the air. 손을 들다를 다르게 표현할 때는 in the air, 공중에 들다 라는 뜻도 써요. He put his arms in the air. 그는 손을 들었다. 같이 해볼게요. He put his arms in the air. He put his arms in the air. 좋아요. 이렇게 오늘의 문장을 배워봤는데요. 그럼 today's point를 보면서 복습해볼까요? 놓다라는 뜻의 오늘의 동사 put입니다. 3인칭 단수의 현재 시제일 때는 puts. 현재 분사 진행형일 때는 putting. 과거일 때는 put로 그 모습이 변하죠?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를 잘 기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네, 퀴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다. I blank my bag down.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기본형이죠? I put my bag down. 나는 가방을 내려놓다. 같이 해볼까요? I put my bag down. I put my bag dow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식사를 중단하다. She blank the fork down.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She니까 puts. 3인칭 단수가 오겠죠? She puts the fork down. 그녀는 식사를 중단하다. 같이 해볼게요. She puts the fork down. She puts the fork down. 네,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다. I am blank my foot down.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진행형인 putting이죠. I am putting my foot down. 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다. 같이 해볼게요. I am putting my foot down. I am putting my foot down.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He blank his arms in the air.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과거형도 똑같죠? put입니다. He put his arms in the air.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같이 해볼까요? He put his arms in the air. He put his arms in the air.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퀴즈가 끝났고요. 그러면 직접 일기를 한번 써볼까요? He put

0: his arms in the air.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I put my bag down. 나는 가방을 내려놓다. She puts the fork down. 그녀는 식사를 중단하다. I am putting my foot down. 나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다. He put his arms in the air. I put my bag down. She puts the fork down. I am putting my foot down. 자, 이제 원어민 발음 들어볼까요?
1: He put his arms in the air. I put my bag down. She puts the fork down. I am putting my foot down.
0: 자, 오늘은 평소에도 정말 다양한 의미를 쓰이는 put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The putting your fork down, putting my foot down 이렇게 독특한 영어 표현도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런 표현을 직접 일기에 활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0: Dabang.
1: Hello, everyone! Hi! Welcome back to K-Culture, and I'm Jenny! 여러분, 오늘은요, 선생님이 오는 길에 카페를 들렸는데요. 저는 커피나 이런 음료를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해요. What about you? 그래서 생각 끝에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전통 카페라고 부를 수 있는 다방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Today, we're gonna talk about Korean tea house, 다방! Yay! Are you excited? 또 커피? 에이, 나 좀 새로운 거 마시고 싶어, 오빠. I want to drink something new.
2: How about 다방? 다방 어때?
1: 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맛도 좋아. And it tastes good.
2: 차는 격식을 차려서 마시는 음료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좋은 음료래.
1: It is also good for health. 오, 앞으로 차 마시는 우아한 여자가 되겠어.
3: 네, 선생님도 갑자기 차가 마시고 싶어지는데요. 이제 다방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다방이라는 말은요, 고려시대부터 쓰였다고 해요.
1: It started from 고려 dynasty.
3: 고려시대 때 주로 불교 행사 때도 쓰였고요. 또 귀한 손님을 대접했을 때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방은요, 궁궐 안에 있었다고 해요. 이 다방의 문화는요, 조선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에도 전통 찻집의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다방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쓰는지 영어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1: Let's go!
3: 우선 다방을 영어로 소개할 수 있어야겠죠? 다방 is a Korean tea house 라고 표현하면 돼요. Tea, 차, house. 그렇죠? 집이에요. 찻집이 되는 거죠. Tea house. Tea house. Good job. 자, 차를 마실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우선 차 주전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Tea pot. 차 주전자예요. Teapot. Teapot. 그리고 이 차 주전자를 따르는 컵이 있어야겠죠? 찻잔은

teacup, teacup. 그리고 설탕 같은 거를 넣고 저을 때 쓰이는 teaspoon, 숟가락, 찻숟가락이 필요하죠. teaspoon, teaspoon. 이 모든 것을 넓적한 쟁반에 놓고 옮길 수 있어야겠죠? 쟁반은 tray, tray, tray. 좋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친구가 어느 카페 가지? 하고 고민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How about 다방? 다방 어때?

0: 그럼 이 표현들을 듣고 따라 하면서 우리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Let's go!
1: Let's listen and repeat. Tea house. Tea house. Teapot. Teapot. Teacup. Teacup. Teaspoon. Teaspoon. Tray. Tray.

0: 어떻게? About은 무엇에 대해? 그런데 만나면 무엇 무엇 어때? How about? 연결음이 들리는 거 체크되시나요?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피자 어때? 음식을 고를 때 이럴 수 있겠죠? How about pizza? How about pizza? 아니면 또 이거 어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How about this? How about this? There you go. 이제 아시겠죠? 그럼 재밌는 퀴즈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워본 표현들을 확실하게 확인해보자고요. Let's go!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오늘의 주제죠. Yes!
1: Tea house. Tea house.
0: 찻집이에요. Good job. 닭이를 여기에 올려놓죠. What is it? There you go. 바로
1: tray. Tray.
0: 쟁반이에요.
1: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Teacup. Teacup.
0: Yes! 바로 찻잔이죠.
1: Teacup.
0: 마지막 문제.
1: Teapot. Teapot.
0: Yes! 바로 찻 주전자였어요.
1: Teapot.
0: Good job! 와, 우리 다방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봤는데요. 이를 글로 적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소개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Let's check out the introduction of 다방.
1: About a 다방. 다방 is a Korean tea house. In a 다방, you can find teapots, teacups, teaspoons, and trays. Do you want to go to a nice tea house? How about a 다방? 다방 is a Korean tea house. In a 다방, you can find teapots, teacups, teaspoons, and trays. Do you want to go to a nice tea house? How about a 다방?
0: 여러분,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Was it fun? 오늘 우리 다방에 대해서 역사, history, English, 영어 다양한 것들을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I'll see you all very soon. 곧 만나요. Bye, guys!

0: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인입니다. 오늘 부를 노래도 아주 신나는 곡이랍니다. 노래 제목 함께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Fly, Fly, Butterfly.
0: 오늘 노래의 제목은 Fly, Fly, Butterfly. 나비가 나풀나풀 날고 있어요. 때로는 높게 혹은 낮게 빠르게 날기도 하고 천천히 날기도 한답니다. 나비의 날갯짓을 생각하면서 Fly, Fly, Butterfly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fly, fly, butterfly 잘 들어보았나요? 나비가 어떻게 날던가요? 단어를 먼저 배우고 싶다고요? 좋아요. 첫 번째 단어는 비행기가 슝 하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비행기 새가 날다 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바로 fly입니다. fly, 날다. fly, fly.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오늘의 주인공. 나풀나풀 나비가 꽃 위에 사뿐히 앉았어요. 나비의 영어 이름은요, butterfly입니다. butterfly, butterfly. Excellent! 다음 단어 볼까요? 넓은 초원에서 말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초원을 영어로 meadow라고 해요. 초원, meadow, meadow.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예쁜 꽃과 나무가 자라는 이곳은 바로 정원입니다. 정원을 영어로는 garden이라고 해요. garden, garden. Very good. 다음 단어 볼까요? 운동 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세 취할 수 있나요? 몸을 아래로 아래로 더 낮게. 낮은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는요, low입니다. 낮은, low. Low.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들 잘 기억해둬야겠죠? 노래에 나온 더 많은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Fly.
0: 날다.
1: Butterfly.
0: 나비.
1: Meadow.
0: 초원.
1: Garden.
0: 정원.
1: Low.
0: 낮은.
1: High.
0: 높은.
1: Fast.
0: 빠르게.
1: Slow.
0: 느린.
1: In
0: 무엇 무엇에서.
1: Flying
0: 날고 있는. 네, 이제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신나게 익혀보는 거예요. 리듬 주세요. Fly를 슝 난다면 fly, fly. 나풀나풀 나비는 butterfly, butterfly. 넓고 푸른 초원은 meadow, meadow. 꽃과 나무가 자라는 정원은 garden. Garden. 낮은 자세는 low, low. Amazing!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문장 공부하러 가볼까요? 노래에 어떤 문장들이 나왔나요?

flying high. 이번엔 빠르게, 빠르게 의미로 말해볼게요. In the meadow, it's flying fast. In the meadow, it's flying fast. Good job! 다음 문장은요. 정원에서 낮게 또는 천천히 날고 있어요. 입니다. 낮게 의미부터 문장을 읽어볼게요. In the garden, it's flying low. In the garden, it's flying low. 이번엔 천천히입니다. In the garden, it's flying slow. In the garden, it's flying slow. Fantastic!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자, 저와 함께 배운 단어와 문장 잘 기억하면서 노래 부르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ly, fly, butterfly. Let's go!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Very good.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중에 is flying high, is flying low와 같은 표현 계속 기억해 두면 좋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노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은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영상인지 설명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1. Media and Online Activities. Monday. It's a video of a cat. I can talk about what I'm watching.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Ta-da! It looks like they're watching something. 그죠?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니까 태블릿인 것 같아요. 태블릿. 태블릿은 영어로 tablet

0: 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tablet, tablet, tablet. 네, 휴대폰보다는 크고, 근데 노트북이나 컴퓨터보다는 좀 작은 tablet. 우리 요즘에 교육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죠? 네. 그러면 이 tablet으로 지금 이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영상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 video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video. video. video. 네, V로 시작하니까 우 이렇게 이를 아랫입술에 살짝 갖다 대면서 우 발음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 움직이는 그림을 모두 video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우리의 video를 보면 아래에 이렇게 자막이 있어요. 자막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ubtit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Subtitle. Subtitle. Subtitle. 네, subtitle에 it is so cute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하는 거다 좋은데 우리 무엇이 중요하죠? 사용하는 시간을 굉장히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화면을 보는 시간, 사용 시간은 우리 screen tim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Screen time. Screen time. Screen time. 네, screen은 화면, 그리고 time은 시간이니까 이런 기기들을 사용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너무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같이 듣고 올게요.
1: What are you watching?
2: It's a video of a cat.
1: A cat? What is it doing?
2: It's playing the piano.
1: Wow. Let me se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짜잔! What are you? 땡땡입니다. 여기서 What are you? 하면은 너는 무엇이니?인데 오늘은 우리가 해볼 연습은 What are you? 한 다음에 동사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뭐 하고 있니? 너 뭐뭐 하고 있니? 라는 말을 하는 연습을 할 건데, 우리 그러면 이 빈칸에 보고 있는 중, 보고 있는 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너뭐 보고 있어? 라는 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보고 있다, 보고 있는 중은 뭐라고 할까요? watching을 넣으면 되겠죠? What are you watching? 너뭐 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Very good. 우리 ing를 붙여서 다양한 그런 질문을 해보는 연습을 또 해볼 건데, 자, 너 그러면 뭐 읽고 있어로 해볼까요? 자, 읽고 있는 중, 읽다라는 단어에 ing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what are you? reading이라고 하면 너뭐 읽고 있어?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그리고 너뭐 듣고 있어? 이렇게 뭔가를 듣고 있는 친구에게 너뭐 듣고 있어?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듣고 있다라는 단어에 ing를 붙여서 What are you listening?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What are you listening? What are you listening? What are you listening? Very good.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It's a video of 땡땡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영상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할 때, 이 동영상에 무엇이 나와, 어떤 영상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겠죠? 그러면 It's a video. 이거는 어떤 영상이야, 어떤 동영상이야. of 땡땡을 붙여주니까 뭐뭐가 나오는 무무 그 땡땡의 영상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빈칸에 고양이를 넣어서 이건 고양이가 나오는 동영상이야, 이건 고양이 동영상이야 이렇게 말해볼까요? It's a video of a cat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a video of a cat. It's a video of a cat.

It's a video of a cat. Very good. 그럼 이번엔 고양이가 아니라 아기 판다.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네요. 아기 판다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해요? It's a video of a baby panda. It's a video of a baby panda. It's a video of a baby panda. 그러면 이게 내 여동생이 나오는 동영상이야를 말하려면 It's a video of my sister. It's a video of my sister. It's a video of my sister. Excellent. 자, 그럼 let's move on to our last expression. It's 땡땡. 자, 우리 오늘 너뭐 하는 중이야? 뭐 보고 있어? 이렇게 ing를 붙여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ing를 또 붙여서 답을 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 동영상에 피아노를 치고 있대요. 지금 여기 아까 그림에서는 고양이였는데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it's 한 다음에 ing를 붙여서 playing the piano라고 얘기를 하면 아,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이야라고 답하는 겁니다. Repeat after me. It's playing the piano. It's playing the piano. It's playing the piano. Very good. 그럼 피아노 치는 게 아니라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또 ing 붙여서 dancing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t's dancing. It's dancing. It's dancing. 춤추는 게 아니라 핫도그를 먹고 있어. 핫도그를 먹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It's eating a hot dog. It's eating a hot dog. It's eating a hot dog. 네, 정말 다 너무 쉬운 표현들이네요. Very good. 붐붐, chant, drop the beat.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It's a video of a cat. It's a video of a cat. What is it doing? What is it doing? It's playing the piano. It's playing the piano. Good job! 친구들,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타다! 두 친구들이 they're watching something on a tablet. Right? 우리 태블릿으로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양이도 있고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고 그죠? Subtitle says it is so cute. 너무 귀엽죠? 그죠? 그러면 우리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친구가 뭐 보고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뭐 보고 있어? 자, 이 빈칸에 그러면은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우리 ing로 끝나는 질문이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어?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3, 2, 1. 네, 그렇죠. What, what로 시작해서 무엇, 무엇을 보고 있니? What are you watch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네, 너 지금 뭐 보고 있어?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이야. 그러면 it's 땡땡. 자, 이 빈칸이 두 개나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영상이야. 무엇인가가 나오는 영상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일단 빈칸 맞춰보세요. 3, 2, 1. 네, it's a video. It's a video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영상이야. 근데 무엇의 영상이야? 라는 또 두 번째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A cat 였죠. 그래서 it's a video of a cat. 고양이의 영상이야.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이야.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It's a video of

0: A cat. It's a video of a cat. It's a video of a cat. Excellent. 자, 고양이 영상이야라고 했는데, 어? 고양이? 고양이가 뭘 하고 있어? 라고 다시 되물어봅니다. A cat? What is it doing? 따라해 보세요. A cat? What is it doing? A cat? What is it doing? 자, 그럼 고양이가 동영상에서 뭘 하고 있죠? 피아노를 치고 있죠? 그러면 it's 땡땡 the piano. 치고 있다라는 그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뭘까요? 3, 2, 1. Playing the piano죠? 네, 따라해보세요. It's playing the piano. It's playing the piano. It's playing the piano. 고양이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니. 그래서, 와, 나도 보여줘! 라고 답합니다. Wow, let me see. 따라해보세요. Wow, let me see. Wow, let me see. Wow, let me see.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 It's a video of a cat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을 때 자신 있게 친구에게 설명해 줄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과제나 숙제를 위해서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검색한 적 많죠? 오늘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위한 정보인지 물어보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1. Media and Online Activities. Tuesday. It's for my science project. I can talk about finding information onlin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그림 먼저 함께 볼게요. Ta-da! Here's the picture. Wow! So we see many, many pictures of pandas, right? 우리 판다에 대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 지금 이 친구가 판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나 봐요. 그럼 우리 먼저 정보, 정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정보는 영어로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Information. Information. Information. 네, 무언가에 대한 정보는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 조금 긴 단어지만 차근차근 발음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정보들을 우리 검색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자, 우리 그림을 보면 저기 맨 왼쪽에 이 돋보기 그림이 있고 search라고 써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search는 검색하다, 찾아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search, search, search. 검색하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무언가를 막 찾아볼 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search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그림에 이 타자기가 보이네요. 키보드가 보이는데 그러면 이 키보드에 타자를 막 치는 이 행위를 type라고 합니다. 자, 입력하다, 타자를 치다는 type이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type, type, type. Very good. 그리고 이 지금 또 옆에 보면은 노트북에 science project라고 써져 있잖아요. 네, project는 뭐죠? 과제. 프로젝트, 뭔가 내가 혼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팀원들이랑 같이 하는 큰 숙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Project, project, project. 네,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의 대화,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2: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1: What is it for?
2: It's for my science project.
1: Okay. Just type panda here.
2: Wow, so much informatio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key expression 넘어가 볼게요. 짜자. I need information about 땡땡. 그럼 여기에서 I need는 뭐죠? 나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라는 뜻이죠. 그럼 information은 우리 아까 배웠어요.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about는 뭐뭐에 대한. 그래서 information about 땡땡 하면은 땡땡에 대한 정보. 나는 이 땡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있어요. 아, 나는 뭐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쓰면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이 빈칸에 판다, 판다라는 단어를 넣어볼까요?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Very good. 자, 따라해보세요.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Good. 그러면 우리 판다 말고 우주에 대한 걸 검색하고 싶어요. 우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해볼까요? I need information about space라고 하면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I need information about space. I need information about space.

여행을 가기 전에 프랑스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볼수 있겠죠? I need information about France. I need information about France. I need information about France. 네,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It's for 땡땡. 자, 여기에서 it's for는 뭐뭐를 위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표현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에 쓰이는 것이야. 이건 뭐뭐 때문에 내가 이 정보를 찾는 거야라고 설명을 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it's for 여기서 it's는 it is 이것은의 줄임말이고 for는 뭐뭐를 위한. 그래서 it's for 이것을 위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빈칸에 무엇을 넣어볼까요? 내 과학 과제. 내 과학 과제에 필요해. 아까 그 판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거는 내 과학 과제에 쓸 거야. 이 과학 과제에 필요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It's for my science project. 내 과학 과제라는 단어를 빈칸에 넣으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for my science project. It's for my science project. It's for my science project. Very good. 자, 과학 과제 말고 내 숙제에 필요해라는 말은 It's for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t's for my homework. It's for my homework. It's for my homework. 네. 그러면 이거는 내 친구한테 줄 거야. 내 친구를 위한 거야라고 말을 해볼까요? It's for my friend. Very good. 따라해 보세요. It's for my friend. It's for my friend. It's for my friend. 네,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의 last expression으로 가보겠습니다. Just type 땡땡 here. 네, 여기에서 just는 그냥이죠. type는 입력하세요. 타자에 치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뭐뭐라고 입력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판다라고 여기 입력하면 돼라고 알려주는 말,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판다를 이 빈칸에 넣어서 just type panda here. 네, 따라해 보세요. just type panda here. just type panda here. just type panda here. Excellent. 우리 판다 말고,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입력해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에,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니까 your name 하면 되겠죠? Just type your name here. Just type your name here. Just type your name here. 네.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단어를 여기에 입력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Just type the word here. Just type the word here. Just type the word here.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What is it for? What is it for? It's for my science project. It's for my science project. Just type pen.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Here's the picture. 우리 또 판다 사진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에 판다에 대한 정보를 막 검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저는 판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I need 땡땡 about pandas. 자, 그럼 이 빈칸에 정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보가 뭐였을까요? 3, 2, 1. information 이었습니다. 그래서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네, 따라해 보세요.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I need information about pandas.
Very good. 그러면 여기 옆에 이제 librarian이 그건 어디에 쓰려고요? 라고 물어봅니다. What is it for? Repeat after me. What is it for? What is it for? What is it for? 뭐에 관한 거예요? 뭐에 어디에 쓰려고? 내 과학 과제에 필요해요. 네. 그래서 땡땡 my science project. 이 문장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과학 과제를 위한 것이에요라고 얘기를 해 봅시다. 3 2 1. 네. It's for.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It's for my science project였죠? 자, repeat after me. It's for my science project. It's for my science project. It's for my science project.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science project가 아니라 내 숙제 필요해요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3, 2, 1. 네. It's for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t's for my homework. It's for my homework. It's for my homework. Excellent.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 그냥 판다라고 입력해봐 라고 설명해 줍니다. Okay, just 땡땡 panda here. 자, 이 빈칸에 단어를 채워보세요. 3, 2, 1. type였죠? 입력하다, 타자를 치다. 그래서 okay, just type panda here. Okay, just type panda here. Okay, just type panda here. 네. 그러니까, 와, 판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Wow, so much information. Wow, so much information. Wow, so much information.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 수업에서는 인터넷 검색할 때 내가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고 또 설명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It's for my science project.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재미있고 또 놀라운 뉴스를 보면 친구들한테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은 뉴스를 봤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1. Media and Online Activities. Wednesday. Did you see the news? I can talk about news I saw onlin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볼게요. Here's the picture. 오, 우리 여자친구가 핸드폰에서 뉴스를 보고 이 뉴스에 대해서 남자친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 뉴스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대로 뉴스 맞는데 뉴스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뉴스라고 하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뉴스. 뉴스. 뉴스. 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이나 핸드폰에서 보는 뉴스, 새로운 소식들은 뉴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뉴스라고 적혀져 있는 글 바로 아래 Baby Panda Born at the Zoo 라고 써져 있죠? 이건 기사 제목인데 기사 제목은 영어로 headlin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headline. headline. headline. 네, 여기서 head는 머리, 제일 꼭대기를 뜻하고 line은 줄. 그래서 제일 기사 꼭대기에 써져 있는 줄이다. 그래서 기사 제목을 headline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 기사 제목 바로 아래에 써져 있는 기사. 기사는 영어로 articl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article. article. article. 그리고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은 기자라고 하죠. 기자는 영어로 reporter. reporter. reporter. 여기서 report는 보도하다, 알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뒤에 er를 붙이니까 이것을 하는 사람, 그래서 보도하는 사람, 알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자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배워보니까 오늘의 대화 더 궁금해지네요.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Did you see the news?
2: No. What happened?
1: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2: Wow, really?
1: Yes, I read it onlin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자! Did you see? 땡땡. 이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인데요. 자, Did you see?에서 did는 우리가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볼 때 많이 쓰는 단어죠. do의 과거형인 did. 그래서 did you see? 하면 너는 봤니? 봤었니? 라고 과거에 무언가를 보았던 것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did you see? 한 다음에 뒤에 news 하면은 너 뉴스 봤어?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Did you see the news? 그러면 너 뉴스 봤니? 너 뉴스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그럼 이번엔 뉴스 말고 그 영상 봤니? 어떤 재미있는 영상 있는데 그 영상 너도 봤니? 라고 물어볼까요? Did you see the video?가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Did you see the video? Did you see the video? Did you see the video? Very good. 그리고 내 핸드폰 봤어? 내 핸드폰 어디 있는지 너 봤어? 라고 물어보고 싶으면 Did you see my phone? Did you see my phone? Did you see my phone? Very good. 네, 너무 쉬운 표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표현은 It says 땡땡입니다. 자, 여기서 it는 우리가 아까 본 뭐 기사, 뉴스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 소식을 상대방한테 전할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t, 그러면 그 기사 혹은 뉴스, says니까 아, 그 기사가 말하길, 이 뉴스가 말하길, 혹은 이 안내문이 말하길 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뉴스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났대 라고 이 소식을 한번 전달해 볼까요? 그러면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born은 태어나다, 태어난 이란 뜻이니까 a baby panda was born.

says a baby panda was born. 네, 그럼 우리 이 빈칸에 다른 표현들을 넣어서 또 다른 소식을 한번 전해볼까요? 아, 오늘 비가 온대요. 비가. 그러면 it says 한 다음에 뭘 얘기를 해야 할까요? It will rain today. 네, 미래형이니까 이제 오늘 일어날 거야 라고 미래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it will rain 오늘, today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It says it will rain today. It says it will rain today. It says it will rain today. Very good. 아니면 식당이 문을 닫았대요. 식당이 문을 닫았대. It says the restaurant is closed. 따라해보세요. It says the restaurant is closed. It says the restaurant is closed. It says the restaurant is closed. 식당이 문을 닫았으니까 가지 마. It says the restaurant is closed. Very good. Now our last expression. I ratted 땡땡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단어 read. 근데 이제 read는 읽다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읽었어. 그것을 어디서 읽었어라고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펠링은 똑같은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발음만 바뀝니다. read가 아니라 red. 네, 맞아요. 색깔 빨간색처럼 red라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I read it 땡땡입니다. 그럼 우리 내가 그걸 온라인에서 읽었어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온라인을 빈칸에 넣어서 I read it online. Repeat after me. I read it online. I read it online. I read it online. 네, 온라인에서 읽었어. 그럼 온라인 말고 내가 신문에서 읽었어라고 말을 할까요? 그 기사, 그 소식을 신문에서 읽었어.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read it in the newspaper. Very good. 그럼 우리 이제 그걸 책에서 읽었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I read it in a book라고 하면 되겠죠? I read it in a book. I read it in a book. I read it in a book. Very good. 우리 이런 표현들 성초쌤이랑 하니까 굉장히 쉽죠? 오늘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No, what happened? No, what happened?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 read it online. I read it online. Good job. 우리 이번에는 스피킹 연습하고 레벨업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짜잔, here's the picture. 여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재미있는 뉴스를 인터넷에서 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Baby panda born at the zoo. 네, 동물원에서 태어난 우리 아기 판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대화 내용을 들어볼게요. 뉴스 봤어? 라고 친구가 먼저 얘기합니다. 뉴스 봤어? 자, 그러면 땡땡 the news 라고 물어보는데 자,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3, 2, 1 네, Did you see?로 가야 되겠죠? 네, did.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Did you see? 너는 봤니? 뉴스 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네, 정말 재밌고 또 놀라운 뉴스를 봤을 때 친구한테 Did you see the news?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아니, 안 봤는데?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No,
What happened? 이라고 말을

됐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No. What happened? No. What happened? No. What happened?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럼 어떤 소식인지 전달을 해야 되겠죠? 자, 땡땡.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물원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났대. 그럼 이첫 번째 빈칸에 뭘 넣어야 할까요? 기억해 보세요. 3, 2, 1. It says. 네, 맞았어요. 그래서 이 기사, 이 뉴스가 말하기를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동물원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났대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Very good. 자, 이런 소식을 전달해 줬어요. 와! 그래서, 와, 정말? 물어봅니다. Wow, really? Wow, really?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읽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yes, I. 한 다음에, read가 아니라 read라고 얘기했죠.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I read it. 한 다음에, 이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주세요. 3, 2, 1. Online. 온라인에서 읽었으니까 online이라고 써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Yes, I read it online. Yes, I read it online. Yes, I read it online. Yeah. You did an excellent job today.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는 소식을 접했을 때 친구들에게 Did you see the news? 라고 그 소식을 접했는지 물어보고 또그 내용을 전달해 주는 그런 연습을 해 봤어요. Did you see the news? 이제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재밌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모두 이메일 주소는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그러면 이메일을 친구들과 주고받아 본 적 있나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오늘 우리 이메일 관련된 표현을 배워볼 거거든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2: Week 21. Media and Online Activities. Thursday. Did you reply? I can talk about an email I received.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한번 볼게요. Here's the picture. 와우! 그림을 보니까 우리 남자친구가 이메일을 읽고 있네요. 그죠? 이메일에는 우리 할머니 사진도 있고 할머니 사진 옆에 이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sent라고 되어 있대요. sent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send의 과거형이 sent예요. 자, send는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send의 과거형이 sent. 그러니까 이미 보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sent. sent. sent. 네, 아주 잘했어요. 그럼 우리 그림을 보면 이 sent 옆에 reply라는 버튼도 있어요. 이 reply는 바로 답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reply. reply. reply. 그래서 보통 이메일에 답장을 하고 싶으면 이 reply라고 적혀 있는 것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에 또 글들을 보면 from grandma, 그래서 할머니한테서 온 것이라고 적혀 있고 또 그 아래에 subject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이 subject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주제, 어떤 글의 주제 혹은 이메일의 제목을 뜻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ubject, subject, subject. Very good. 그럼 우리 이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소가 필요하죠.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영어로 email address. 따라해 보세요. email address. email address. email address. 네. email address는 우리 그 골뱅이가 들어간 이메일 주소가 맞는데 그냥 address 하면은 집주소를 뜻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을 배워봤으니까 오늘의 대화 더 궁금해지네요.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3: I got an email from Grandma.
2: Oh, what did she say?
3: She will visit this weekend.
2: Did you reply?
3: Yes, I sent it this morning.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타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I got an email from 땡땡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I got라고 했는데 got는 뭐의 과거형이죠? get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I get 하면 나는 받다인데 이제 I got라고 하니까 과거형으로 해서 I got, 나는 받았다 라고 되겠습니다. 그럼 I got an email, 나는 이메일을 받았다. from, 땡땡 하면 땡땡한테서 이메일을 받았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메일을 받았어 라고 한번 말을 해볼게요. 할머니를 빈칸에 넣어서 I got an email from grandma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I got an email from grandma. I got an email from grandma. I got an email from grandma. 네. 그럼 할머니 말고 우리 선생님한테 이메일 받았다 라고 말을 해볼까요? I got an email from my teacher. I got an email from my teacher. I got an email from my teacher. 이번에는 친구한테 받았다라고 말을 해볼까요? I got an email from my friend. Very good. I got an email from my friend. I got an email from my friend. 누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 라고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게요. 따다! Did you? 땡땡입니다. 아, 그래서 누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너 답장했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Did you? 라고 했으니까 너 했니? 이렇게 과거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Did you? 그래서 그러면 did you 땡땡이니까 이 땡땡에 답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 아까 배워본 단어예요. Did you reply?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Did you reply? Did you reply? Did you reply? Very good.

답장했어를 또 다른 표현을 써서 말을 할수 있어요. 이 질문을 Did you write back?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답장했어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reply를 조금 풀어서 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write는 쓰다, back는 다시 되돌려주는 거니까 아, 그래서 다시 되돌리는 이 글을 썼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Did you write back? Did you write back? Did you write back? 답장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는 너 이메일 읽었어? 라고 물어볼까요? 그러면 Did you read the email? 하고 물어보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Did you read the email? Did you read the email? Did you read the email? Very good. 그럼 우리 마지막 key expression으로 넘어가 봅니다. I sent it 땡땡입니다. 자, 여기에서 I sent 그러니까 나는 보냈다라는 뜻이죠. 우리 sent 아까 배웠죠? 그래서 I sent it 하면 나는 그것을 보냈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뒤에 빈칸에다가는 언제 보냈는지 그 때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보냈대요. 오늘 아침을 빈칸에 넣어서 I sent it this morning 하면 되겠죠? 따라해 보세요. I sent it this morning. I sent it this morning. I sent it this morning. Very good. 그럼 오늘 아침이 아니라 어제 보냈어. 나 어제 보냈어.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는 영어로 yesterday. 그러니까 I sent it yesterday 하면 되겠죠? I sent it yesterday. I sent it yesterday. I sent it yesterday. 그러면 어제를 이미 이미로 바꿔볼게요. 나 이미 보냈어.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이미는 영어로 already입니다. already. 나 이미 뭐 했어. 라고 하면은 already 쓰면 되는데, I sent it already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I sent it already. I sent it already. I sent it already. 네. 여러분, 참 잘했어요. Good job! 붐붐 챈트 뮤직 큐. I got an email from grandma. I got an email from grandma. She'll visit this weekend. She will visit this weekend. Did you reply? Did you reply? I sent it this morning. I sent it this morning.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타다! Here's the picture. 그림을 보면 우리 남자친구가 이메일을 읽고 있어요. 그죠? 이 이메일을 할머니한테서 받았고, 그래서 이 이메일에 대해서 엄마랑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요. 나 할머니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문장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빈칸을 넣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 빈칸을 한번 같이 넣어봅시다. 3, 2, 1. I got an email. 이렇게 시작해야 되겠죠? 나는 이메일을 받았어. 이 받았다, get의 과거형을 써서 I got an email 하고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할머니한테서 받았죠? 그러면 땡땡 grandma니까 누구에게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넣어서 3, 2, 1, 네, fro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got an email from grandma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I got an email from grandma. I got an email from grandma. I got an email from grandma. Very good. 그래서 엄마가, 그래? 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봅니다. Oh, what did she say? Oh, what did she say? Oh, what did she say? 뭐라고 하셨어?
오, 그래.

0: 그래서 그 이메일을 보니까 이번 주말에 오신대요. 자, 이번 주말에 오신대요는 She will visit this weekend죠? 따라해보세요. She will visit this weekend. She will visit this weekend. She will visit this weekend. Very good. 그러면 엄마가 다시 물어봅니다. 답장 드렸어? 답장 드렸니? 이메일에? 그러면 Did you 한 다음에 답장이라는 단어를 빈칸에 넣어야 되겠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Reply가 맞습니다. That was the correct answer. Did you reply? 따라해 보세요. Did you reply? Did you reply? Did you reply? 그럼 여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을 드릴게요. Reply를 좀 풀어서 어떻게 다른 표현으로 말해 볼수 있을까요? 3, 2, 1. Write back 라는 표현도 우리 아까 배웠어요. 그죠? 다시 이렇게 되돌려주는 글을 썼다 해서 Did you write back?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Did you write back? Did you write back? Did you write back? Excellent. 네,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라고 답을 해요. Yes, I 땡땡 this morning. 그러면 보냈어요. 보냈다. 라고 보내다의 과거형을 쓰면 되겠죠? 3, 2, 1. 네, I sent it. I sent it this morning 이라고 하면 되겠죠? Repeat after me. Yes, I sent it this morning. Yes, I sent it this morning. Yes, I sent it this morning.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은 이메일에 관련된 표현들을 배워봤어요. Did you reply? 답장했니? 이렇게 자신있게 물어볼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AI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복습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해서 짧은 글쓰기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1. Media and Online Activities. Friday. Hi from Tom. I can share news by email.
0: Memory match. 이번 주 배운 표현들이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Hi from Tom. Tom이 보내는 안부 인사가 오늘의 주제예요. 친구들, 이번 주에 우리 이메일 관련된 표현들도 배워봤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Tom이라는 친구가 다른 친구 Sammy에게 이메일을 쓰는 내용을 가정하고 우리 한번 글쓰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Tom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계획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본 뉴스도 공유를 한대요. 그러면 우리 어떤 내용으로 우리 글쓰기를 할지 그림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을 보니까,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Tom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to Sammy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핸드폰에 뉴스 헤드라인도 보이네요. 헤드라인에는 Baby Panda Born at the Zoo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판다 동영상도 보고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어떤 내용으로 오늘 글쓰기를 할지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제목. 톰이 보내는 인사라고 먼저 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메일 쓸때 이메일 제목을 subject라고 말한다고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subject, hi from Tom 이렇게 썼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subject, hi from Tom. subject, hi from Tom. subject, hi from Tom. Very good.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시작할 거예요. 이메일 처음 시작할 때는 인사로 시작해야 되겠죠? 안녕, 세미. 이렇게. Hi, 세미. Hi, 세미. Hi, 세미. Good.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써볼까요? 뉴스 봤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뉴스 봤어? 뉴스 봤어는 영어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땡땡, the news.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3, 2, 1. Did you see the news? 네. 바로 이렇게 우리 질문을 시작해야 되겠죠? 뉴스 봤어? 그러니까 see라는 그런 단어를 썼고, 이제 질문이니까 did you see?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Did you see the news? Very good. 뉴스 봤니? 이렇게 과거에 있는 거를 물어볼 때는 질문을 Did you?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먼저 했으니까, 자, 그럼 뉴스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동물원에서 아기 판다가 태어났어! 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A baby panda, 땡땡, at the zoo. 그러면은 빈칸에 태어났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Yes, was born at the zoo. was born 하면은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자, 따라해 보세요.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Very good. 근데 우리 굉장히 유용한 표현을 요번에 또 배웠었죠? 자, 이렇게 뉴스 같은 스토리를 소식을 접했을 때, 아,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했대. 라고 뭔가 이 소식을 전달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앞에 뭐뭐 했었대 라고 이렇게 전달할 때 유용한 표현을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It says 였죠? 네. 그래서 이 소식, 이 인터넷 기사가 말하기를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이런 의미예요. 기억나시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t say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Excellent. 자, 그럼 우리 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글쓰기를 더 해봅시다. 자, 나는 인터넷에서 그 뉴스를 읽었어. 그래서 I read it 아니라 read it
이라고 우리 배웠었죠? 과거형이니까. 그래서 I read it 이렇게 그 발음을 해주시고 이제 빈칸 땡땡이 있는데 그럼 이 땡땡 안에 인터넷에서 라는 뭐 그런 의미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죠? 기억해 보세요. 3, 2, 1. Online. 네, 인터넷에서라는 말이지만 그래도 이제 온라인상에서와 같은 그런 의미니까 그냥 I read it online 하면은 온라인에서 그 뉴스를 읽었어. 그것을 읽었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Repeat after me. I read it online. I read it online. I read it online. Good. 근데 만약에 이 인터넷 뉴스에서 읽은 게 아니라 신문 기사에서 접했다. 그러면 나는 신문에서 그 뉴스를 읽었어. 라고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I read it in the newspaper. 신문에서, newspaper에서 읽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read it in the newspaper. I read it in the newspaper. Very good. 우리 온라인 인터넷으로 보든, 신문 기사로 접하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신문 기사 소식뿐만 아니라, 아, 그 아기 판다의 귀여운 영상도 찾았어.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I found, 찾았어.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I found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a cute, 땡땡, the panda. 주 이렇게 갔는데 그러면 이 빈칸 아래 영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a cute 이제 귀여운 영상 그 판다의 영상이니까 이 영상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넣어 보세요. 3, 2, 1. 네, video. video가 영상이었죠? 근데 이제 판다의 영상이니까 video of를 붙여서 a cute video of the panda. 판다의 귀여운 영상.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 found a cute video of the panda too. I found a cute video of the panda too. I found a cute video of the panda too. 그 귀여운 영상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자, 나중에 보여줄게. Let me show you later. Later가 나중에라는 뜻이죠. Later. Let me show you later. 자, 따라해 보세요. Let me show you later. Let me show you later. Let me show you later. Good. 그런데 있잖아. By the way. By the way, 셀리한테서 이메일을 받았어. 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I 땡땡 from Sally. 그러면 이메일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이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I got an email from Sally. 이렇게 가야 되겠죠? get는 받다. 근데 이제 과거형이니까 I got an email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따라해 보세요. By the way. I got an email from Sally. By the way, I got an email from Sally. By the way, I got an email from Sally. 네, 셀리가 이번 주말에 놀러 온대. She 땡땡 this weekend. 그러면 놀러 온대. 이제 나를 방문한대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미래형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She will visit this weekend. Very good. 자, repeat after me. She will visit this weekend. She will visit this weekend. She will visit this weekend. 정말 기대돼. I can't wait. 따라해보세요. I can't wait. I can't wait. 정말 기다릴 수 없어. 정말 기대돼. I can't wait. 자, 빨리 답장해줘. Write back soon. Write back soon. Write back soon. Tommy. 자, 이렇게 이메일을 마무리합니다. From Tom. From Tom. From Tom. Very good. 자, 우리 이렇게 멋진 글을 써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0: Subject: Hi from Tom. Hi, Sammy. Did you see the new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 read it online. I found a cute video of the panda too. Let me show you later. By the way, I got an email from Sally. She will visit this weekend. I can't wait. Write back soon. From Tom. 네, 정말 멋진 이메일이 완성이 됐네요. 그럼 이번에는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1: Subject: Hi from Tom. Hi, Sammy. Did you see the news? A baby panda was born at the zoo. I read it online. I found a cute video of the panda, too. Let me show you later. By the way, I got an email from Sally. She will visit this weekend. I can't wait. Write back soon. From Tom.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오늘 이메일 속에서 뉴스도 공유하고 그리고 친구가 방문하는 소식까지 한번 전달해 봤어요. 이번 주 배운 표현들 다 너무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친구들도 한번 다른 친구들에게 이메일 한번 써보세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잘 보내고 왔나요? 자, 오늘부터 new topic을 시작해 보는데요. This week's topic is types of interviews. 이번 주 주제는요, 인터뷰의 종류들입니다. 오늘은요, 여러 종류의 인터뷰들 중 한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학습 목표를 들으면 알 수 있겠죠? Let's listen to it.
1: Week 21. Types of interviews. Monday. Invention interview. I know what to say in invention interviews.
0: Okay, everyone. It's brain up time. 선생님하고 오늘 배울 vocabular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at do you see, guys? 무엇이 보이나요? 아, I see some penguins. 아, 지금 인터뷰를 하는 분, 그 다음에 인터뷰를 대답하는 펭귄도 보이고요. 뒤에 지금 넘어질랑 말랑하는 펭귄도 보이고요. 아, what's on the table? 지금 테이블 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나요? A pair of shoes. 신발인데 날개가 달렸습니다. 아, 새로운 발명품 같아요. 여러분, 발명품은 invention. Invention입니다. 자, 과연 이 발명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 지금 하얀색 가운을 입고 안경을 쓴 이 펭귄이 발명한 것 같은데요. 우리 발명하다라는 동사 표현도 배워보도록 할게요. Invent. Invent. Good. 자, 과연 왜 이 발명품을 만들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There is a hint. 힌트가 있는데 뒷배경에 이 펭귄을 봐주세요. 넘어질랑 말랑하는 이 펭귄. 맞아요. 지금 미끄러운 빙판 위에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끄러운이란 단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Slippery. Slippery. Very good, everyone. 자, 그렇다면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2: I invented flying shoes.
1: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2: Slippery ice made walking difficult.
1: How would your invention help penguins?
2: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0: Alright guys, it's focus on time. 선생님하고 오늘 방금 들은 dialogue 통해서 중요한 패턴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invented shoes. 자, 여러분 우리 invent라는 단어 배웠죠? 바로 발명하다인데요. 뒤에 ed가 붙게 되면 발명했다. 과거형이 됩니다. 자, I invented 하고 뒤에 명사만 와도 되지만 선생님이랑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할 거예요. 동사 뒤에 ing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 오는 명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나는 무엇무엇을 하는 무엇을 발명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 거예요. 나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발명했어.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하늘을 나는. 맞아요. 우리 하늘을 날다 라는 단어는 fly인데요. 뒤에 ing를 넣어서 flying을 써야겠죠. Let's read. 나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발명했어. I invented flying shoes. I invented flying shoes. 자, 다른 단어를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나는 말하는 로봇을 발명했어. 자, 나는 로봇을 발명했는데 지금 어떤 로봇인가요? 말을 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이죠? 맞아, 우리 말하다 talk 그리고 뒤에 ing를 넣어서 talking이 됩니다. Let's read. 나는 말하는 로봇을 발명했어. I invented a talking robot. I invented a talking robot.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What motivated you to them? 자, 여기서 약간 어렵게 보이는 단어가 나와요. 바로 motivated라는 단어인데 우리 동사 원형으로 하면 motivat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다 혹은 어떠어떠한 계기가 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표현 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What motivated you to?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데요. 이 패턴의 뜻은 당신이 뭐뭐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나요? 라는 뜻이에요. 즉, 너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뜻이에요. Let's fill in the blank. 당신이 그것들을 발명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What motivated you to? 우리 동사 원형입니다. 어떤 동사가 들어가게 될까요? 발명하다 라는 단어 invent가 들어갑니다.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One more time.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Good.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볼게요. 당신이 이 탑을 짓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탑이라는 단어는 this tower이고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짓게 된이라는 한국어 뜻인데 무엇을 짓다라는 동사를 써야겠죠. 바로 build입니다. Let's read. 당신이 이 탑을 짓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What motivated you to build this tower? What motivated you to build this tower? Good. 마지막 표현입니다. It would help them faster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faster는 더 빨리 혹은 더 빠르게 이런 의미고요. 앞부분이 핵심이죠. 자, it would help them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빈칸 채워볼게요. 그것은 그들이 더 빨리 이동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 빈칸에는 이동하다 라는 동사를 넣으면 되는데요.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travel이 되겠습니다. 우리 move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아요. Let's read. 그것은 그들이 더 빨리 이동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그것은 그들이 시간을 절약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시간은 time이고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절약하다 라는 단어죠. 바로 save입니다. 문장 읽을게요. It would help them save time. One more time. It would help them save time.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chant with me? 선생님하고 열심히 노래 부를 준비 됐나요? Let's hit the music. I invented flying shoes. I invented flying shoes.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Good job, everyone! Alright, everyone. It's build-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Let's review.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해요. Here was a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어요.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아, 맞아요. 지금 과학자 펭귄이 지금 자기가 발명한 발명품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 함께 보도록 할까요? I invented shoes. 아, 저는 이 신발을 발명했어요. 인데요. 무엇을 하는 신발이었죠? 힌트는 the shoes have 맞아요. wings, 날개가 있었어요. 바로 하늘을 나는 신발이었죠. 자, 여기서는 동사 뒤에 ing를 넣어서 flying이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저는 하늘을 나는 신발을 발명했어요. I invented flying shoes. One more time. I invented flying shoes. 자, 이번에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투명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볼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Invisible. Invisible. 자, 문장 속에 넣어볼 거예요. I invented an invisible umbrella. 저는 투명한 우산을 발명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한 번 더. I invented an invisible umbrella. Good. 자, 우리 기자가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What motivated you to them? 자, 여러분 여기서 them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맞아요. 하늘에 나는 신발입니다. 신발이 두 개가 있으니까 them이라고 우리가 씁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invent. 너 당신이 이것을 발명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One more time. What motivated you to invent them? 오, 왜 이것을 발명했을까요? 대답입니다. Slippery ice made walking difficult. 아, 이유랍니다. 이 이유는요, 뭐냐면 slippery ice, 미끄러운 빙판이 걷는 것, walking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lippery ice made walking difficult. 아, 그러니 지금 뒷배경에 지금 미끄러운 빙판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펭귄이 있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How would your invention help penguins? 아, 너의 발명품이 어떻게 펭귄들을 도와줄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How would your invention help penguins? 자, 어떤 도움을 줄까요? It would help them faster. 자, 여러분 여기서의 them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맞아요. 펭귄들을 의미합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travel이었어요. 그래서 문장의 뜻은 이것은요. 그들이 이동하는데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Let's read one more time.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마지막 한 번 더. It would help them travel faster. Very good,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Okay, everyone.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었는데요. 무엇이었죠? 맞아요. Types of interviews. 자, 인터뷰의 종류들이었는데요. 우리 그 바로 첫 시간은 invention interview, 바로 발명품 인터뷰였습니다. 자, 발명품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인터뷰에 대한 내용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해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See you!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제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types of interviews, 인터뷰의 종류들인데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도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바로 카페에서 일하는 거였는데 그 면접 때 이 표현들을 썼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르바이트...

0: job이라는 단어의 영어 표현 아나요? 맞아요. 바로 part-time job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 기억하면서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1. Types of interviews. Tuesday. Part-time job interview. I know what to say in part-time job interviews.
0: Alright guys, it's brain off time! 선생님하고 오늘 나올 단어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Here i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 we're at a cafe. 지금 카페에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보니까 there is a girl. 지금 이 여자애가 she's wearing an apron. 앞치마를 입고 지금 종이를 들고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카페 사장님 같은데요. 지금 면접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에 지금 이 남학생이 이 카페 아르바이트에 지원해서 지금 면접을 보러 온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무엇을 지원하다라는 뜻은 apply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인터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카페에서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를 잘해야 돼요. 지금 이 남자아이가 저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술, 재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기술, 능력, 재능은 skill입니다. 자, 보니까 주문서가 이렇게나 길어요. 이 주문서를 다 외우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지금 쟁반 위에 다섯 개의 음료를 다 들고 있습니다. I think he's strong. 자, 무엇을 들다, 나르다라는 단어도 읽어볼게요. Carry. Carry. Very good, everyone. 자, 오늘의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볼게요.
2: Why did you apply for this cafe job?
1: Because I enjoy making coffee.
2: What skills do you have for this job?
1: I have good memory skills and can carry many drinks.
0: Are you ready to focus on? 여러분, focus on time입니다. 오늘 배울 패턴들을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해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패턴입니다. Why did you for this cafe job? 자, 여러분, why did you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러면 뜻은 당신은 왜 무엇을 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Let's fill in the blank. 당신은 왜 이 카페 일자리에 지원했나요? 입니다. 자, 여러분,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지원하다 라는 단어였어요. 우리 방금 배웠죠? What was it?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바로 apply입니다. 자, 그리고 지원했나요? 과거형이죠. 여기서 why did you 부분의 did가 과거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et's read. Why did you apply for this cafe job? Why did you apply for this cafe job?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당신은 왜 이 일자리를 선택했나요? 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선택했나요? 라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됩니다. 선택하다 라는 단어는 choose입니다. Let's read. Why did you choose this job? Why did you choose this job? Good. 다음 표현입니다. What do you have for this job? 자, 이거는요. What 뒤에 명사가 들어가고요. 뒤에 do you have라는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당신은 어떤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Let's read. 읽어볼 거예요. 당신은 이 일을 위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기술이라는 단어. 선생님이랑 방금 배웠죠? skills입니다. Let's read. What skills do you have for this job? One more time. What skills do you have for this job? Great.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당신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강점이 있나요? 자, 여러분, 강점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랑 배워볼 거예요. 바로 strengths라는 단어예요. 내가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한 번 더 단어 읽어볼까요? 강점은 strength. Very good. Let's read the sentence. 문장을 읽어볼게요. What strength?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같은 뜻을 갖는 다른 단어도 나와 있는데요. little이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겠습니다. 크기가 작은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단어는 fat입니다. 뚱뚱한이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지방이라는 뜻을 갖기도 해요. 자, 이 단어도 같이 써볼게요. fat, fat이라고 읽습니다. 자, 오른쪽 설명을 잠깐 보시면 사람에게 쓰기에는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표현 볼게요. slim입니다. slim은 날씬한이라는 표현이고요. 우리 쓸 때는 S, L, I, M 이렇게 써서 slim, 날씬한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어서 old라고 하는 단어 볼게요. 나이가 많은 혹은 늙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쓸때 O, L, D라고 쓰고요. 읽을 때는 old, 나이가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볼게요. 자, 어린 젊은, 아까 방금 본 old라고 하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겠죠? 이번에는 나이가 어린 혹은 젊은이라는 뜻을 가진 young 한번 써볼게요. 영은 Y부터 시작하고요. O-U-N-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tall이라고 읽고요. L이 두번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 써볼까요? T-A-L-L 이렇게 써주시면 키가 큰이라는 뜻이 됩니다. 읽을 때는 tall이라고 읽습니다. 자, 반대되는 표현도 살펴볼게요. 키가 작은이라는 표현이겠죠? 키가 작은이라고 할 때는 short 됩니다. short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냐? sh 그리고 ort 써주시면 short, 키가 작은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어서 무거운이라는 단어는 heavy인데요. heavy는 h 그리고 ea, vy 써서 무게가 무거운이라는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무게가 가벼운도 있겠죠. 무게가 가볍다라고 할때 우리가 light라고 하는 단어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벼운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 빛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같이 한번 챙겨 보실게요. 자, 단어 한번 따라 써 보겠습니다. light, L-I-G-H-T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light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10개 단어 공부한 거 코끼리의 특징을 나타내주고 있죠. 저 코끼리의 크기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단어, 뭘 써줬죠? That elephant is so big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을 한번 그대로 따라 써볼게요. 저 코끼리는 that elephant 되겠죠? That elephant. 저 코끼리는 이란 뜻이고요. is so big 써주면 너무 크다, 크기가 너무 크다라는 뜻이 됩니다. is so big. 써주고 마침표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볼까요? 나의 가방은 너무 작아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나의 가방의 크기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표현 나왔죠? 그래서 my bag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써볼게요. my bag. 나의 가방은 어떻다? 너무 작다. too small. 이렇게 쓰면 My bag is too smal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장 볼까요? 너는 몇 살이야?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이 문장은 이 문장 통째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문장입니다. old가요, 나이가 많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몇 살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how old라고 하면 몇 살이야? 라고 묻는 표현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How old are you? How old 먼저 써주시고요. 뒤에 are you라고 쓰면 몇 살인지 나이를 묻는 표현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는 매우 키가 크구나라고 얘기하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키가 크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단어 있었죠? 뭐였어요? tall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tall을 활용해서 you are very tall이라고 하면 너는 매우 키가 크구나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주어부터 써볼까요? you인데 자, 뒤에 are를 줄여서 you are 이렇게 써주시고, very tall, 키가 아주 크구나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장 보면요. 나의 남동생은 키가 작아라고 나와 있네요. 나의 남동생은 키가 작다. 이번에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표현 short를 써주었습니다. 보이시죠? 자, 나의 남동생부터 써볼까요? My little brother.

0: 주면 되겠죠? My little brother. 그런데 키가 작다라고 하는 말 is shor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남동생이라고 할땐 이렇게 little brother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보시면 big brother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 있죠? big brother이라고 하면 형이나 오빠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장 연습해봤고 이어서 step 4, let's practice로 넘어가 볼게요. 자, A번입니다.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써볼게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파일을 잘 들으시고
1: Old, small, big.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로 들은 단어는 뭐였죠? 바로 young,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들은 단어는 바로 여기에 있는 old, 나이가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였죠? 이어서 세 번째로 들은 단어는 small, 크기가 작은이었고, 마지막으로 들은 단어는 크기가 큰이라는 뜻의 big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어서 다음 비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과 단어에 맞는 우리말 뜻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tall이라고 하는 단어 나와 있네요. 우리 tall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죠? 키가 큰이라는 뜻이니까 세 번째에 있는 키가 큰이라고 하는 뜻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펭수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은이라는 뜻과 연결해 주면 되겠죠? short, 키가 작은. 자, 이어서 경찰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날씬한이라는 뜻을 가진 slim이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날씬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부터 보시면요. 가로 1번에 무거운이라고 하는 뜻이 나와 있어요. 자, 무거운은 H로 시작하고 Y로 끝나는 단어가 있었죠? 바로 heavy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가로 1번에 이렇게 H-E-A-V-Y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은 세로가 나와 있는데요. 뚱뚱한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지방이라는 뜻도 갖는 단어, fat 있었습니다. 따라서 F-A-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세로 3번을 보시면 어린, 젊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young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나시죠? Y-O-U-N-G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 볼게요. 가로 4번. 가벼운. 무거운이라는 단어는 heavy였는데, 가벼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light였죠? 따라서 light라고 하는 단어를 가로 4번에 L-I-G-H-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어서 D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나의 집에는 큰 정원이 있어 라는 우리말 뜻이 나와 있는데요. 자, 나의 집에는 정원이 있다 라고 하면 My house has a garden 이잖아요. 근데 그 정원이 어떻대요? 크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빈칸에는 큰 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big이 들어가면 됩니다. 따라서 My house has a big garden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그 작은 꽃은 아주 좋은 냄새가 나라고 하는 우리말 뜻이 나와 있어요. 자, 그 꽃은 아주 좋은 냄새가 나라고 하려면 The flower smells very nice인데 그 꽃을 꾸며주는 말이 아주 작은 꽃이라는 뜻 small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문장이 The small flower smells very nice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3번 보면요. 어린 소년이 해변에서 놀고 있어. 이번에는 소년이 어떻대요? 어린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영이 들어가서 어린 소년이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A young boy is playing on the beach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beach라고 하면 해변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번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할머니는 늙은 고양이를 갖고 있어 라는 문장인데요. 자, 나의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My grandmother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갖고 있다니까 has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때 고양이가 그냥 고양이가 아니죠? 어떤 고양이예요? 늙은 고양이니까 an old cat 이렇게 해서 My grandmother has an old cat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그녀는 그 무거운 의자를 옮길 수 없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녀가 옮길 수가 없다 먼저 나오는 거예요. She can't move 부터 나오고 근데 무엇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 무거운 의자. 자, 무거운이라고 하면 heavy가 되겠죠? 따라서 the heavy chair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따라서 she can't move the heavy chair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let's learn more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입니다. wet 그리고 dry인데요. 우리가 wet이라고 하면요, 젖은이라는 뜻을 갖게 되고 dry는 반대로 마른, 건조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나는 젖은 모래로 모래성들을 만들어라고 할 때는 I make sand castles with wet sand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봄에는 공기가 건조해라고 할 때는 In spring, the air is dry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징과 관련된 단어들 알아봤는데요.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 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느새 벌써 지난 시간에 6일차부터 10일차까지 문제까지 다 풀었죠. 벌써 이제 11일차 단어들 만나볼 시간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11일차 제목은요. How can I get to the flower shop? 제가 어떻게 꽃가게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길을 찾을 때 쓰는 새로운 표현 학습하기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길을 찾을 때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표현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먼저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Day 11. How can I get to the flower shop? How? How? How? How? Turn. Turn. Turn. Turn. Left. Left. Left. Left. Right. Right. Right. Right. Cross. Cross. Cross. Cross. Street. Street. Street. Street. Block. Block. Block. Block. Corner. Corner. Corner. Corner. Straight. Straight. Straight. Straight. Town. Town. Town. Town. Shop. Shop. Shop. Shop. Station. Station. Station. Station. Church. Church. Church. Church. Post office. Post office. Post office. Post office.
0: 잘 보고 오셨을까요?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먼저 보고 이야기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면요. 타운입니다. 작은 도시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다양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샵, 가게도 있고요. Church,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거리, 스트리트도 있고요. 사람이 길을 cross, 건너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건물들과 이 도시에서 길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부모님께 선물할 꽃을 사러 가려는 펭수는요. 굉장히 대단하죠. 꽃 빈칸을 찾아가야 해요. 자, 꽃 어디를 가야 할까요? 잘 보면 우리 왼쪽에 꽃 가게, 샵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가게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곳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두 블록을 곧장 간 후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돌면 또 빈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펭수

0: 여기서 이렇게 how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우리 꽃가게까지 가야 하지? 그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해서 두 블록을 곧장 이렇게 간 다음에 왼쪽으로 돌면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돌게 되면 여기 펭수가 이쪽을 보면서 서 있으니까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보면 left, 왼쪽이라는 단어와 right라고 right, 오른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각각 진짜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봤고요. 자, 이제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펜 들고 귀 열고 같이 한번 듣고 말하면서 따라 써 보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How, how, how. Turn, turn, turn. Left, left. Left, right, right, right. Cross, cross, cross. Street, street, street. Block, block, block. Corner, corner, corner. Straight, straight, straight. Town, town. Town. Shop. Shop. Shop. Station. Station. Station. Church. Church. Church. Post office, post office, post office.
0: 잘 듣고 따라 써 보셨을까요? 자, 이제 스텝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한 단어씩 다시 보면서 말해보고 같이 저와 함께 써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how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how. 우리 how라고 하는 건 질문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혹은 얼마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에도 how가 들어갔죠. 그래서 방법을 물어볼 때 쓸 수도 있고 혹은 얼마나 라고 그래서 수량이나 정도를 물어볼 때 쓸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써보면요. H-O-W, how라고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turn입니다. 따라 해볼게요. turn, turn이라고 하는 건 돌다, 회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쭉 걸어가다 보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영어로 tur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요. 자, 우리 영어로 써보겠습니다. T-U-R-N. 자, 그 다음에 단어 left입니다. 따라해볼까요? left. 우리 left는 항상 짝꿍이 right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left는 왼쪽 혹은 왼쪽으로 라는 뜻이고 right는 오른쪽, 오른쪽으로 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L, E, F 한 다음에 T. 자, 그 다음에 right 똑같이 써볼까요? R, I, G, H, 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우리 right라고 하는 단어는 오른쪽이라는 뜻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형용사로 옳은, 올바른 이라는 뜻도 있고요. 부사로 바로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right now라고 하면 지금 바로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어 cross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cross. 우리 cross는요. 건너다 혹은 십자형이라고 해서 어떤 모양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C R, O, S, S. 그래서 길을 건널 때 우리가 cross라는 단어를 활용할 수 있고요. cross라고 하면요. 우리 건너서 가로질러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도 cross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단어들 볼게요. Street.

0: 따라해볼까요? Street. Street은요, 거리, 길거리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걷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그 거리들, 길거리를 전부 다 우리가 Street이라고 하고요. 적어볼게요. S, T, R, E, E, T. 자, 그 다음에 단어 block입니다. 따라해볼까요? block. 우리 block이라고 하면 블록, 구역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block이라고 하는 거 어떤 구역을 이렇게 나눌 때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two block 가야 한다 하면 two blocks라고 하고요. three block, 세 블록 가야 한다라고 하면 영어로 three blocks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B, L, O, C, K. 자, 그 다음에 단어 corner입니다. 따라해볼까요? corner. 우리 corner는요, 모퉁이, 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모퉁이에서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모퉁이를 딱 가리키고 있는 그림. 그래서 모퉁이, 구성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볼게요. corner, corner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street입니다. 따라해볼까요? street. 우리 go straight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쭉 가세요라고 라는 뜻인데, 그래서 곧장, 똑바로라는 뜻입니다. 일직선으로 쭉갈때 우리가 street이라는 단어를 써요. 적어볼까요? street, h 그 다음에 t. 자, 그 다음에 단어 town입니다. 따라해볼까요? town. town은요, 읍, 소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ity라는 게또 도시라는 뜻의 단어가 있는데, 자, 그것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단위를 얘기할 때 우리가 town이라고 합니다. 적어볼게요. town. 자, 그리고 오른쪽에 오면 village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뜻으로 또이 village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알아주시고요. 자, 네 단어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shop입니다. 다시 한번 shop. 가게란 뜻입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 걸 우리가 영어로 shop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 파는 거, 우리 파는 곳을 가게라고 하죠. 적어볼까요? SHO, 그 다음 P. 그 다음 station.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station. 우리 station은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봤으면 이 station이라는 단어를 봤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역할때그 역을 얘기하고요. 적어보겠습니다. ST. A, 다시 TION. 자, 그래서 이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또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의 장소의 의미도 있는데요. 그래서 fire station은 소방서, 그다음 police station은 경찰서라는 뜻입니다. 같이 또 세트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church입니다. 따라해볼까요? church. church는 교회,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어디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단어 post office입니다. 따라해볼까요? post office. 우리 post office는 우체국이란 뜻입니다. 우체국은 어떤 소포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낼 때 가는 곳이죠. 적어볼게요. post office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장이 쭉 나와 있는데 빠르게 보겠습니다. turn right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돌아라 라고 할때 turn right 이렇게 쓰죠. 적어보겠습니다. turn. ight. 어디에서? at the corner. 자, 그 다음 문장 go straight. 곧장 가. two blocks from here. 여기에서 두 블록을 곧장 가. 역시나 길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적어볼까요? go straight. 자, 몇 블록 가냐면요. two blocks. 두 블록을 가. 어디에서? from here. 여기에서.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How can I get to the shop? 제가 그 가게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How can I get to? 라고 얘기하면요. 그 뒤에 보통 장소가 나와서 여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해볼게요. How Can I? 제가 어떻게 get to 갈수 있나요? 어디를요? The shop. 그 가게를요. 자, 문장까지 같이 적었습니다. 자, 이제 스텝 4 문제 풀어볼 텐데요. A는요,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또 쓰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Left. Station. Shop. Right.
0: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죠? 다시 한번 하나씩 들으면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1: Left.
0: left. 우리 방향 왼쪽과 오른쪽 중에 왼쪽이었죠? 왼쪽을 가리키는 거 여기 아래 나와 있습니다. 1번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
1: Station.
0: station. 자, 우리 station은

0: 역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역 나타내는 거 여기 오른쪽 아래 있네요. 2번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
1: Shop.
0: shop 어떤 물건을 파는 가게란 뜻이었습니다. 가게 여기 꽃가게 보이네요. 3번일 거고요. 마지막
1: Right.
0: right. 자,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우리 여기 그림에다가 4번 철자 집어넣으면 이렇게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left 그 다음 station shop right 완성되었고요. 자, 일단 B로 가보겠습니다. 선을 연결하여 단어 완성하고 빈칸에 우리말 뜻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철로 시작하는 단어 있었습니다. 뭐였죠? 우리 교회, 영어로 church.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쭉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교회, 성당이란 뜻입니다. 다음 2번 crow. 자, 우리 길을 건너다 영어로 cross였죠? 그러면 뒤에는 ss가 붙은 세 번째와 연결해서 건너다 십자형. 자, 그다음 straight. 치겠죠. 우리 곧장 똑바로 영어로 straight.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곧장 똑바로까지 쓸뜻 쓰시면 되겠습니다. C는요, 우리 퍼즐 완성하는 겁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거리, 길거리. 자, 우리 1번 철자 6개래요. 우리 영어로 거리는 street였습니다. 그럼 정답 완성하면 이렇게 street. 그다음 2번입니다. 읍, 소도시. 우리 T로 시작하는 단어 뭐였죠? town이었습니다. 잘했어요. So, T-O-W-N. 다음 3번입니다. 어떻게, 얼마나, 우리 질문할 때 쓰는 표현 뭐였죠? how였습니다. 그래서 how. 마지막 4번은 모퉁이, 구석, 우리 영어로 corner였죠. 다음 D입니다. 이번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건데요. 1번부터 볼게요. left at the corner. 모퉁이에서 왼쪽으로 도세요. 자, 우리 돌다 영어로 turn이었죠? So, turn. 2번. Go straight one. 자, 곧장 가세요. From here. 여기에서 한 블록이라고 했으니까, one은 나와 있으니 그 뒤에 block이라는 단어 넣어주면 되겠죠? So, one block. 다음 3번. How can I get to all? 또 표현 나왔네요. 제가 어떻게 갈수 있나요? 어디를요? To the fire. 소방서. 영어로 우리 뒤에 station 넣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2번입니다. 자, 우리 빈칸 또 채워볼게요. 자, 1번은요. How can I get to the? 제가 우체국에 어떻게 갈수 있나요? 자, 우체국은 영어로 두 글자 뭐였죠? 바로 post office였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Where is the police station? 경찰서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go straight and turn right. 곧장 가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근데 어디에서?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교회가 딱 보이죠? 교회는 영어로 church였습니다. 그래서 church까지 넣어서 우리 문제 다 풀어봤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village와 city인데요. 둘다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펭수의 마을 지도를 보니 펭수는 소도시, town에 살고 있네요. 근데 town보다 더 좁은 의미의 마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village이고요. 그다음 town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도시를 얘기할 때 우리 영어로 city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do you live in a big? 한 다음에 너는 큰 도시에 사니? 우리 도시라는 말 들어가야 합니다. 큰 도시, 그럼 영어로는 city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 visited a small. 나는요, 방문했습니다. 작은 어디를요? 마을을. 제주도에 있는데요.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번에 작은 마을이니까 village 넣어서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길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표현들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단어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복습이라고 했습니다. 꼭 헷갈리거나 어려운 단어도 있으면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단어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2: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최근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이후 1년 반 동안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기업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주력 기업들도 참 많죠. 그중에 하나인 삼성전자가 2분기에 예상보다 큰 영업이익을 내놨습니다. 업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어떤 표현을 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보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골라서 재미있게 20분을 엮는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Global COVID-19 death hit 4 million 이라고 되어있군요. 이때 hit은 도달하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0명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 Global COVID-19 deaths hit 4 million. The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has surpassed 4 million, as the crisis increasingly becomes a race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It is estimated that the toll is three times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2: Global COVID-19 deaths hit 4 million. The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has surpassed 4 million, as the crisis increasingly becomes a race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It is estimated that the toll is three times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느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이

0: 있죠. 실제로 이제 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는 미국, 6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전체 지문 가운데 꼭 알아야 되는 표현 몇 가지 선정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하시죠.
1: The death toll.
2: The death toll.
1: To surpass.
2: To surpass.
1: Contagious.
2: Contagious.
1: To estimate.
2: To estimate.
0: 첫 번째 표현은 정말 많이 보는 표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비행기 추락 사고라든가 혹은 재난과 같은 자연재해에도 항상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쓰는 표현인데요. The death toll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망자 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To surpass, 뛰어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이거 외에도 top이라든가 exceed, 다 뭔가를 뛰어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숫자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쓰죠. Contagious. 전염되는 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Contagious. To estimate. 추산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estimate. 자,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The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had surpassed 4 million. 그렇게 되어 있군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top이라든가 exceed란 단어를 바꿔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요. 자,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As the crisis increasingly becomes a race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어떤 상황이냐를 as를 통해서 구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위기 상태는 increasingly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갈수록 뭐뭐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의 race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경주가 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라고 되어 있잖아요. Delta variant. 백신과 그리고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 사이에 누가 먼저 앞서느냐, 엎치락, 뒤치락하는 일종의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시간과의 싸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It is a race against time이라고 했죠. A race. 역시 이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백신이 먼저 나오게 되면 그나마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백신이 늦고 고전염성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기승을 부리게 되면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It is estimated that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추산된다라는 거죠. The toll is three times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the toll이라는 얘기는 앞에 나왔던 사망자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산컨대 이 사망자 수는 즉 400만 명이라는 사망자 수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와 비교해 볼때세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숫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다라고 할때 in traffic accidents, in traffic crashes 그렇게 in을 쓴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교통사고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차량과 운전자가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상황에 해당하는 전치사 in을 쓴다는 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Global COVID-19 deaths hit 4 million. The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has surpassed 4 million as the crisis increasingly becomes a race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It is estimated that the toll is three times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2: Global COVID-19 deaths hit 4 million. The global death toll from COVID-19 has surpassed 4 million as the crisis increasingly becomes a race between the vaccine and the highly contagious Delta variant. It is estimated that the toll is three times the number of people killed in traffic accidents around the world every year.
0: 두 번째 이야기는 삼성전자의 현황입니다. 삼성 Electronics expects 53% rise in operating profit. Operating profit 잠시 후에 나옵니다만 영업이익이 되겠군요. 삼성전자가 53% 영업이익이 이번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Samsung Samsung Electronics expects 53% rise in operating profit. Samsung Electronics expects a 53%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for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led by strong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forecasts its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of 12.5 trillion won, equivalent to about $11 billion.
2: Samsung Electronics expects 53% rise in operating profit. Samsung Electronics expects a 53%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for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led by strong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forecasts its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of 12.5 trillion won, equivalent to about $11 billion.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청취를 이렇게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파악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 일단 떠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그 글의 흐름과 내용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요한 단어는 가지고 가야 되겠죠. News Keywords. 그래서 확인합니다.
1: Operating Profit.
2: Operating Profit.
1: Semiconductor.
2: Semiconductor.
1: To forecast.
2: To forecast.
1: Equivalent.
2: Equivalent.
0: 첫 번째 표현은 조금 전에 나왔던 operating profit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라는 의미인데요. 뭐 설명은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Semiconductor 혹은 semiconductor. 본인이 편한 대로 부르시면 되겠는데요. 반도체를 얘기하죠. To forecast. 미래를 보는 겁니다. 예측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equivalen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등한, 맞먹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Samsung Electronics expects a 53%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for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이렇게 되어 있군요. 주어는 여기까지. 그리고 내용은 여기까지. 예.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는 부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항상 오르고 내리는 것에 그 오르고 내린다라는 명사와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의 사이에는 전치사 in을 쓴다라고 그랬죠. 뭐 유가 인상이라고 하든 뭐가 됐든 항상 in을 씁니다. 아, 이번에 영업이익이 5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 이 영업이익은 바로 금년 second quarter 2분기 영업이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뭐 다 대충 아실 건데요.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순수한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그 income statemen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come statement. 즉 소득에 관한 내용이라는 얘기라고 우리말로 하면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손익 계산서? 예,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기업이 매출이 얼마고 총 원가가 얼마라서 예, 그다음에 뭐 영업 이익이 얼마고 이렇게 쭉 정리해 놔서 맨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까지 떨어지는 그 내용을 income statement. 그 손익 계산서라고 하는데요. 이 operating profit이라고 하는 이제 영업 이익은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순이익이 떨어지는데 순이익은 이제 영업이익에서 이제 환차손이라든가 금융 관련해서 손익이라든가 이익 그리고 뭐 법인세 같은 것까지 다 정리했을 때 총 남는 금액이 이제 순이익이거든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영업을 잘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53%의 신장은 led by strong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중요하죠. 자, 반도체 부분과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 수요 강세에 힘입은 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에 그 신장되는데 큰 영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전 세계 최대죠.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자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왜냐면 이제 반도체 분야가 메모리 칩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메모리, 쉽게 얘기하면 CPU 계통도 있거든요. 인텔이라든가 이런 쪽. 아직까지는 그쪽이 강세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써놨군요. 전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업체이자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forecast its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of 12.5 trillion won. 그렇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으로 12조 5천억 원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equivalent to about $11 billion. 빌리언은 10억인이니까 이는 달러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110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때 equivalent to를 그냥 or 바꾸셔도 돼요. or라는 얘기는 이때 동격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혹은 11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0: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분기에 총 매출을 63조, 그중에서 영업이익을 12조 5천억 원을 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예상보다 큰 폭의 상승세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삼성 Electronics expects 53% rise in operating profit. Samsung Electronics expects a 53%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for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led by strong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forecasts its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of 12.5 trillion won, equivalent to about $11 billion.
2: Samsung Electronics expects 53% rise in operating profit. Samsung Electronics expects a 53% increase in operating profit for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led by strong demand for semiconductors and displays. The world's largest smartphone and memory chip maker forecasts its second quarter operating profit of 12.5 trillion won, equivalent to about $11 billion.
0: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구문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조금 전에 보셨던 equivalent to something. 뭐뭐와 동등한, 어디에 해당하는 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써요. 전 세계 노동 인력의 20%에 해당하는 6억가량이 일을 하지만 여전히 빈곤한 삶을 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추산된다는 딱 떠오르죠. 좀 전에 우리가 봤으니까. 일단 주어는 요 정도로 자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 전 세계 한 6억 명 정도예요. 이들이 노동 인력의 20%에 해당하는데요.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추산되는 거죠. 추산되다, it is estimated. 좀 전에 봤던 표현 고스란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동 인력이라고 할 때는 the workforce라고 합니다. The workforce. 한 나라 전체의 노동력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빈곤한 삶을 살다, 쉽게 얘기하면 가난하게 살다라고 할 때 live in poverty란 말을 쓰기 때문에 to live in poverty 꼭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조합이 되고 있나요? It is estimated that 추정컨대 according to some estimates 그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About 600 million people 이제는 압니다. Equivalent to 1 in 5 of the global workforce. 자, 우리가 몇 명 중에 몇 명이라고 할 때 A in B를 쓰거나 A out of B를 씁니다. 그러니까 1 in 5 혹은 1 out of 5라고 쓰면 되겠죠. 아니면 20% of the global workforce. 상관없습니다. 편한 쪽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전 세계 노동력 인구의 5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약 6억 명이 are working but still living in poverty. 일을 안 하고 노는 건 아니에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equivalent to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 문장 전체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It is estimated that about 600 million people, equivalent to 1 in 5 of the global workforce, are working but still living in poverty.
2: It is estimated that about 600 million people equivalent to 1 in 5 of the global workforce are working but still living in poverty.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요.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고 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R&D matters라고 정했어요. matter를 동사로 쓰면 is important. 중요하다라고 쓰는 편이죠. 그래서 R&D, 연구개발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이는 시장 선도 기업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하고는 삼성이 아무 관계가 없고요. 본인이 몸담고 있는 기업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되겠군요.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시장 선도 기업의 자리를, 입장을, 입지를 권고히 하다라고 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 중요합니다. 투자하다라는 표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To make an investment. 그죠? To make an investment. 그러니까 삼성 Electronics has made huge investments in

0: R&D.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Make an investment. 근데 여러 차례일 테니까 made huge investments in R&D, which helps the company blank its position as blank market leader. 자, 앞에는 입지를 공고히 하다 할때 동사가 들어갈 거고요. 뒤에는 market leader 앞에 관사를 어를 써야 될까, 덜을 써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예. 첫 번째 부분의 경우에 cement 한 단어 씁니다. 우리 cement 알죠? 시멘트, 이렇게 물 부어서 이렇게 아시죠? 그거 딱딱하게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cement one's position이라고 하면 입지를 공고히 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as the market leader. 만약에 어를 쓰게 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the라는 건 하나잖아요. the market leader는 시장 선도 기업, 1등 기업이란 얘기예요. 근데 어를 쓰게 되면 더는 아니니까 1등은 아니나 시장 선도 기업 가운데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를 써야 되겠죠. Cement its position as the market leader.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역시 따라해 봅니다.
1: R&D matters. Samsung Electronics has made huge investments in R&D, which helps the company cement its position as the market leader.
2: R&D matters. Samsung Electronics has made huge investments in R&D, which helps the company cement its position as the market leader.

0: 오늘도 다양한 단어 표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죠.
1: To surpass.
2: To surpass.
1: Operating profit.
2: Operating profit.
1: Semiconductor.
2: Semiconductor.
1: Equivalent to.
2: Equivalent to.
1: To make an investment.
2: To make an investment.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요. 기존 방송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는 MP3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벗는 것, 과연 요거 될까 안 될까, 혹은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라는 부분이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학교 내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얘기가 있죠. 방글라데시에서 이번에도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선정해서 재미있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첫 시간이죠.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이야기죠. No masks for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Vaccinated, 예방접종을 받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접종을 마친 교사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마스크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누가 한 말인지 들어보시죠.
1: No masks for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relaxed its COVID-19 guidelines. It says that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don't need to wear masks inside school buildings. The changes come amid a nationwide vaccination campaign in which children as young as 12 are eligible to get shots.
2: No masks for vaccinated.

0: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relaxed its COVID-19 guidelines. It says that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don't need to wear masks inside school buildings. The changes come amid a nationwide vaccination campaign in which children as young as 12 are eligible to get shots.
1: So,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단어 표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To relax.
0: To relax.
2: Eligible.
0: Eligible.
1: 첫 번째 단어는 규제라든가 규정을 완화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To relax. To relax. 완화하다. 그리고 저번 에피소드에서 Today's Parents로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Eligibl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뭔가의 대상이 되는 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Eligible. 예, 이 두 가지 정도만 염두에 두시면 되니까 내용 살펴봅니다. 자, 일단 주체가 여기 나와 있군요.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약자로 쓰면 CDC 이렇게 씁니다. CDC. 너무 많이 쓰는 그 기관이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CDC가 있는데요. 중국도 중국의 CDC가 있고요. 보통 질병, 특히 전염병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 가장 선두에 나와서 계획하고 그리고 방역활동을 하는 전국적인 부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위 CDC가 has relaxed its COVID-19 guidelines. 그렇습니다. 뭔가 지침이라든가 규제가 내려왔을 때 그것을 완화하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 두 가지가 첫 번째는 is라는 단어가 있고요. is 그리고 relax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죠. 자신들이 내놓은 코로나19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It says that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don't need to wear masks inside school buildings. 여기서 끊으면 되겠죠. 자, 일단 CDC의 발표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마친 교사와 학생들의 경우에는 don't need to wear masks. 모든 곳은 아니고요. inside school buildings. 학교 건물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The changes come amid a nationwide vaccination campaign. 이건 너무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우리가 something comes amid, something comes when, before, after, at a time when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이후에, 이전에, 이런 가운데 이런 식으로 항상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앞에 CDC가 내놓은 이런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뒷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번 변화가 발생하게 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진 조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In which, in this campaign, children as young as 12 are eligible to get shots. 그죠? shot은 이때 총이 아니고 주사가 되겠죠. as young as, 이런 식으로도 역시 우리가 today's pattern에서 한번 봤는데요. as young as old as much as little as early as,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부사라고 했습니다. 어리게는 12살부터, 이런 얘기니까요. 12살부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방접종 대상이 된다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성인들만 맞다가, 왜냐면 이 백신이 아이들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2살부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런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학교에서는 뻗어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2: No masks for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relaxed its COVID-19 guidelines. It says that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don't need to wear masks inside school buildings. The changes come amid a nationwide vaccination campaign in which children as young as 12 are eligible to get shots.
0: No masks for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s relaxed its COVID-19 guidelines. It says that vaccinated teachers and students don't need to wear masks inside school buildings. The changes come amid a nationwide vaccination campaign in which children as young as 12 are eligible to get shots.
1: Huge factory fire in Bangladesh. 방글라데시에서 공장 내 어마어마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2: Huge factory fire in Bangladesh. A huge fire engulfed a food and beverage factory outside Bangladesh's capital, killing at least 52 people, many of them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Bangladesh has a tragic history of industrial disasters. In 2012, 117 workers died in a fire that ripped through a garment factory in Dhaka.
0: Huge factory fire in Bangladesh. A huge fire engulfed a food and beverage factory outside Bangladesh's capital, killing at least 52 people, many of them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Bangladesh has a tragic history of industrial disasters. In 2012, 117 workers died in a fire that ripped through a garment factory in Dhaka.
1: 내용은 심각합니다만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동사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To engulf.
0: To engulf.
2: To rip through.
0: To rip through.
1: 첫 번째 단어는 동사입니다. To engulf란 단어인데요. 둘러싸다, 휩싸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to rip through란 단어인데요. rip은 찢어버리는 거죠. through는 관통하는 거예요. 화재가 건물 완전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휩쓸다, 관통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이 두 가지 기본 동사를 가지고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 A huge fire engulfed a food and beverage factory. 여기까지 끊어도 되겠고요. Outside Bangladesh's capital. 여기까지 보셔도 되겠습니다. 대형 화재가 말입니다. 식음료 공장을 휩쌌다는 얘기니까요. 완전히 전소했습니다. 이 공장은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 외부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카만 우리가 좀 알지 사실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이나 작은 소도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수도인 다카로 잡고 다카는 아니지만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 정도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보통 정할 때 outside a big city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Killing at least 52 people. 이로 인해서 최소한 52명이 사망했는데요. Many of them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trapped. 이거는 이제 PP 형태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쓰셔야 되죠. 일종의 분사구문으로 썼습니다. 원래는 이제 and가 들어간다면 and many of them, 그 다음에 were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And many of them were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불법으로 문을 만약에 이때 좀 문법적인 얘기입니다만 이때 whom이 들어간다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면 이때 선행사는 여기 and는 포함되는 거니까 이때는 were가 있어야 되죠. Many of whom were trapped. 아시겠죠? 세 가지 종류로 쓸 수 있는 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angladesh has a tragic history of industrial disasters. 산업재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산업재앙이니까요. 방글라데시는 산업재해라는 측면에서 참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In 2012, 2012년, 저도 기억합니다. 117 workers died in a fire. 화재가 발생해서 117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는데요. 당시 화재가 that ripped through a garment factory in Dhaka. 수도인 다카에 의류 공장이 있었는데 이 의류 공장을 완전히 휩쌌던, 완전히 소각했던 그런 화재가 되겠습니다. 당시 문제가 컸던 것은 뭐냐면 방글라데시가 이제 의류 공장이라든가 이런 공장으로 되게 유명하고요. 문제는 이 공장이 납품하는 회사가 다국적 기업입니다. 되게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이 그 후진국의 공장을 놓고 이익을 보면서 안전은 등한시했다라고 어마어마하게 여론에 두드려 맞고 나름 대체

0: 계획을 내놨던 사건이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Huge factory fire in Bangladesh. A huge fire engulfed a food and beverage factory outside Bangladesh's capital, killing at least 52 people, many of them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Bangladesh has a tragic history of industrial disasters. In 2012, 117 workers died in a fire that ripped through a garment factory in Dhaka.
2: Huge factory fire in Bangladesh. A huge fire engulfed a food and beverage factory outside Bangladesh's capital, killing at least 52 people, many of them trapped inside by an illegally locked door. Bangladesh has a tragic history of industrial disasters. In 2012, 117 workers died in a fire that ripped through a garment factory in Dhaka.
0: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패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화재가 뭔가를 집어삼키다, 휩싸다라고 할 때 engulf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또 뭐 휩쓸다라는 개념,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rip through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좀 느낌상은 이제 engulf라는 단어는 이제 화재에 완전히 휩싸인, 사방이 화재인 거죠. rip through는 여기서 저기까지 확 번진 느낌이 드는 좀 다른 느낌은 약간 있습니다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건물 내부를 전소하다. 이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내부를 완전히 불태우다. 물론 이 두 가지 표현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느낌적인 느낌을 살려보면 어떨까요? 새벽 3시에 발

0: 발생한 화재로 건물 내부가 전소되었습니다. 전소는 완전히 타버렸다는 얘기죠. 남은 게 없어요. 자, 이럴 때 화재가 발생하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를 먼저 봐야 되겠는데요. To break out입니다. break out은 갑작스럽게 터져 나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쟁,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화재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예고 없이 발생할 때 break ou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이라든가 뭐 이렇게 발발이라고 할때 the outbreak of the virus, outbreak라는 단어를 break out의 명사형으로 쓰는 겁니다. So, a fire that broke out at 3 in the morning. 뭐 새벽 3시니까 3 in the morning이 되겠군요. 새벽 3시에 발생한 화재가 has blanked the entire building. 자, 건물 전체를 내부를 전소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inside란 말안 썼죠? 그럼 이 동사 자체에 내부를 완전히 불태우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 뭐가 들어갈까요? G로 시작되는 단어? 예. 이때는 got it. got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got은 우리 내부, 뭐, 장기, 창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화재와 맞물리면 내부를 완전히 불태우다라고 할때 쓰는 동사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군요. 자, 느낌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그 내가 쓰고 싶은 상황이 있을 때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훈련이니까 자꾸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A fire that broke out at 3 in the morning has gutted the entire building.
2: A fire that broke out at 3 in the morning has gutted the entire building.
0: 빙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고 말해 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걸로 제가 정했어요. What's behind industrial accidents? Behind은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What's behind?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원인, 그 뒤에 있는 문제는 뭘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패와 느슨한 법 집행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산업재해와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요. 고질적인 문제란 말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란 얘기는 뭐죠? 어쩌다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떨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항상 그 기사를 작성할 때 보면 이 단어를 알면 쉬워져요. 모르면 설명을 해야 되니까 길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부패는 아실 거예요. 법 집행이라고 할 때는 law enforcement이라고 합니다. Law enforcement. Enforce란 단어가 법을 집행하다는 의미잖아요. Enforce laws. 그래서 law enforcement, 법 집행. 그래서 law enforcement agencies라고 하면 사법 당국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산업재해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disaster보다는 일반적으로는 industrial accident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Blank problems in Bangladesh, like corruption and lax enforcement. 이때 lax라는 단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뭔가가 느슨한이라고 할 때, 팽팽하지 않고 느슨.

0: 일적인 병이 있고 그렇지 않은 뭐 급성 질환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때 chronic disease라고 쓰는 것처럼 문제도 마찬가지로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hat's behind industrial accidents? Chronic problems in Bangladesh, like corruption and lax enforcement, have resulted in so many industrial accidents and deaths.
2: What's behind industrial accidents? Chronic problems in Bangladesh, like corruption and lax enforcement, have resulted in so many industrial accidents and death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더 의미 있는 단어 표현 정리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같이 확인합니다.
1: To engulf.
2: To engulf.
1: To rip through.
2: To rip through.
1: To gut.
2: To gut.
1: Law enforcement.
2: Law enforcement.
1: Chronic problem.
2: Chronic problem.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방송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나요? 며칠 전에는 우리가 야구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오늘은 축구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현역 축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두 명을 꼽으라 그러면 뭐 딱 정해져 있지요. 메시 아니면 호날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의 경우에 국가대항전에 나서서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서 가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논란을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단속이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리바바, 이번에는 디디 추싱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서구권에서는 그것 봐라,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평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간이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그 첫 번째 토픽인데요. Messi's Argentina wins Copa America tit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메시는 아실 거고요. 메시가 아르헨티나 선수니까요. 메시가 몸담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파 아메리카는 대륙별 국가대항전 가운데 남미 대륙 컵을 코파 아메리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남미 대륙에서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우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유럽 대륙의 국가대항전을 유로라고 하는 것처럼 남미의 코파 아메리카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들어보시죠.
1: Messi's Argentina wins Copa America title. Argentina won its first major title since 1993 after a 1-0 win against Brazil at the Copa America final. And Lionel Messi finally lifted his first major trophy for the national team, filling in one of the biggest gaps in his career.
2: Messi's Argentina wins Copa America title. Argentina won its first major title since 1993 after a 1-0 win against Brazil at the Copa America final. And Lionel Messi finally lifted his first major trophy for the national team, filling in one of the biggest gaps in his career.
0: 오늘 갑자기 화면 전환이 조금 이상해 보이시죠? 예, 이번 에피소드의 경우

0: 경우에는 별도의 뉴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자, 내용부터 살펴보면서 하나씩 따져보죠. Argentina won its first major title since 1993라고 되어 있군요. 아르헨티나, 우리말로 아르헨티나가 되겠는데요. 1993년 이후 최초의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메이저 대회라고 하면 꼭 월드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전 세계 축구 최고의 컵은 월드컵입니다만 국가 대항전으로 봤을 때 이제 유로도 있고 남미 같은 경우에는 코파 아메리카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클럽마다 이 국가 대항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축구 구단끼리 또 하는 뭐 유럽으로 따지자면 챔피언스컵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 대항전으로는 아주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After a 1-0 win against Brazil at the Copa America final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1대0이라고 할때 1-0이라고 해서 0을 nil이라고 종종 읽습니다. 뭐그 밖에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브라질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바로 코파 아메리카 파이널이니까 결승전이 되겠죠. 우리가 준결승전이라고 하면 세미 파이널스. 그땐 복수였죠. 왜냐면 두 경기니까. 그리고 쿼터 파이널스. 4강전이고.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8강전, 16강전은 보통 파이널 8, 파이널 16.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게 맞고요. And Lionel Messi finally lifted his first major trophy. 그 다음에 중요하죠. For the national team. 그렇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마침내 지금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있는데 그 팀이 아니고 리그가 아니라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즉 국가대항전에서 최초의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Filling in one of the biggest gaps in his career. 자신의 축구 경력에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공백이 몇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이번에 채우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월드컵에만 4번 출전했지만 우승은 못했고요. 코파 아메리카라고 하는 남미 대륙별 국가 대항전에 5번 출전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겨우 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큰 커리어에 있어서 약진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메시's Argentina wins Copa America title. Argentina won its first major title since 1993 after a 1-0 win against Brazil at the Copa America final. And Lionel Messi finally lifted his first major trophy for the national team, filling in one of the biggest gaps in his career.
2: Messi's Argentina wins Copa America title. Argentina won its first major title since 1993 after a 1-0 win against Brazil at the Copa America final. And Lionel Messi finally lifted his first major trophy for the national team, filling in one of the biggest gaps in his career.
0: 오늘 두 번째 토픽은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China removes 25 apps from ride service Didi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디디 추싱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Ride service니까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차량 공유 서비스인 디디 추싱이라는 기업의 앱 2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들어봅니다.
1: China removes 25 apps from ride service Didi. China's regulators ordered the removal from app stores of 25 apps owned by Didi Global, the country's largest ride-hailing company, citing serious violations of rules against collecting personal data. The move comes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said it would step up supervision of companies listed overseas.
2: China removes 25 apps from ride service Didi. China's regulators ordered the removal from app stores of 25 apps owned by Didi Global, the country's largest ride-hailing company, citing serious violations of rules against collecting personal data. The move comes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said it would step up supervision of companies listed oversea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는 꼭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고 나면 독해도 청취도 쉬워집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Ride hailing.
2: Ride hailing.
1: To cite.
2: To cite.
1: Supervision.
2: supervision.

0: To list.
1: To list.
2: 첫 번째 표현은 딜이 주식이라는 기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단어죠. Ride hailing이라고 해서 hailing은 이제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hail a taxi라고 하면 택시를 부르는 거니까요. 이것이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데 차량 호출이 사실은 의미는 조금 더 정확합니다만 이걸 좀 구분해서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taxi hailing app이라고 하면 그건 택시를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내가 보면 택시가 와요. 근데 이거는 택시가 아니라 민간 차량을 내가 부르는 거기 때문에 ride hailing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car sharing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량을 진짜 서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다른 서비스가 되겠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는 ride hailing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o cite, 이유를 들다라고 할 때 종종 나오는 거죠. 이유를 들다. supervision, 관리 혹은 감독, 혹은 관리 감독 이럴 때 supervision, 위쪽에서 내려다 보는 거니까요. to list, 이때 list는 목록을 만들다가 아니고 상장하다, 즉 비상장사를 주식시장에 올리는, 즉 등재하기 때문에 to list, 상장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보면요. China's regulators ordered the removal from app stores of 25 apps owned by Didi Global.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이렇게 복수 쓰게 되면 기관을 받는 게 좋아요. China's regulators라고 하면 중국에 규제하는 사람들 이러지 말고요. 중국 규제 당국은 이런 식으로 조직이나 기관으로 뭉텅그려서 보는 게 좀 깔끔합니다. 중국의 규제 당국이 order the removal, 그 다음에 of something from인데 이게 뒤에가 길어지니까 조금 뒤로 넘긴 거죠. 앱 스토어에서 디디 추싱이 소유하고 있는 25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차량 호출 서비스면 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차량을 부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업 자체를 못하게 만든 거죠. 디디 추싱은 the country's largest ride hailing company, 중국 최대 차량 공유 혹은 차량 호출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을까요? 중국 정부가 citing serious violations of rules against collecting personal data. collect는 수집하는 거잖아요. A vio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 위법 행위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든 겁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디디 추싱이 법 위반을 했다. 사용자 정보를 수집할 때 법을 위반했다라는 얘기인데요. The move comes after.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Something comes after, before, blah, blah, blah. 항상 이 뒷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번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나온 조치라는 거죠. 이번 조치가 나오기 이전에 The Chinese government said, 중국 정부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었습니다. It would step up supervision of companies listed overseas 라고 되어 있군요. 해외 명단이 오른 게 아니고 해외 상장을 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step up 끌어올리는 거죠. 강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아, 이것이 사실 괘씸죄를 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정황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외국, 뭐 미국 그 증권거래소라든가 이런 곳에 상장한 기업들을 상대로 지금 여러 가지 고삐를 재고 있고 탄압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상장기업이라고 할 때, 상장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방송 1회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To go public이라고 하면 상장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사기업에서부터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to go public, 상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사라고 한다면 public companies 혹은 publicly traded companies,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는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listed companies, 이렇게 쓰면 다 상장사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꼭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0: China removes 25 apps from ride service Didi. China's regulators ordered the removal from app stores of 25 apps owned by Didi Global, the country's largest ride-hailing company, citing serious violations of rules against collecting personal data. The move comes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said it would step up supervision of companies listed overseas.
1: China removes 25 apps from ride service Didi. China's regulators ordered the removal from app stores of 25 apps owned by Didi Global, the country's largest ride-hailing company, citing serious violations of rules against collecting personal data. The move comes after the Chinese government said it would step up supervision of companies listed overseas.
2: Today's parents. 자, 오늘 우리가 꼭 봤으면 그리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은 요겁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사실 맥락은 요렇거든요. To be under scrutiny. 요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Scrutiny라고 하는 것이 면밀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감시하는 거고요. 꼼꼼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시를 받다 주시의 대상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함부로 못 움직일 만큼. 디디 추싱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보면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규제 당국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요 앞부분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중국 기업들은 아직도 규제 당국에, 규제 당국 기억나시죠? Regulators, 끝입니다. 철저한 감시하에 있다, be under scrutiny.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문장만 길어 보이지 사실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China's crackdown on Didi Global shows. 자, 이렇게 되는데요. crackdown이라고 하는 말 기억나실 겁니다. 동사로는 띄워서 쓰죠. crack down. 단속하다, 탄압하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붙이면 명사가 됩니다. Didi 추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 혹은 탄압은 shows 어떤 내용을 보여주냐? Chinese companies are still under intense scrutiny from regulators. 그렇죠? 철저한 조사인데 이걸 또 강조하겠다라고 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intense란 말입니다. So, be under intense scrutiny from somebody. 이렇게 아예 하나의 sentence처럼 외워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보시죠.
0: China's crackdown on Didi Global shows Chinese companies are still under intense scrutiny from regulators.
1: China's crackdown on Didi Global shows Chinese companies are still under intense scrutiny from regulators.
2: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주제가 디디 추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쪽으로 가늠을 더 잡아봤습니다. What is Didi Global? 이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디디 추싱은 2012년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으로 최초 설립된 이래 개인 차량을 포함하는 등 차량 공유 서비스의 여러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말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처음에는 택시를 호출하는, 택시를 부르는 애플리케이션으로

0: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립하다라고 할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to found, to establish a firm, a company.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 동사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DD was founded in 2012.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DD 주식은 201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뭐로요? As a taxi hailing app 혹은 service. 상관없어요. 택시를 호출하는 택시 호출 앱으로 시작되었다가 and has since. 이거 꼭 쓰셔야 돼요. 현재 완료로 중간에 since가 들어가면 그때 이래 지금까지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립된 이래라고 할때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쓸수 있습니다. And has since blank into other ride hailing options, including private cars. 택시가 아니라 개인 차량을 포함하는 그 밖에 다른 차량 공유 옵션으로 사업을 확대해 갔습니다. 사업을 확대하다 100%이 표현입니다. 동사 뭘까요? 그렇죠. expand란 단어를 씁니다. expanded into. 그래서 DD was founded in 2012 as a taxi hailing app. 여기까지가 하나의 섹션이 되겠고요. 그때 이래 and has since expanded 어디로요? into other ride hailing options, including private cars. 이렇게 쓰면 큰 문제가 없고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요. 따라해 보시죠.
1: What is DiDi Global? DiDi was founded in 2012 as a taxi hailing app and has since expanded into other ride hailing options, including private cars.
2: What is DiDi Global? DiDi was founded in 2012 as a taxi hailing app and has since expanded into other ride hailing options, including private car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 들어보시죠.
1: Ride hailing.
2: Ride hailing.
1: To sight.
2: To sight.
1: Supervision.
2: Supervision.
1: To list.
2: To list.
1: To be under scrutiny.
2: To be under scrutin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EBS2에 들어오시면 기존 에피소드 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방송에 쓰인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목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바로 그 직전에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픽을 바로 앞두고 도쿄의 한 호텔이 엘리베이터에 내국인 전용, 그리고 외국인 전용으로 이분법을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많은 팬들이 있는 스포츠 하면 프로야구가 되겠는데요.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KBO가 실제로 선수들 사이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선수들이 나와서 결국 리그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꾸며봤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주제를 담은 첫 번째 순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첫 번째 토픽이 되겠죠. 도쿄 호텔 apologizes for Japanese only elevator signs. 요게 문제가 되고 있군요. apologize for, 뭔가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데요. 도쿄의 한 호텔이 다음에 문제를 놓고 사과를 냈습니다. 바로 내국인 전용이 되겠죠. 일본이니까요. 내국인 전용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에 거기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Tokyo

0: Hotel apologizes for Japanese-only elevator signs. A Tokyo hotel has apologized and removed signs saying Japanese-only and foreigners-only from elevators after the precaution against COVID-19 sparked outrage on social media ahead of the Tokyo Olympics, with one tweeting, "Apartheid has been revived in Japan."
1: Tokyo Hotel apologizes for Japanese-only elevator signs. A Tokyo hotel has apologized and removed signs saying Japanese-only and foreigners-only from elevators after the precaution against COVID-19 sparked outrage on social media ahead of the Tokyo Olympics, with one tweeting, "Apartheid has been revived in Japan."
2: New keywords 확인하시죠.
0: Precaution.
1: Precaution.
0: Apartheid.
1: Apartheid.
2: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몇 번 봤던 표현입니다. Precaution입니다. 미리 알아서 신중한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방 조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특정한 한 가지 뭔가 예방 조치를 얘기한 경우를 제외하면 보편적으로는 take precautions 이렇게 복수로 쓴다라고. 우리가 전 에피소드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Apartheid라고 하는데요. Apartheid. 우리말로 하면 아파르트헤이트. 저도 이건 못 외웁니다. 보고 나면 잊어버리죠.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전 인종차별 정책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요 말이 나오면 racial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표현만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죠. A Tokyo hotel has apologized. 그렇습니다. 도쿄의 한 호텔이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and removed signs. Sig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뭐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간판도 sign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어떤 공지 같은 것도 sign이 되겠는데요. 자, 어떠한 내용을 담은 공지를 이번에 없앴냐면 saying Japanese only and foreigners only from elevators. 이때 from은 remove에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emove signs from elevators. 자, 영어로는 뭐뭐라고 적혀 있는이라고 할 때 written 감을 잘 안 뜨죠? saying. 이렇게 쓰는 게 보편적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국인 전용과 외국인 전용이란 문구를 엘리베이터에서 다 치웠습니다. 글쎄요, 호텔에서 이제 staff only란 말은 우리가 종종 보지만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은 요즘 시대에는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얘기인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After the precaution against COVID-19. 이때는 관사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가 나왔다면 a precaution against COVID-19. 코로나19를 상대로 한 예방조치 한 가지. 그게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더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더는 글을 쓴 사람도 읽는 사람도 알고 서로 간에 알기 때문에 정해진 정관사 더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the precau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국인 전용, 외국인 전용을 이 호텔에서는 코로나19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예방조치가 spark outrage on social media. SNS 상에서 outrage, 분노를 일으켰으니까요. 공분을 뭐 쌓았습니다라든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head of the Tokyo Olympics, 바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말이죠. With one tweeting, apartheid has been revived in Japan. 이때 one은 one person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Tweeting은 트위터에 글을 올리다라고 하는 동사로 쓰인 거죠. 자, 한 사람은 트위터에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옛날 인종차별이 일본에서 다시 부활했다 라고 글을 쓸 만큼 논란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0: Tokyo Hotel apologizes for Japanese-only elevator signs. A Tokyo hotel has apologized and removed signs saying Japanese-only and foreigners-only from elevators after the precaution against COVID-19 sparked outrage on social media ahead of the Tokyo Olympics, with one tweeting, "Apartheid has been revived in Japan."
1: Tokyo hotel apologizes for Japanese-only elevator signs. A Tokyo hotel has apologized and removed signs saying Japanese-only and foreigners-only from elevators after the precaution against COVID-19 sparked outrage on social media ahead of the Tokyo Olympics, with one tweeting, "Apart

0: Tide has been revived in Japan.
1: So,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한국으로 왔습니다. KBO suspends season. 그렇군요. KBO라고 하는 한국의 야구위원회가 이번 시즌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suspend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뭔가를 중단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Following multiple COVID cases. 케이스는 질병과 함께 쓰이면 이때는 사례라는 의미로 됩니다만 환자라는 의미로 된다 그랬죠. 여러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2: KBO suspends season following multiple COVID cases.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decided to immediately suspend its season. It is the first time the league will be stopping 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ecision came after five play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and the country's toughest countermeasures took effect to cope with a surge in infections.
0: KBO suspends season following multiple COVID cases.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decided to immediately suspend its season. It is the first time the league will be stopping 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ecision came after five play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and the country's toughest countermeasures took effect to cope with a surge in infections.
1: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꼭 알아야 되는 표현들이 의외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2: Immediately.
0: Immediately.
2: To suspend.
0: To suspend.
2: To test positive.
0: To test positive.
2: Countermeasure.
0: Countermeasure.
2: To take effect.
0: To take effect.
1: 첫 번째 단어는 immediately 혹은 immediately라고 해서 즉시, 즉각적으로, 당장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o suspend.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예하다, 잠정 중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he was suspended라고 하면 잠깐 학교에서 정학당한 거죠. 직장이라면 정직당하는 거고요. To test positive. 양성 반응을 보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test positive. 반대말은 to test negative. 그렇게 쓰면 음성 반응을 보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겠죠. Countermeasure. measure라고 하면 조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take a measure, 조치를 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카운터는 날라오는 주먹에 맞받아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놓은 조치, 즉 대응 조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take effect, 법이 실시되다, 발효되다, 이행에 들어가다 이럴 때 쓰는 표현, take effect,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KBO라고 해서 한국야구위원회라고 합니다. 자, KBO가 has decided to immediately suspend its season. 그렇습니다. 즉각 이번 시즌을 중단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일 때문일까요? It is the first time the league will be stopping 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일단 이번 조치에 어떤 의미랄까요? 중요성이 나오는군요. 자, 이번이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리그가 stopping play during 이라고 해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에 운영을 멈추고 경기를 멈춘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1년 한 6개월, 7개월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프로야구가 1년 내내 하는 경기는 아닙니다만 한 번도 이것 때문에 멈춘 적은 없는데 이번에 중단하기로 결정한 거죠. The decision came after five play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봤던 표현적인 의미로 보자면 test positive for 뭐뭐에 대해서 양성 반응을 보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보통 테스트를 받다, 검사를 받다는 말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동태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양성 반응을 보이다, 음성 반응을 보이다라고 할 때는 test positive, test negative 이렇게 자동사로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something comes after. Something comes before, something comes amid.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부분은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 결정이 내리기까지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면 5명의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을 띠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0: 때문에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And the country's toughest countermeasures took effect. 아, 그렇군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대응 조치가 발효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뭐 이런 느낌이죠. 어떤 의미에서요? To cope with a surge in infections. 그렇습니다. Surge는 급등하는 거니까요. 감염자 수가 급등하는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엄격한 대응 조치가 take effect,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KBO가 중단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고 정리하시죠.
1: KBO suspends season following multiple COVID cases.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decided to immediately suspend its season. It is the first time the league will be stopping 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ecision came after five play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and the country's toughest countermeasures took effect to cope with a surge in infections.
2: KBO suspends season following multiple COVID cases.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decided to immediately suspend its season. It is the first time the league will be stopping pla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decision came after five play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and the country's toughest countermeasures took effect to cope with a surge in infections.
0: Today's parents.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든가 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활용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to take it back.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독해를 할 때 조금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는데요. Take it back는 법이 발효되다, 시행에 들어가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to come into effect, to go into effect 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볼까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곧 발효됩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럴 때 일단 경제를 활성화하다. 뭐 기억나실 겁니다. To stimulate 혹은 to boost the economy. 가장 많이 쓰는 동사 두 가지죠. Stimulate, boost the economy. 경제를 활성화하다, 부양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A series of policies. 네, 일련의 정책인데 어떤 정책이에요? Aimed at stimulating the economy. 그 취지가 나와 있군요. Aimed at ING.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이 will soon blank effect. 당연히 알죠, 이제는. Take effect, come into effect, 혹은 go into effect. 셋 중에 어느 걸 쓰셔도 괜찮습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10행과 10강인가 11강인가 그 에피소드 무렵에 사실은 aimed at, 정책의 취지나 목적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구문이다라고 해서 today's parents에 봤던 구문입니다. 이번엔 포커스를 이쪽에 뒀을 뿐이거든요. 이게 생각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stimulating the economy will soon take effect.
2: A series of policies aimed at stimulating the economy will soon take effect.
0: 두 번째 예문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미 발효되었다. 물론 took effect를 써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already blank effect. 이럴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예, 이때 전치사 in effect입니다. in effect는 이때 사실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발효 중인, 시행되고 있는 이란 의미로 보셔도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in place라고 해서 in place라고 하면 마련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잖아요. 이걸로 바꿔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장도 같이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already in effect.
2: Social distancing measures are already in effect.
0: 빙은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Japan and foreign labor, 일본과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조금 외국인 노동력을 꺼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인데요.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력 확대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군요. 자, 일단 생산 가능 인구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뭐뭐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요거 관용어구 같은 구문인데요. 같이 알아두시면 쏠쏠하게 쓰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working age people이라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죠. 보통 15세부터 64세까지 보통 얘기하거든요. 경제 활동 인구는 참고로 economically active people이라고 해서 전체 생산 가능 인구 가운데 실제로 쉽게 얘기하면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두 가지는 보통 고령화 사회 이럴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뭐뭐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have no choice but to. 이때 but은 except라는 개념이죠. 뭐뭐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요 두 가지 표현을 기본으로 Japan has no choice but to allow blank more foreign workers as its working age population is blank. 앞에는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글쎄요.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물론 allow만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allow more foreign workers. 근데 이 allow가 허용한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허용인지는 조금 애매해지죠. 그죠? 뭐 apply for legal status라고 해서 뭐 allow more foreign workers to apply for legal status라고 해서 합법적인 지위를 무슨 뭐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뭔지 좀 뒤끝이 좀 애매합니다. 이럴 때 꼭 넣어주면 좋은 것이 allow in이죠.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Japan has no choice but to allow in more foreign workers as its working age population is shrinking.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인구가 줄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 shrink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이 들어보시죠.
1: Japan and foreign labor. Japan has no choice but to allow in more foreign workers as its working age population is shrinking.
2: Japan and foreign labor. Japan has no choice but to allow in more foreign workers as its working age population is shrinking.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엮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Apartheid.
2: Apartheid.
1: To test positive.
2: To test positive.
1: Countermeasure.
2: Countermeasure.
1: To take effect.
2: To take effect.
1: To have no choice but to.
2: To have no choice but to.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방송들 다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모든 방송에 쓰였던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스포츠가 한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참 지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월드컵, 올림픽 이런 시기에는 많은 국민들이 스포츠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의 경우가 그런데요. 유로 2020 결과로 인해서 인종차별 문제가 나오고 나라가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굶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참 드문데 전 세계적으로 1분의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사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을 준비했는데요. 자, 두 가지 토픽 어떤 내용인지 Today's Topics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 첫 번째 토픽이 되겠죠. UK leader condemns racism directed at play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UK leader, 영국의 리더니까 보리스 존슨 총리가 되겠는데요. condemn이란 단어는 요거는 비난하다가 아니죠. 규탄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다.

0: 하는 거죠. 자, 보리스 존슨 총리가 규탄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선수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레이시즘, 인종차별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UK leader condemns racism directed at players.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condemned the online racist abuse of England players following the team's penalty shootout loss to Italy in the Euro 2020 final on Sunday. The sides drew 1-1 after extra time, and Italy won the shootout 3-2, with three England players, who are all black, missing their kicks.
2: UK leader condemns racism directed at players.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condemned the online racist abuse of England players following the team's penalty shootout loss to Italy in the Euro 2020 final on Sunday. The sides drew 1-1 after extra time, and Italy won the shootout 3-2, with three England players, who are all black, missing their kicks.
0: 아무래도 축구 얘기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condemn.
2: To condemn.
1: Racism.
2: Racism.
1: Abuse.
2: Abuse.
1: Penalty shootout.
2: Penalty shootout.
0: 첫 번째 단어는 condemn이란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잘못을 규탄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성서에 나온 말로 따지면 정죄하다라는 느낌이에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라든가 이런 성경 시대 때 보면은 죄인이다라는 얘기는 거의 뭐 죽는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condemned prisoners라고 해서 ed를 붙이고 prisoners가 붙으면 사형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꼭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0: racism, 인종차별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abuse, 명사니까 z가 아니고 s 발음인데요. 학대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축구 용어인데요. penalty shootout입니다. 승부차기라고 얘기하죠. 점수가 경기와 연장전에서 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승부차기, penalty shootout. 자,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인물이 나오게 되죠.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이에요. Boris Johnson. Boris Johnson 영국 총리가 condemned the online racist abuse of England players 라고 되어 있군요. 이때 of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abuse의 목적에 해당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터넷상에서의 racist abuse, 인종차별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Following the team's penalty shootout loss to Italy. 이게 문제가 되는군요. 자, 누구에게 패배하다 할 때 전치사 to를 쓰는데요. penalty shootout입니다. 잉글랜드 팀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해서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한 사건 이후에 선수들에 대한 인터넷상에서 레이시즘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In the Euro 2020 final on Sunday, 일요일에 열렸던 유로 2020 final, 결승전에서 말이죠. 실제로 이제 유로 대회는 유럽 국가들의 국가대항전이에요. 거의 축구를 국기로 생각하는 여러 유럽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거의 한 60년 만인가요? 잉글랜드가 결승 올라갔는데 이탈리아에게 패배했고요. 그것도 승부차기에서 졌습니다. The sides drew 1-1 after extra time. 이게 이제 연장전이 되겠군요. 양측이 연장전 끝마치고 동점 1-1이었습니다. 이때 drew라고 하는 draw는 동점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And Italy won the shootout 3-2. 이탈리아가 3-2로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했고요. With three England players who are all black missing their kicks.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With니까 부대 상황을 얘기하는데 영국 잉글랜드 선수 가운데 3명이 또 우연히 3명 다 흑인인데 말입니다.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 친구는 이제 20살도 채 안 된 친구인데 이 3명을 상대로 이제 원숭이 그림부터 해서 소위 쌍욕이라고 하잖아요. 육두문자 이런 것들이 막 SNS에서 달려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좀 조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UK leader condemns racism directed at players.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condemned the online racist abuse of England players following the team's penalty shootout loss to Italy in the Euro 2020 final on Sunday. The sides drew 1-1 after extra time, and Italy won the shootout 3-2, with three England players, who are all black, missing their kicks.
2: UK leader condemns racism directed at players. British Prime Minister Boris Johnson condemned the online racist abuse of England players following the team's penalty shootout loss to Italy in the Euro 2020 final on Sunday. The sides drew 1-1 after extra time, and Italy won the shootout 3-2, with three England players, who are all black, missing their kicks.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일단 Oxfam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는데요. 헤드라인에 이렇게 콜론이 나오면 says, 혹은 according to, 누가 한 말이냐,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를 따지는 건데요. Oxfam이라고 하는 자선단체가 말한 바에 따르면 every minute, 1분마다 11 people die of hunger, 11명이 기아로, 굶주림으로 인해서 사망한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Oxfam, every minute, 11 people die of hunger. Anti-poverty organization Oxfam said 11 people die of hunger every minute. The international charity also said that the number of those facing famine-like conditions around the world has increased by 6 times over the past year.
2: Oxfam, every minute, 11 people die of hunger. Anti-poverty organization Oxfam said 11 people die of hunger every minute. The international charity also said that the number of those facing famine-like conditions around the world has increased by 6 times over the past year.
0: 단어는 그렇게

0: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용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예 단어가 없는 건 아니고 두 가지 정도는 확인하겠습니다. New skills 확인합니다.
1: Charity,
2: charity,
1: famine,
2: famine.
0: 첫 번째 단어는 charity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charity란 단어는 자선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의 의미도 있고요. 또 자선단체라고 하는 가산명사의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한 가지 단어가 풍사가 다양하게 쓰이죠. 뭐 동사로도 쓰였다가 형용사로도 쓰였다가 명사로도 쓰이는데 명사끼리도 사실은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famine. famine이라는 단어는 디아라고 알려진 표현이죠.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아닌 건 아실 겁니다. hunger, famine.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 하나씩 볼까요? Anti-Poverty Organization, Oxfam said. 이렇게 돼 있네요. 자, Oxfam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로는 옥스팜이라고 하는데요. 이 옥스팜이란 회사를, 단체를 얘기하면서 쓰는 말이 Anti-Poverty Organization 이라고 돼 있군요. Anti는 이제 반대하고 퇴치하는 거니까요. 부패 퇴치를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아, 빈곤 퇴치를 위한 기관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빈곤 퇴치 기관인 옥스팸에 따르면 11 people die of hunger every minute. 전 세계적으로 11명이 아사한다는 거죠. 문제는 뒷부분이죠. 매 1분마다 아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1명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International Charity also said tha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덜을 써야 되죠. 여기서 덜을 썼기 때문에 이 단체가 바로 옥스팜이라는 것은 알수 있겠고요. 당연히 어가 나오면 해석이 안 돼야 된다 그랬죠? 자, 옥스팜을 얘기하면서 International Charity라고 했습니다. 이때 Charity는 자선일까요? 자선단체일까요? 그렇죠. 자선단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자선단체인 옥스팜에 따르면 또한 뭐라고 얘기했냐면 That the number of those facing famine-like conditions around the world.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Face는 당면하고 있는 거죠.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famine-like conditions, 기아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수가 has increased by six times over the past year.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장마치 6배나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증감의 동사가 나오고 뭐 올라가다 내려가다, increase, decrease, rise, fall, drop, slide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올라갔다, 얼마만큼 떨어졌다. 변동폭을 얘기할 땐 전치사 by를 쓴다 그랬고요. 이 by는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has increased six times over the past year. 이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장마치 6배나 늘었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지만 아프리카 쪽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는 기아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하니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Oxfam. Every minute, 11 people die of hunger. Anti-poverty organization Oxfam said 11 people die of hunger every minute. The international charity also said that the number of those facing famine-like conditions around the world has increased by six times over the past year.
2: Oxfam, every minute, 11 people die of hunger. Anti-poverty organization Oxfam said 11 people die of hunger every minute. The international charity also said that the number of those facing famine-like conditions around the world has increased by six times over the past year.
0: Today's parents. 자,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관사 용무에 따라 달라지는 명사들. 뭐 대표적으로는 조금 전에 보셨던 charity란 단어도 있을 거고요. 또 utility란 단어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기부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기부금, 소득세, 공제. 마치 그세 단어만 있으면 될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그렇진 않고요. 자, 일단 뭐 기부금은 어떻게 써야 될지, 소득세는 어떻게 써야 될지, 공제는 어떻게 써야 될지 좀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income tax라고 하죠. income이 내 소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소득에 붙는 세금이니까 income tax 아니면 the tax on income 뭐 이렇게 되겠죠. The money you donate to blank is deducted on your income taxes. 일단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the money you donate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겠어요. 그죠? 이게 기부금이잖아요. The money you donate. 근데 기부하다라고 할 때 donate money란 말도 씁니다만 donate money to

0: something 이렇게 쓰기도 하죠. 보편적으로. 자,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이 금액이 is deducted on your income taxes. 여러분들의 소득세에 있어서 deduction 하면 빼주는 거잖아요. 이게 공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여기 charity를 써야 될까요? a charity를 써야 될까요? 둘다 될까요? 둘다 되면 의미는 같을까요? 완전 혼동스럽죠. 예. 일단 정답이라기보다는 여기에 가장 어울리는 표현은 charity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donate money to charity. 일종의 수고처럼 쓰이는데요. 이때는 to charity가 자선 활동을 위해서라는 개념이 되겠죠. 자선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입니다. 그래서 donate money to charity 하면 기부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the money you donate to a charity라고 한다면 이때는 자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선 단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자선 단체에 너가 내는 돈 전혀 의미가 좀 문맥에 맞지 않죠. 억지로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이한 자선 단체 그럼 두 개는 안 되고 그한 자선 단체는 정해진 것도 아니고 뭔가 되게 혼란스럽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선 charity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관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utility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효용성이라고 할때 추상명사로 씁니다만 utility service라고 하면 그거는 수도라든가 전기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얘기하거든요. 이때 utility는 추상명사처럼 쓰이지만 a utility 혹은 a utility company라고 하면 이때는 전력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는 관사에 따라서 의미나 쓰임새가 순간순간 달라질 수 있다는 거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은 당연히 charity를 써서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The money you donate to charity is deducted on your income taxes.
2: The money you donate to charity is deducted on your income taxes.
0: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what's behind hunger? 그죠? behind은 뒤에 있는 거니까 이유, 원인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자, 기아의 원인은 뭘까요? 지구 온난화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전 세계 식품 가격이 40%나 올랐고요. 이는 수천만 명이 추가로 기아에 시달리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문맥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첫 번째로는 자, 전 세계 식품 가격이 40% 올랐어요. 그 원인이 요두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구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요게 가격이 올라서 수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뭐뭐하는 요인이 되다라고 할때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To be a main factor for. I'm to be a main cause for. main을 빼도 돼요. To be a factor. To be a cause for. 아니면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something. 역시 significant 빼면 이제 중요한이라는 의미가 빠지게 되지만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우리가 코로나 대유행은 다 아니까요. Global warming and the COVID-19 pandemic. 여기까지는 다 알죠. Have caused a 40% increase in global food prices. 이것도 그냥 cause를 쓰고요. 예, 그리고 an increase in something 이란 맥락으로 크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격 급등이 blank significantly to pushing tens of millions more people into hunger. Push somebody into hunger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천만 명이 추가로 기아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사로 쓸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는 뭘까요? 예, C로 시작되는 단어. contributing입니다. contribute to something이라고 하면 어디에 일조하다, 기여하다인데 이게 항상 좋은 것에만 쓰는 건 아니죠. 지금처럼 나쁜 것에도 원인으로 작용할 때 contribute to를 쓰니까 요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hat's behind hunger? Global warming and the COVID-19 pandemic have caused a 40% increase in global food prices, contributing significantly to pushing tens of millions more.

0: Famine.
1: Famine.
0: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1: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0: To contribute to.
1: To contribute to.
2: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 방송 다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방송에 쓰인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이거 진짜요?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어떤 전설적인 축구 영웅에게 어떻게 그렇게 팀을 항상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는 연습을 할 때에는 단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연습을 하고 경기장에 나갔을 때에는 단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플레이를 펼칩니다. 라는 그 얘기 듣고 와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 마치 챔피언처럼 여유 만만하게 공부하다가 딱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에는 막 덜덜 떨면서 긴장하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좀 반대로 바꾸어 생각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이야기했었냐면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개념 설명하고 뒷부분마저 공부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잘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짜잔, 여러분 교재의 B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고 제가 해드린 이야기 기억하고 왔는지 확인해본다 그랬죠? 바로 여기 나와요. Evan looked forward to,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Look forward to? 아버님 메리와의 결혼을, 그렇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뒤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ing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graduate이 아니라 graduating 이렇게 ing로 바꿔주셔야 돼요. From college, 대학을 졸업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자, 2번 봅시다. My mother did not object to pay for my prom dress. 우리 어머니께서요, did not object to, 이게 뭐였더라? 그치, 반대하다였죠. 그 이야기에 등장했었잖아요. 아버님, 부디 결혼에 반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 얘는 해석도 살아있는 전치사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와야 됩니까? paying, 동명사가 와야 돼요. paying for my prom dress. prom이 뭘까요? prom이 졸업, 그 무도회, 졸업 파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졸업 무도회 드레스 비용을 지불하는 일에 엄마가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흔쾌히 카드를 주셨나 보네. 자, 3번 갑니다. Mr. Height devoted his free time to feed the homeless in his community. 그랬습니다. 하이트 씨가요, devote, 이것도 그 이야기에 등장했었는데 저의 시간을 메리와의 데이트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devote A to ing 이렇게 써가지고 A를 ing 하는 일에 헌신하다, 쏟아붓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free time은 뭐예요? 여가 시간. 자신의 여가 시간을 feeding the homeless, 뭐 하는데 쏟아부었대요? feed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homeless,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노숙자들입니까? In his community, 자기 지역사회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식사 제공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괜찮죠? 자, 4번 갑니다. When it comes to, 아, 사랑에 있어서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when it comes to 뒤에도 ing가 오고요. 뭐뭐에 있어서는 이란 뜻입니다. 아이스 스케이팅에 있어서는요, 미셸이 has

best technique 뭘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테크닉,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 B번에 등장하는 to는 모조리 뭐였다? 전치사 to였다.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등장했다? ing 동명사가 등장했다. 자, C번 갑시다. 자, 이번에는 배열 문제입니다. 나는 그룹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자, 일단은 걱정합니다. be worried about. 오, 얘 정체가 뭐지? about. 전치사. 전치사 뒤에 뭐 나온다고요? 아, 이제 지겹다. 동명사. 그쵸? 자, 동명사가 올 건데. 근데 잘 보세요. 그룹에서 소외가 된대요. 여러분, leave out of란 표현 아세요? leave out of는 어떤 뜻이냐면,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를 빼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어디에서 누구누구를 빼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남을 야너 나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배제될까 봐 소외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어? 소외된다고? 이거 무슨 태? 수동태네.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동명사의 수동태니까 being PP. 그러면 being leave가 아니라 PP 형태니까 뭐가 돼야 돼요? left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eing left out of the group. 이렇게 하시면 저는 걱정을 해요. 그룹에서 제가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하, 동명사의 수동형 being PP까지 구경했구나. 2번 갑니다. 자, 저는요. 그가 매일 지각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I cannot forgive him. 용서가 안 돼요. 뭐에 대해서? 오, 쌤, 얘 전치사 아닙니까? 그렇지. 전치사 뒤에 뭘 쓸래요? 동명사. 지각하다가 뭐예요? be late. 동명사 써라 그랬으니까 being late 하면 돼요. 근데 지각을 해도 어떻게 한대? 어떻게 이럴까? 맨날 지각을 한대요. every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I cannot forgive him for being late every day. 이건 너무 쉽죠? 자, 3번 갈까요? 데이비드는 그의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답니다. 잘 보세요. 뭐를 부끄럽게 생각하다라고 할 때, be ashamed of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of에 뭐예요? 전치사.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되겠어요? 아유, 동명사. 자, 그러면 완성하다. 영어로 뭘까요? 아, 이거 보지 말고 외워서 해보세요. 완성하다. complete. 그럼 걔 동명사형이니까 completing.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뭐를 완성한대요? 자기의 일을 완성한대요. completing his work. 근데, 잠깐, wait a minute. 일을 완성했으면 부끄러워할 게 없겠죠. 일을 완성 못했으니까 부끄러운 거네. 아, 쌤, 부정입니까? 그렇지. 동명사의 부정은 not을 어디다가 붙일까요? 그 앞에다가 띠 놓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낫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David was ashamed of not completing his work. 데이비드는 자신의 일을 완성하지 못한 거에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4번 갑시다. 자, 니콜은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대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한 번, 두번 꼬여 있는 문장인데, 일단 우리 아는 만큼만 풀어볼게요. 니콜이 기대합니다라고 하면 look forward to 오 요건 했는데 look forward to 뒤에 뭐 나온다? ing 동명사 나온다는 건 했죠. 그러면 지금 얘가 나오면 돼요. 자, 뭐를 보낸대요? 시간을 보낸대요. spending time. 누구랑 보낸대요? 나랑 함께 보낸대요. 그러면 with me 하시면 돼요. 요까지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오, 쌤, 근데 저기 앞에 기분 나쁘게 used to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뭘까? 아, 생각났습니다. 익숙하다 아닙니까? 아니야, no, no, no. 익숙하다는 뭐였더라? be used to ing였죠. 얘는 앞에 be도 없고요. 그냥 used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썼어요. 그럼 얘는 뜻도 다르고 전혀 다른 애란 얘기입니다. 자, 얘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하곤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전에 그랬었다. 예전에 뭐뭐 하곤 했다란 뜻이에요. 오, 어렵죠. 얘 때문에 살짝 꼬였어요. 자, 니콜은 used to look forward to 기대하곤 했습니다. 뭐를? spending time with me. 저랑 시간을 보내는 것을요. 됐어요?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부분에는 어떤 걸 공부했냐면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오는 거,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그리고 투부정사가 아니구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도 동명사가 올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전치사 to 뒤에는 ing 동명사가 오지만 to 부정사의 to 뒤에는 원형이 오더라. 그래서 요거 구별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봤어요. 근데 아까 걔도 막 이 외우기 좀 힘들었는데 제가 이야기 만들어서 억지로 외워드렸잖아요. 얘는 더 큰일이야. 이번에는 동명사구와 to 부정사구를 이게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요 얘기는 앞에서도 했었죠. 주어가 동사입니다. 목적어 하는 것, 을. 그래서 사실 요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명사의 자격을 지닌 애들은 다 돼요. 레알 명사, 당연히 올 수 있겠죠. 동명사, 아 얘도 명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니까 되겠죠. 투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아유 걔도 괜찮죠.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쌤, 얘네 둘이 막 아무렇게나 바꿔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건 안 된다고요. 너와, 너와, 둘 다 와, 뭐 이런 거 누가 결정한다고요? 아, 서술어부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죠. 선생님, 그러면 동명사와 하는 동사랑 투부정사와 하는 동사랑 아무나 와도 상관없어 하는 마음 좋은 동사랑 다 혹시 외워야 됩니까? 그치. 이제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돼.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명사만 왔으면 좋겠어 하는 동사랑 투부정사구만 왔으면 좋겠어 하는 동사가 이렇게 있다고요. 근데 저도 암기 진짜 못하고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최대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동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의 공통점이 뭐 있나 제가 열심히 한번 이렇게 뚫어지게 봤더니 얘네들은요. 뭔가 좋아하고 계속하고 아무래도 ing가 진행의 뜻도 들어있으니까 뭔가 계속하는 거에 대한 동사들이 아 이렇게 동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더라고요. 찾아볼까요? enjoy, 즐기다. 좋아하면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또 있어요, 계속하는 거. 그치,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다죠. 그 다음에 practice, 연습하는 거네. 이것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suggest, 이것도 제안해서 계속하겠죠. consider, 고려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자,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뒤에 뭐가 옵니까? 동명사구가 목적어로 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계속하는 이유에도 동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지만 계속하던 일을 안 하고 중단하고 미루고 꺼리고 이런 류의 동사들도 동명사구 목적어를 좋아해요. 찾아볼까? 싫어하고 미루고 안 하고 꺼리고 avoid, 피하다라는 동사거든요. 또 finish, 끝내는 것도 이제 그만하는 거겠지. give up, 포기하는 거요. 그 다음에 mind가 꺼리고 싫어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put off, 미루다. stop, 중지하다. 요런 단어들입니다. 오, 얼추 봤더니 다 물결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누구만 빠져있네. admit, 인정하다란 뜻이고요. imagine, 상상하다란 뜻입니다. 요런 아이들도 동명사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어우, 그래도 한시름 덜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한번 봅시다. 투부정사구는 우리가 앞에서도 익히 익혔듯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미래지향적 동사들이랑 어울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agree, 동의하는 거죠.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choose, 선택하고, decide, 결정하고, expect, 기대하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 결정, 기대하는 겁니다. 전부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해요. 그 다음에 hope, 희망하고, intend, 의도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도하는 거죠. learn, 배우고 이것도 지금 아직은 못하지만 앞으로를 지향하는 거예요. offer, 제안하고, plan, 계획하고, promise, 약속하고 이런 류의 것들 다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오, 오케이. 이런 애들이 to 부정사 목적어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남은 애들만 챙기면 되겠네. 누구 있어요? fail, 어디에 실패하다. manage, 그럭저럭 뭐뭐하다, 간신히 뭐뭐하다. 그 다음에 refuse, 거절하다. 이런 아이들도 to 부정사 구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자, 그리고 야, 나는 맘씨가 엄청 좋거든? 아무나 와도 괜찮아. 너네 다 와. 라고 하는 동사도 있어요. 자, 바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계속하는 유의 동사들. 예를 들어볼까? 좋아하는 거 여기 누구 있어요? like, love, prefer 이런 거. 싫어하는 건 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작하고 계속하는 유의 동사들 뭐 있습니까? begin, start, 그리고 continue. 이런 동사들은 둘 다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런 공통점은요. 그냥 어디까지나 공통점, 여러분의 암기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만들어낸 공통점이지 이게 막 절대적인 법칙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개별 단어마다 우리가 다 암기해야 될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여러분이 문장을 많이 만나면서 익숙해지면 훨씬 더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진짜로.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A번. 네모 안에서 어법상에 알맞은 것을 한번 찾아보랍니다. 어, finish다. 이거 끝내는 거죠. 어, 잠깐만. 계속 해오던 것을 끝내고 그만하고 이런 거 뒤에 동명사가 온다 그랬는데. 그렇지. 그래서 뭐예요? finish, ing.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앞에서부터 해볼까? When are you going to finish? 너 언제 끝낼 거니? washing the windows. 그 창문 청소하는 거 언제 끝낼 거니? 이런 얘기고요. 자, 2번이요. decide, 결정한다? 아, 아직 못 외웠는데? 아니야,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한다는 건 아직은 그렇게 안 했지만 앞으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죠. 어, 미래지향적이야. 그러면 누구랑? 투부정사랑 어울리겠네요. I decided to follow my dreams. 저는 제 꿈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케이. 오, 근데 얘 어쩔 거예요, 얘? become, 뭐야, 이거. 쌤, 분명히 이게 지금 과거 시제 같거든요? 그렇지.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혼자 현재 시제로 쓰였을까요? 현재 시제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어, 그러면 지금 결정한 내용 아닙니까? 오, 맞아, 맞아. 결정한 내용이에요. 가수가 되겠다라고. 그러면 decide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 decide의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and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뭐 이렇게 번거롭게 2를 따로따로 쓰니 그냥 같이 쓰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I decided to follow my dreams. 저는 결정을 했어요. 제 꿈을 쫓아서 and become a singer. 가수가 되겠다라고요. 지금 제가 잠깐 뭐 하나만 잔소리할 테니까 혹시 어려워 싶으면 그냥 귀 딱 막고 듣지 마세요. 우리 가끔 이렇게 뭐 decide도 마찬가지고 다른 동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목적어를 투부정사로 취한다 그랬으면 아우 그냥 쌤 깔끔하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쓴 거랑 to를 같이 사용하고 여기 이렇게 쓴 거랑 이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 아니면 똑같을까? 똑같으면은 두 가지의 형태가 존재할 리는 없고요. 뭔가 사실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and를 중심으로 똑부러지게 to를 딱 써줬죠.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얘가 결정한 사항 두 가지가 완전 별개의 행동이구나. 그래서 나는 1번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1번과 2번은 완전 별개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번 그리고 2번이 사실은 별개라기보다는 한 덩어리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2를 앞에 한 번만 이렇게 써준 겁니다. 내 꿈을 쫓아서 가수가 되는 거 이거는 별개 행동이 아니고 쭉 이어지는 개념이죠. 아, 그래서 이렇게 2를 같이 쓰자라고 할 수 있었던 거구나. 어려워요? 아, 그럼 잊어버리세요. 3번. 제시카 refused. 자, 제시카가 거절을 했어요. 뭐를? Join our study group. 우리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것을요. 그래서 목록을 쭉 생각해 보니까 아, refuse, fail 이런 애도 투부정사랑 같이 쓰인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refuse to join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뭐 억지로 그 목록에 껴 맞추자면 지금 우리 스터디 그룹에 합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앞으로도 안 하겠다고 거절한 거죠. 아, 그래서 앞으로 안 하겠다 이런 미래 의미가 또 섞여 있으니까 아, 그래서 얘는 투부정사 좋아하나 보네. 자, 4번 갑시다. Would you mind 싫으세요? The process.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싫으세요? 뭐 이런 거고 mind가요. 마음입니다. 에이, 물론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싫어하다, 꺼리다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계속 해오던 것을 중단하고 피하고 꺼리고 미루고 이런 거 뒤에 뭐 온다고? ing, 동명사.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엄청 이상할걸요? 저에게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꺼려지세요? 그렇단 얘기는 아주 예의 바르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혹시 과정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면 좀 너무 부담되고 힘들고 그러신가요? 아주 조심스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란 말 돌려 하고 있는 거죠. 영어에서는 직접적인 존경의 말은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여쭤보겠습니다. 진지 잡수세요. 이런 높임말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표현들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아, would you mind ing가 나오면 아주 공손하게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뜻이구나. 저에게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잘했다. 1번. 자, 이번에는 우리한테 알맞게 고쳐보랍니다. 갑시다. The twin sisters, 쌍둥이 자매들이요. Enjoyed, 좋아한대요. 뭐를? Spend their evenings reading, 책 읽으면서 저녁 시간 보내는 것을요. 어? 좋아하고 계속하고 이런 유의 동사들을 뭐 쓴다고? ing 동명사. 그러니까 enjoy 뒤에 뭐 나와요? ing. 그 다음에 이건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걸걸요? 뭐요? spend 시간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해석하니까 그 쌍둥이 자매는요 책을 읽는데 저녁 시간 보내는 거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시다. plan 계획했대요. 얘는 답답 나오지. 쌤 plan은 미래지향적이고요. 미래지향적이니까 투부 정사. 그렇지, 완전 잘했어. I plan to rent a car. 차를 갖다가요 빌릴 계획을 했대요. 근데 차를 왜 빌려? 왜 빌려요? 목적이 뭐예요? 아, 이때 to 부정사는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To drive through the countryside. Drive through가 운전해서 쫙 통과해 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드라이브하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시골을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차를 렌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괜찮죠? 3번. 켈리 avoided. 켈리가 회피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어? 계속 하던 걸 피하고 중단하고 미루고 아, 쌤 뒤에 동명사 목적어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avoid ing 동명사 목적어예요. 자, 켈리가 avoided talking.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어요. 누구한테? To her boss. 자기 상사에게. 근데 언제 그랬어요? The whole day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켈리는 하루 온종일 상사와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아이고, 둘이 싸웠나? 자, 4번 볼게요. My physical trainer suggested. Physical trainer가 뭡니까? 이게 신체의 이런 뜻이니까 신체 단련자. 내 신체를 단련해주는 사람. 요즘 많이들 개인? 그치, PT라고 들어봤죠? 그게 physical trainer에서 나온 말이 PT예요. 그 뭐 운동도 지도해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조언해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자, 제 PT가요, suggested, 제안을 했습니다. 뭐를? Run a mile each day. 날마다 1마일씩 달리세요라는 그런 제안을 했답니다. 자, suggest는 뒤에 뭐 나온다고 했더라? suggest, ing, 동명사. 그래서 여기다 ing 붙이면 되는데, run은요, 짧은 모음, 짧은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요럴 때는 any 하나, 자음이 하나 추가돼요. running. 그래서 suggest ing까지 확인했어요. 오케이, C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바르게 고쳐보랍니다. put off가 뭘까요? put off. 아, 이렇게 미루는 거. 아, 쌤, 멀쩡히 하던 일을 안 하고 중단하고 미루고 이런 거 동명사 목적어가 많다 했는데 그렇지. put off도 뭐 와요? ing 동명사 목적어 와요. 그럼 1번 잘했어 잘못했어? 완전 잘했죠. I put off. 제가 미뤘어요. 뭘? Going to the dentist. Go to the dentist라고 하면 치과에 가다 이런 뜻이에요. 치과 가는 걸 미뤘어요. For too long. 얼마 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미뤘어요. And now. 그리고 지금은 I have a cavity. 어떻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충치. 저는 충치가 있습니다. 와, 저도 건강검진 했더니 뭐 어금니 다시 진단 요망 막 이런 거 나왔길래 계속 안 가고 도망 다녔거든요. 아마 저의 충치도 지금 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갑시다. Miss Kim. 김 여사가요. Finally gave up. 마침내 포기했답니다. 뭐를요? To smoke. 담배 피는 걸 포기했대요. 그럼 이제 금연을 하게 됐나 봐요. 잠깐!
give up, 포기하고 중단하고 이런 애들은 보통 뒤에 뭐 온다고요?

ing 동명사. 그러면 to smoke이 아니고 얘 뭘로 바꿔줘야 돼요? smoking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와, 근데 금연하는 거 엄청 힘들다던데 어떻게 끊었어요? With the help of her doctor. 의사의 도움으로 담배 피는 것을 마침내 포기했습니다. 마침내 금연했습니다. give up ing까지 확인했어요. 자, 3번이요. Elizabeth. Elizabeth가요, prefers, 좋아해요. 뭘 좋아하냐면, watching comedy movies. 코미디 영화 보는 걸 좋아한대요. 잠깐. 좋아하고 싫어하는 유의 동사는 성격이 좋아가지고, 야, 동명사 와도 돼. 야, 투부정사 와도 돼. 한다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좋아하는 유의 동사 뭐 있었지? like, love, prefer. 이런 애들은 ing 써도 되고, 투부정사 써도 되거든요? 그럼 얘 맞았어요? 틀렸어요? 얘 맞았지. 완전 잘했네. 자, 4번 맞아 볼게요. The doctor suggested that. 의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Tom stopped to use the computer. Tom이 컴퓨터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 근데 얼마 동안? For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갈게요. For such a long time. 그렇게나 오랫동안 컴퓨터 사용을 중단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진짜 심각하게 컴퓨터를 많이 썼나 봐요. 그쵸?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Stop. 쌤, 멀쩡히 해오던 걸 그만하고 미루고 중단하고 이런 거 동명사 목적어라 했던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그래서 stop 뒤에도요 동명사 목적어가 옵니다. To us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Using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더니 영어책을 엄청 많이 읽은 친구가 딱 이러는 거예요. 쌤,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책 읽다가요, stop 뒤에 to 부정사 쓴거 엄청 많이 봤거든요. stop 뒤에 to 부정사도 쓸수 있죠. 근데 지금 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어로는 안 된다는 거지. 목적어는 해석이 뭐가 돼야 돼요? 을로 해석이 돼야 되죠. Tom이 컴퓨터 사용 을 중단한다. 을로 해석이 되려면 ing 동명사가 와야 되고요. 투부정사가 왔을 경우에는 우리 투부정사 중에 제일 많이 해석되는 게 뭐였어요? 위에서였잖아요. 그럼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 멈춰야 된다. 그럼 뭐예요? 의사가 막 덧써 컴퓨터. 컴퓨터 사용을 위해서 다른 일을 다 멈춰. 이렇게 조언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 위에서란 뜻이 아니고 컴퓨터 사용을 멈추다. 목적어로 해석됐으니까 stop ing를 쓰겠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 동사가 부르는 대로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오는데, 동사마다 취향이 참 다르더라. 동명사만, 투부정사만 요구하는 동사들이 있었고, 혹은 둘다 와도 괜찮아 하는 동사도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우리 화면 나가는 동안 막 발랄한 노래가 나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전혀 발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많은 걸 어떻게 외우나.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뒤에 좀 목록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 한 가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얘네는 앞에 것처럼 외울 게 많진 않고요. 우리가 배웠던 대원칙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응용해서 풀수 있어요. 뭐 대원칙이 뭐였지? 뭐였을까? 투부정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였죠? 아,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였으니까 동명사는 계속적이거나 아니면 과거지향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럼 요 원칙을 딱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Remember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목적어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 내 자리에 누구 오라 그럴까? 동명사 오라 그럴까? 투부정사 오라 그럴까? 그랬더니 얘가, 둘다 와도 돼. 그래 놓고서는 둘이 왔더니 차별 대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 대우해요?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remember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그건 어떤 뜻이에요?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 아직 안 했어. 앞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remember 뒤에 ing 동명사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해놓고 맞아 내가 그랬어 라고 기억하는 게 remember ing예요. 아직 예문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도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forget도 마찬가지예요. 잊어버리다 이거잖아요. 얘도 처음에는 마음씨 좋은 척하면서 야 동명사도 와도 되고 투부정사도 와도 돼. 그래놓고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자, 투부정사가 오면 어떤 뜻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만 깜빡 잊어버린 거죠. 동명사는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해놓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아요? 저는 특히 뭐 많냐면 아이스크림 제가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슈퍼에서 막 신나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손 씻고 세수하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그래놓고 아이스크림 사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완전히 막 죽이되어 있는 그런 슬픈 자기가 해놓고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forget ing입니다. 자, 그 다음에 regret은 어떨까요? 쌤, regret은 후회하다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후회는 이미 했던 일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얘는 ing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ing가 오면 했던 일을 후회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regret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아직 안 했어. 근데 지금 하려고 해. 그래서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는 뜻으로 regret 투부정사를 사용합니다. 뭐라고?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자, try 보세요. try to도요. 아직까지 성공하진 못했지만 뭐뭐 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애쓰다, 노력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g는 뭐예요? 시험삼아 한번 과거에 해봤어요. 그래서 시험삼아 뭐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얘네 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은근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유치한 이야기를 만들었답니다. 어떻게? try to. 선생님 발음이 너무 힘듭니다. 애써야 돼요. 그치? try to 부정사는 애쓰다, 노력하다. try ing는 쉽죠. 그냥 시험삼아 해볼 수 있죠. 시험삼아 뭐뭐하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stop은 뭐라 그랬어요? 쌤, stop은요. 목적어 자리에 ing밖에 못 와요. 맞아요. 그래서 ing가 오면 뭐뭐를 멈추다 그랬었죠.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두 개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말하는 것을 멈추다. 제가 이렇게 되면 뭐예요? stop talking이죠. 근데 stop to talk은 뭐예요? 길을 막 가다가 말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두 개가 거의 반대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니까 여기 또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한 거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얼마나 응용하는지 정도만 확인해 볼 겁니다. Remember 투부정사. 아, 쌤 이거는요.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거를 기억한다. 요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remember to bring my passport라고 하면 여권을 갖다가 앞으로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기억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remember the ing 나오면 뭐예요? 과거에 했는데 그 사실을 기억한다 이거죠. Remember putting his wallet on the des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갑을 갖다가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과거에. 그리고 맞아, 내가 책상 위에 뒀었지? 라고 기억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니까 좀 나요? 아직도 어려워? 좀 더 할게요. 2번. Forgot to pay his phone bill 이라고 해서 투부정사를 쓰면 뭐라 그랬어요? 미래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그만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pay his phone bill이니까 전화요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앞으로. 근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 ing는 뭐라 그랬지? 했어요? 안 했어요? 과거에 이미 했어요.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Forget paying off my student loans. I will never니까 여기서부터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다. I will never forget.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Student loan이 뭐냐면 공부하느라고 내가 받은 그 어떤 대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뭐라 그러지?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학자금 대출을 과거에 다 갚았어요. 근데 그거를 잊지 못할 거예요. 빚이 있는데 마지막 그 빚을 딱 청산하는 그 날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았던 그 과거의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3번 봅시다. Regret 투부정사 쓰면 뭐라 그랬어요? 미래지향적인 해석. 그래서
아직 안 했지만 앞으로 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Regretted to tell you that.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어때요? 했어요? 안 했어요? ing니까 이거는 과거 이미 한 거죠. 해놓고서 자기가 후회하는 거예요. Regretted telling Robert his secret. 로버트에게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4번이요. 유치한 게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try to 뭐라 그랬습니까? 아우 힘들다, 애쓰다, 그죠? 그래서 try to learn이라고 하면 배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고요. 밑에 ing는 뭐라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tried putting on the shoes. 막 신발 신는데 막 애쓰고 나의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어떤가 한번 신어본 거예요. 시험 삼아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수동 의미의 동명사구 그랬는데 얘는 한번 엄밀하게 따져봅시다. The computer needs repairing. 그 컴퓨터는 수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엄밀하게 따지면 컴퓨터는 수리가 돼야 되는 거죠. 쌤, 원래대로면 수리가 되다. 수동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원래대로면 being repaired 이렇게 수동형이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워낙 많이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많이 쓰이는 표현일수록 짧게 짧게 짧게 줄여서 쓴다 그랬죠. 그래서 need 뒤에 ing를 쓰면 그냥 다들 수동의 의미겠거니 이렇게 알아들어요. 자, 또 있어요. The plant wants watering. 그 식물은요, 물을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얘가 물을, 샤워를 받아야 된다 요거잖아요. 아, 쌤, 지금 식물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동입니다요. 그렇지. 근데 얘도 마찬가지. 워낙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 want 뒤에 ing를 쓰면 아유, 그냥 수동이겠거니 다들 알아서 잘 해석합니다. 장황하게 being watered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3번. His bravery deserves praising. Bravery라고 하면 용감함 이거거든요. 그의 용감함이 deserve는 뭐뭐 받아 마땅하다 이거예요. 칭찬받아 마땅하대요. 칭찬받는다고 제가 해석했잖아요. 수동인데요. 그렇지. 근데 얘도 많이 쓰이니까 deserve ing 나오면 아유 그냥 수동이겠거니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아, 안 괜찮지. 어려워. 외울 게 많았어요. 아니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지금 몇 강 안 남았어요, 완강까지. 이것만 잘 넘겨봐요. A번,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보래요. I remember your mother last summer. 야, 나 지난 여름에 너네 어머니 만났던 거 기억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 여름에 만났대요. 그럼 이미 만났죠, 언제? 과거에. 과거의 이름 뭐로 표시한다고요? ing 동명사.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만나놓고 그 일을 기억합니다. 그게 remember ing입니다. 자, 2번 보세요.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Your camera tomorrow. 내일 사진기 가져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사진기 가져오는 건 언제적 일이에요? 앞으로. 내일. 미래에 가져오세요. 이거죠. 아, 미래지향적일 때 뭐 쓴다고요? 투부정사. 그래서 don't forget to bring your camera tomorrow 하시면 돼요. 3번. Larry regretted. Larry가 후회를 했어요. A taxi. 택시 타고. 아니, 타놓고 왜 후회했을까? Because of the cost. 비용 때문에 택시를 탄 걸 후회했대요. 아이고, 그럼 택시 탔네. 그죠? 이미 과거에 탔어요. 과거 일을 후회하다라고 할 때 뭐 쓴다 그랬어요? Regret, ing 쓴다 그랬죠. 그럼 regret 투부정사는 어떤 의미였더라? 아직 안 했지롱. 근데 지금 이렇게 하게 돼서 유감이다. 이럴 때 쓴다 그랬습니다. 얘는 유감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4번이요. The boy remembers visit the museum next week. 자, 그 소녀는요. 다음 주에 박물관에 방문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대요. 언제 방문해요? 다음 주에. 미래의 일을 기억하는 거죠. 미래의 일을 기억할 때 뭐 쓴다 그랬더라? 미래지향적인 투부정사.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편해졌어요. B번. 자, 이번에는 주어진 동사를 올바른 형태로 우리한테 한번 넣어보래요. The bill wants pay.
자, 그 청구서는 지불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죠. 어머, 무슨 청구서가 자기 혼자 얍 지불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지불 돼야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뭐예요? 수동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유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want 뒤에 동명사 쓰면 그냥 찰떡같이 우리가 뭘로 알아듣는다고요? 수동으로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want payin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2번 The car needed clean. 그 차는요, 청소가 필요해요. 그 차는 세차가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차가 직접 청소하는 건 아닐 거고 아, 차가 청소되는 거니까요. 쌤, 수동의 의미인데 얘도 마찬가지.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need 뒤에 동명사 쓰면 알아서 우리가 뭘로 해석한다고요? 수동으로 해석한다고요. 3번이요. His academic performance. 그의 학문적인 performance니까 수행, 그쵸? 학문적인 업적이 deserves praise, 칭찬받을만 하대요. deserve가 뭐뭐 받을만 하다 그랬잖아요.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칭찬을 받는 거잖아요. 오, 쌤 수동인데요. 근데 굳이 막 being PP 복잡하게 안 써도 어떻게? 아, deserve 뒤에다가 동명사 praising 이렇게 쓰면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서 뭘로 해석한다고요? 수동으로 해석한다고요. 마지막 4번이요. My passport needs renew. renew라고 하면 뭐냐면 다시 새롭게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제 여권이 갱신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쌤 갱신되는 거 수동인데 아유, need는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그냥 뒤에 동명사 써도 찰떡같이 수동으로 해석해 주실 거죠. 그렇지. 갱신하는 게 뭐예요, 근데? 유효기간 같은 게 지나기 전에 다시 그걸 연장하는 거, 그걸 갱신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고집 완전 센 원칙주의자. 무슨 소리입니까? 수동 아닙니까? 저는 꼭 수동으로 쓰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To be paid. To be cleaned. To be praised, to be renewed 이런 식으로 to be PP로 굳이 수동으로 나타내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한 표현이 있는데 못하러 이렇게 힘들게 쓰겠어요. 그쵸? 자, 3번 갑시다. 자, 우리말 뜻이 되도록 영작하는 거. 오, 어려운데 이거. 우리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리리아는 내일 콘서트에 갈 것을 기억해야 한대요. 갔어? 안 갔어? 안 갔어. 언제 일이에요? 내일, 내일. 쌤, 이거 미래지향적이네요? 그렇지. 미래지향적일 땐 누구랑? 투부정사랑 같이 쓴다 그랬죠? 그럼 to go 이렇게 놓고 이번에 영어로 읽어봅시다. Lydia must remember. Lydia는 기억해야만 해요. 뭘? To go to the concert. 콘서트 가는 거. 내일 콘서트 가는 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2번. 저랑 비슷한 사람이네요. 그죠? 나는 어제 우유 산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유 샀어요? 안 샀어요? 샀어, 어제. 과거의 일이에요. 해놓고 잊어버린 겁니다. 과거의 일은 뭐랑 쓴다고요? 동명사!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잉! 이렇게 쓰면 되겠네. I completely forgot. 제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Buying milk yesterday. 어제 우유 샀던 것을. 이렇게 된다고요. 아, 이제 알겠죠? 3번. 우리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지원이 성공적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욕, 아유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그거잖아요. 그 얘기 전에 했었어요? 아니,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유감입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유감입니다 할 때 뭐 쓴다 그랬어요? Regret, 투부정사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regret to 이렇게 쓰면 되고 알려주다 라고 할 때 동사 뭐 쓸까? inform 이란 단어 알아요? 그래서 inform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I regret to inform you. 귀하에게 알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뭐를요? Your application. 귀하의 지원이. 뭐 회사가 됐던 학교가 됐던 귀하의 지원이 has not been successful.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표현은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inform, 사람, 대절이 나오면 이 사람한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주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4번.
자, 펄은요, 체중을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대요. 체중을 줄이는 일은요,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쓸 때 뭐 한다 그랬지? Try to, 그치. Try to.

후정사 써야 돼요. Try to. 그 다음에 체중을 줄이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아, lose weight. 그래서 여러분 교재엔 weight는 써져 있을 거예요. Paul tried to lose weight. 체중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but he failed.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 동명사는 과거지향적 이것만 놓고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의외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오늘은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완전 미안한 날이에요. 마지막 개념까지 외워야 될게좀 많아요. 미안, 진짜 쏘리. 자, 동명사구가 포함된 주요 표현이니까 또 외워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진짜 별거 아니다. 중학교 1학년 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go 뒤에 ing 하면 뭐 하러 가다 이거 배웠잖아요. 주로 어디? 여가 활동 같은 것을 갖다 나타낼 때 이런 표현 썼어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야, 너 알아요. 보세요. Go hiking, 하이킹하러 가다. Go jogging, 조깅하러 가다. Go shopping, 쇼핑하러 가다. Go skiing, 스키 타러 가다. Go swimming, 수영하러 가다. 중1, 1, 2과에 다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 go ing가 뭐뭐 하러 가다, 여가 활동을 나타낼 때 쓰는구나. 어우, 다행이다. 근데 여기는 아는 내용이었고, 문제는 얘야. 그죠? 관용적 표현 이런 거 나오면 외워라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후딱 한번 설명만 해드릴 테니까 이제 집에 가서 세번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문제 풀어봐요. 자, there is no ing라고 하면 이거 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뭐가 없다는 거야? 가망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there is no ing는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There is no denying the fact.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There is no ing. 뭐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번은 아우 다행이다. 얘는 안 외워도요. 우리가 의미를 형태로 어느 정도 알수 있어요. It is no use. 쓸모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뭐 하는 게? ing 동명사 하는 게. 그래서 discussing this issue. 이 문제를 토론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라고요. It is no use ing. 뭐뭐 해도 소용없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cannot help ing.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걸요? 이거 어떨 때 쓰더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Elizabeth cannot help reporting the truth. 엘리자베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즉, 보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많이 나오는 예문이 이거죠. cannot help laughing.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막 참으려고 해도 정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럴 때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4번 보세요. It goes without saying that.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고도 잘 흘러간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왜?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뭐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라고 했을 때 it goes without saying that 이런 표현을 씁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고의 방책이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it goes without saying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자, 5번이요. Feel like ing. 아, 이거는 딱 봐도 알겠다. 그쵸?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들다. 요거죠. 그래서 I feel like taking a walk. 아침에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자, 6번도 좀 괜찮아요. It is worth ing. worth가 가치 있는 이란 뜻이니까 그대로 살려서 해석하면 되죠. 뭐할 가치가 있습니다. Getting there early. 일찍 거기에 도착할 가치가 있어요. 만약에 뭐 한다면? If you want a good seat, 좋은 자리 원하신다면. 마지막이요. Of his own choosing. Of one's own choosing이라고 하면 써진 대로 그대로 자기가 선택한이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외워야 될 내용이 많은데 딱세 번만 소리내서 읽고 오십시오. 다음 시간에 훨씬 편안할 겁니다. 마지막 숙제까지 챙겨 보시고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짝꿍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어스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저 오늘 미니 테스트 2도 우리 긍정 주문과 함께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긍정 주문은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자, 이 긍정 주문은 선생님이 이제 EBS 강의 끝나고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데 노래를 그냥 랜덤으로 나오게끔 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딱 나오는데 가사가 너무 공감되면서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자, 나는 내 인생이 정말 멋질 줄 알았고 내가 주인공일 줄 알았는데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내가 작은 실수를 해도 그 MG를 편집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 하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세상이 영화 같지 않아도 괜찮잖아.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됐잖아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노래였습니다.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성공하는 멋진 영웅 같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사실 세상이 영화 같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여러분들도 이 노래 제목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요. 미니 테스트 2 들어갑니다. 역시나 1번부터 7번 많은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금 우리 모의고사에서 해당하는 문항번호로 선생님이 따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앞에 거 스무스하게 넘어가시고 21번 반짝 브레이크 걸리면서 24번까지 우리 전략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풀어오셨을 거고 나만의 정답의 근거 체크해오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목적 유형으로 가볍게 준비 운동 한번 가시지요. 직접적인 단서가 나와 있을 건데 초반부에 나오는 함정에 빠지지 말고 중후 후반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드너 박사님한테 글을 썼습니다. 우리 회사는요, 굉장히 즐기고 있답니다. 너무 좋답니다. 지원을 해서요. 리버밴드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는 이 대학을 지원하고 있나 봅니다.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초반부에 함정일 수 있으니까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보자고 감사하답니다. 기회인데 귀하와 귀하의 기관이 많은 자격이 있는 학생들한테 이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Considering our facilities, 우리의 시설을 고려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네요. 아, 귀하의 졸업식을 위해서 6월 3일에 우리의 시설을 고려 중인 거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While 뭐뭐 이지마. We would love to. 하고 싶어요. 기꺼이 맞이하고 싶어요. 우리가 열어주고 싶어요. 지금 이 대학을 기꺼이 맞이해주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렇지만 뒤집으면서 올해는요. 우리의 회사 전체 영업 미팅스 회의라고 하는 것이 will be held 열릴 겁니다. 5월 25일 주간과 6월 1일 주간에 열릴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겠습니까? 아, 죄송하지만 이번엔 시설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할 것 같은데 자, 다시 어떤 상황인 거예요? 시설을 사용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일정이 겹치는 상황 아닙니까? 조금 더 직접적인 단서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구체적인 그 개최 예정인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봤더니요, 200명이 넘는 영업 사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전 세계에서 함께 할 거랍니다. 그리고요, 이 활동은요, 열릴 건데 시설 전체에서 열릴 것입니다. 아, 역시나 시설 빌려주는 거 불가능하겠구나. 자,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Due to 뭐 때문에, the scheduling conflict, 이러한 일정상의 충돌 때문에 we regret 직접적인 단서 나왔죠?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단서 등장합니다. 유감스러워요. 우리가요, not be able to host your graduation ceremony this year. 올해는 졸업식을 갖다가 개최해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지요. 얘가 직접적인 단서 문장 되겠습니다. 사용 요청 들어왔는데 이거 일정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을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쵸? 좋습니다. 자, 우리는요. 바란답니다.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best of luck. 뭡니까? 운을 바란답니다. 다른 장소를 찾는 데 있어서 행운이 따르기를 바랄게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네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강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노력을 지원해줄 거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노력을 지지하겠다. 라고 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부 이사가 글을 쓴 것이었군요. 좋습니다. 이 내용 잘 잡으셔서 선택지 분석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1번. 회사의 지역 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홍보하려고? 아니죠.
2번 장학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교환이고요. 3번 회사 시설 사용 요청을 거절하려고 대학 졸업식 열고 싶은데 일정상의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했지요. 4번 가겠습니다. 업무 협약서 체결 제한 아니고요. 5번 취업 박람회 개최 안내도 아니겠습니다. 답은 다시 한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가벼운 준비 운동 중입니다. 좋아요. 자, 2번 아이의 신경 변화 살펴보러 갈 건데 여기에서도 전환, 표현 잘 잡으셨습니까? 중간에 나올 건데 눈 크게 뜨고 우리 지문에도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경 변화니까요. 그 전환되는 구간을 찾아줘야지요. 그치? 가봅시다. 자, 크리스마스 날에 전설적인 희극 배우인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공군 기지를 갔다가 방문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런 상황인 거구나. 그래서 계속했답니다. 그의 전통인데 뭐 하는 전통? 글쎄 그 희극 배우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에 방문해서 위문을 해주는 그러한 전통을 갖다가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나 봅니다. 자, 그의 출발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해프닝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뭘 했을까? 자, 그가요. 계단을 올라가고 있어요. 비행기로 가는. 그랬을 때 자, 나는 뭘 찾았냐면은 a scrap of paper, 종이 한 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종이 조각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his autograph, 그의 사인 받으려고 지금 막 종이 조각을 찾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내가 찾은 것은 무엇뿐이었냐면 사우디의 화폐 단위죠. 리알 지폐만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 너무 사인 받고 싶어. 상황인 겁니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이제 드디어 ask for his autograph, 사인을 요청합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러나 그의 아내가 끼어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he was too tired. 아, 저희 남편 너무 피곤해요. and they had to leave. 저희 떠나야 돼 라고 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글쓴이의 반응 어떠하지요? my heart sank. sank는 뭐 하더라? sink의 과거 동사요. sink는 뭔데요? 가라앉는 거잖아. 마음이 수북하고 가라앉았어요. 그치? 뭐 한 거야? 실망하고 낙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다시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지금 사인을 거절당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처럼 느껴졌냐면 my only opportunity, 나 유일한 기회가 was slipping away,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했겠구나. 자, 나는 그의 사인을 정말로 원했습니다. 자, 근데 드디어 다음 문장에 뭐가 등장하지요? But then, 그러나 그때. 그러나 그때, 자, 그러나 그때 전환되면서 자, 이 호프라고 한 사람이 쾌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Sure, 물론이죠. I've always got time for you. 저는 당신을 위해서 항상 시간이 있는걸요. That's why I'm here.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쾌활하게 기분 좋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다시 계단을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그 노트죠. 쪽지 같은 것을 지금 지폐 종이 조각이겠죠. 가져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자, 댄, 그러고 나서 그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는요, 표현했습니다. His deep gratitude, 깊은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글쓴이의 군복무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현을 하고요. 고향으로 안전하게 귀환하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쓴이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Tears began to fill my eyes. 지금 눈물이 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뭐 하면서 His unexpected kindness, 그의 예상치 못했던 친절함이 자기를 깊이 감동시킨 거지요. 그치? 자, 그가 친절함을 보여줘서 어떻게 신경이 변화했다고요? 깊이 감동했다고요. 깊이 감동했구나. 자, 그의 진심 어린 말은요.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훈훈한 마무리까지 좋습니다. 자, 그럼 신경 변화 찾으러 가

갈게요. 1번 지루했다가 신이 났습니까? 탈락. 2번 격분했다가 안도했습니까? 탈락. 3번 시기 질투했다가 감사해했어요? 아니고요. 4번 초조해했다가 자신감이 가득 찹니까? 아니고 5번인가 봅니다. 실망했다가 감동했다? 완전 5번이죠? 오케이. 가볍게 준비 운동. 좋습니다. 자, 바로 3번 넘어가셔서 필자의 주장 풀어볼 건데 지금 지문의 길이가 상당히 긴 편이지만

합니다. 무엇을 great? This question. 엄청난 신중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주제문인 듯한 느낌이 팍팍 드는데요. 그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항상 엄청난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구나. 정리 바로 하고 갑시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신중함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자, 이어서 쭉쭉 가봅시다. 자, 우리는요, 뭐할 가능성이 낮습니까?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뭐가 됨으로써? nuisance. 성가신 존재. 내가 성가신 사람이 됨으로써. 자, 아니면 ing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heavy-handedly는 고압적으로 상대방을 억누르듯이 막 이렇게 위에서 누르듯이 대하는 거거든요. 고압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언제? 그들이 이미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커플에이스는 다루고 대처하는 거잖아요. 그들 자신의 삶의 압박들을 다루려고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힘든데 지금 나좀 도와줘라고 고압적으로 설득한다? 아, 그렇게 하면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it is essential that essential. 두 번째 단서 되겠습니다. 필수적이요. 필수적이에요. 뭐가 필수적입니까? We offer,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은 기회를 누가 뭐할수 있는 사람들이 decline our request,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근데 without losing face, 여기에서 lose face는 체면을 잃는 거니까 체면을 잃지 않고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 필수적이다. 두 번째 단서 되겠습니다. 그쵸? 체면을 잃지 않고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단서 정리해주고 갑시다.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상대가 체면을 잃지 않고 우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답니다. 자, 사실 중요한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남아있는 부분은 빠르게 강약 조절 한번 가봅시다. 자, 그 기회의 한 가지 선택지는 무엇이 있냐면은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맡은 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직면하고 있는 그 맡은 일을 갖다가 인정해주는 거야. 아, 너 요즘 많이 바쁘지? 라고 인정을 일단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이야기를 할 겁니다. I'm lucky. 자기 굉장히 행운이랍니다. 너무 다행이래요. 일원이라서. 어떠한 네트워크의 일원이냐면 서로 도움을 주는 작가들, 그 작가들 네트워크의 일원이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작가들은요, 도와준답니다. 초고를 읽고, 슈드는 달래주는 거지요. 그치? 자신의 좌절감을 달래주는 거 도움을 준답니다. 언제? The words do not follow flow as I would like. 내가 원하는 대로 flow는 흘러가는 건데, 글이 잘 흘러가지 않아. 글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좌절감을 달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whatever the favor I'm asking, 내가 어떤 요청을 하고 있든, 나는 항상 인정을 한답니다. 아, 글쓴이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는구나. 자, 인정을 한답니다. 순전한 수액, 즉, 엄청난 수액, 비슷한 요청들이 내 친구가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근데 뭐에 더해서, 그들의 일상적인 일에 더해서, 친구들이 또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비슷한 엄청난 수의 요청들을 갖다가 일단은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과를 하는 거죠. 사과를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If I am not contacting them at a convenient time. 만약에 그들 편리한 시간에 그들한테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그때는 사과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좋습니다. More often than not, 대부분의 경우에, I am surprised, 자기는 놀란답니다. 얼마나 빨리 이 지인들, 자신이 도움을 요청한 그 아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지에 깜짝 놀라고는 한답니다.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요. 오케이. 자, 그러나 글쓴이는 바란답니다. My wording, 나의 표현이죠. 도움을 요청할 때 썼던 그 표현들이겠어요.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makes it clear, 분명하게 해줬기를 바란다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I would fully understand, 충분히 이해한다고. A refusal, 거절을 갖다가 충분히 이해?
한다고요. 그치? 뭐 없이 without any offense being taken 어떤 불쾌감도 느끼지 않고

너가 거절해도 나 충분히 이해해. 괜찮아. 이 표현이 잘 전달됐기를 바란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단서로 잡았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로 살만 붙여줬어요. 그렇죠?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답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1번 갑니다. 상대방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도움을 요청해라. 전문성 고려해라. 탈락. 2번. 도움을 받은 후에는 결과를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하라. 아니고요. 3번.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거절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하라? 아닙니다. 그렇죠? 4번. 부탁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라도 탈락입니다. 5번인가 봅니다. 도움 요청 시 상대방이 체면을 잃지 않고 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 도움을 요청할 때. 완전 5번이지요. 그치? 우리 아까 잡았던 단서 표현들을 5번으로 잘 압축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수행평가로 보고서를 한 편 멋지게 썼는데 친구가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 야, 너 내 글 좀 읽어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땡땡아, 진짜 미안한데 너도 요즘 바쁜 거 아는데 혹시 너 시간 되면은 이거 한 번만 읽어봐줄 수 있어? 근데 거절해도 진짜 괜찮아. 나 충분히 이해해.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도움 요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우, 일부러 달려왔어요. 뒤에 남아있는 질문들이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좀 당황했겠습니다. 이거 너무 긴데? 그럼 시간 이거 더 걸릴 텐데, 근데 우리 시간 관리하는 연습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지문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 안에서 강약 조절하시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이셨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4번에 함축 의미 출원 들어가겠습니다. 지문이 길긴 길지만 어쨌든 못 찾는다? 주제 찾는다 기억하시면서 바로 들어가 봐요. 자, 2007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기사에서 자, 든칸 왓츠라고 하는 사람과 조나 페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했습니다. 무엇을 설명합니까? 빅시드 마케팅. 빅시드는 큰 씨앗인데 이 빅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뭘 한다? 컴바인, 결합한다. 자, 뭐랑 뭐를 결합합니까? A with B의 구조로 쓰였으니까요. 바이럴 마케팅의 힘과 전통적인 매체의 힘을 갖다가 결합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에 관한 글인 것 같습니까? 소재는 빅시드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빅시드 마케팅을 소재로 하는데 이게 바이럴 마케팅의 힘과 전통적인 매체의 힘을 갖다가 결합하는 것이래. 근데 그럼 생각을 해보자. 전통적인 매체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뭐 TV, 신문, 라디오 아니면 지하철에 붙어있는 광고 같은 것이 전통적인 매체일 수가 있어. 이건 알겠는데 지금 바이럴 마케팅이 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죠. 참고로 이 바이럴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이러스의 형용사형입니다. 바이러스처럼 쫙 퍼져나가는, 우리 흔히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면 입소문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가리키곤 하지요. 그치? 근데 어쨌든 배경지식 개입되면 안 되니까요. 다음에 나오는 문장부터 이곳의 정의를 명확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에 관한 글? 빅시드 마케팅에 관한 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바이럴 마케팅의 전통적인 매체를 결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주시오. 자,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요? 바이럴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언급하길 바이럴 마케팅은 가정을 한답니다. 한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A seed of individuals who spread a message. 자, 지금 메시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한 씨앗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씨앗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메시지를 퍼뜨릴 거예요. 뭐 함으로써? 인팩트는 감염을 시키는 거니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서 the expected number, 예상되는, 기대되는 숫자입니다. 새롭게 감염된 사람들, 즉 영향을 받은. 감염이 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기대 숫자인데요. 글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
각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롭게 감염된 사람들의 기대 숫자는 뭐라고 불립니까? The reproduction rate, 재생산율이라고 불립니다. 또는 R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지금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바이럴 마케팅에 관한 설명입니다. 대충 핵심만 팍팍팍 잡아가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한 씨앗으로 시작을 할 건데 글쎄 그 씨앗이, 그 씨앗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퍼뜨려 나가는 겁니다. 그치? 계속 메시지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 그게 바이럴 마케팅이구나. 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재생산율에 해당하는 R이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각 사람입니다. Who gets the message will, on average, 보면 spread이시니까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메시지를 받은 각각의 사람은요, 평균적으로 퍼뜨릴 겁니다. 그 메시지를 갖다가 퍼뜨릴 건데, more than one additional person, 한 명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사람한테 메시지를 퍼뜨릴 것이랍니다. 얘들 지금 또 뭐하니? 메시지를 퍼뜨릴 거야. spread. 지금 바이럴 마케팅의 정의에서 핵심만 잡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퍼뜨리는 겁니다. 퍼뜨릴 거예요. 아, 퍼뜨릴 것인데 글쎄 그 추가적인 사람은 또 뭐가 될 것이냐면 that's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 퍼뜨리는 거죠. 한 명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똑같이 퍼뜨릴 거고 and so on 그 과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 그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냐면 exponential growth. And the number of people who receive it,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글쎄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대요? Epidemic, 전염병이다. 급속한 확산이다. 라고 비유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봐요. 자,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지금 씨앗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퍼뜨려요. 근데 지금 재생산율 R이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큰 상황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재생산율이 2다. 즉 이 사람이 두 명의 사람한테 퍼뜨립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람이 또 두 명의 사람한테 퍼뜨릴 것이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가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야. 마치 전염병과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게 바이럴 마케팅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염병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다음 문장 한번 보셔요. Where the analogy, 그 비유, 전염병이라고 하는 비유가 breaks down, 깨지는 곳. 더 이상 들어맞지 않을 때는 언제인가 봤더니 one start to take scale into account, 무엇을? 규모를 고려하기 시작할 때 이 비유가 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지금 이 비유가 깨져버려 더 이상 들어맞지 않거든요. 어디에서 이 비유가 들어맞지 않게 되는 것인가 새로운 정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 문장에서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Unlike는 뭐뭐와 달리란 뜻이니까 감염병과는 달리 결국에 자, 주목해야 할 표현이죠. 지금 결론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자, 결국에 감염병과는 달리 회사와 정치적 캠페인은요,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Control,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씨앗의 크기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전염병 비유와는 다른 거라고요. 그치? 전염병, 처음 시작되는 그 씨앗의 규모를 갖다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치? 아하, 지금 이 씨앗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rather than 모호하기보다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hopping a message goes viral. 메시지가 정말 급속하게

멋진 씨앗을 쓰면서 급속하게 퍼져나갔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다고요? 큰 씨앗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지금 씨앗의 크기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씨앗의 크기를 갖다가 크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큰 씨앗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문장은 마지막 부분에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조금 더 가볼게요. The beauty of big seed marketing. 빅시드 마케팅의 beauty. 묘미는 무엇이냐면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운에 의존하지도 않고요. 유명인의 추천이나 홍보에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의존하는데? 지금 not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뒷문장 봐봐요. 이 사람들이 말하길 빅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을 employs, 활용합니다. 이것에 의존하지 않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씨앗에 해당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무엇을 활용을 하냐면 the power of large numbers of ordinary people. 유명인 아니야. 유명인 아니고 작은 씨앗 아니야. 그럼 뭡니까? 평범한 사람들인데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자, 큰 씨앗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힘을 갖다가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지 분석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내용 되게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은 뒷부분에 밀집되어 있었지요?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The begin, 시작하는 겁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단일 마케팅 메시지를 퍼뜨림으로써 지금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메시지를 퍼뜨린다 아니죠. 그치? 좋습니다. 2번 사용합니다. 엄청난 양의 재정적인 자원을 사용을 한답니다. 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서 완전 탈락이고. 그치? 3번 갑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폭넓은 일반적인 대중, 관중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통해서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완전 요구네. 그치? 자,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이 큰 씨앗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치? 좋습니다. 답 3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전파 규모가 큰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을 내면서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치? 자, 4번 가겠습니다. Invest in, 투자를 하는 겁니다. 확보하는 데 있어서요. 많은 고도로 숙련된 마케팅 전문가들을 확보하는 데 투자한다? 탈락이죠. 5번 의존한답니다. 영향력 있는 온라인 유명인들한테 의존을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유명인한테 의존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냥 답 몇 번?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빅시드 마케팅은 이런 겁니다. 자, 영화 개봉 예정이에요. 광고하고 싶어요. 그때의 빅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TV로 광고하고 지하철 광고판에다가 엄청나게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봤어요. 봤어. 초기에 전파 규모가 커. 씨앗이 큰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친구한테 추천하고 SNS에 궁금하다고 올리고 하면서 점점 더 바이럴, 입소문이 나는 거죠. 그치?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방식의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5번 넘어가셔서 요지 문제 가는데 원래 요지 문제는 좀 수월해야 되거든? 아, 근데 이것도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이번 강의 따라 말이 조금 빠른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지문의 길이가 너무 해요. 너무 길어요. 지금 다 길어요. 우리 필자의 주정도 사실 길었고요. 함축의 미출은, 요지, 심지어 주제까지. 제목은 조금 괜찮은데 아, 지금 문제들의 길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따라오기 버거울 것 같습니다. 풀어오셨다면, 정답의 근거를 표시해 오셨다면 잘 이해를 하실 거라 믿고 요지 문제 갑니다. 자, 우리말 선택지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월할 거예요. 그렇죠?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볼게요. Eye contact, 눈맞춤입니다. 벌써 소재의 느낌이 팍팍 들죠? 자, 눈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비결, 열쇠랍니다. 여는, 무엇을 여는? 여러분의 직관의 지혜를 여는 열쇠래요. 아니, 직관의 지혜를 여는 열쇠가 뭐야? 아, 모르겠어. 근데 쉬운 표현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반드시 해줄 겁니다. 그렇죠? 일단 눈맞춤에 관한 글이구나. 자, 그리고 이것이 왜 직관의 지혜를 여는 열쇠인가 봤더니 자, 여러분이 만나요.
미소 짓고 있는 동료의 시선을 마주치게 됩니다.

되었어요. 그러했을 때 그녀의 미소는 triggers, 촉발합니다. 활동을 촉발을 할 거예요. 여러분의 뇌 회로 내에서 활동을 촉발을 할 것인데, 그때 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할수 있게 해줍니까? Simulate.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어디 내에서 여러분의 뇌, 얼굴, 그리고 몸 내에서 무엇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The emotions, 그 감정입니다, 감정. 어떤 감정이지요? Emanate는 어디, 어떤 느낌 등을 내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녀가 막 내뿜고 있는 것을 본그 감정을 갖다가 내 뇌가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따라 하는 거죠.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지금 문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핵심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일단 눈 맞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소 짓고 있는 동료의 시선을 마주했어. 그랬을 때 우리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감정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한다고요. 뇌에서 똑같이 따라해 본다고요. 그쵸?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용 한번 정리 갈게요. 눈 맞춤에 관한 글인데, 자, 우리가 상대의 미소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그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게 된 거죠, 정확히는요. 그랬을 때그 감정을 갖다가 뭘 한다고요? 시뮬레이션을 한다고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다음 문장 중요한 거 보이십니까? 어떤 표현 나오냐면, You now know라고 해서 이제 알게 된답니다. 이제 알게 된대. 아,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이제 뭘 알게 됐지? 변화에 해당하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뭘 알게 됐는지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보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신속하고 무의식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됩니다. What it feels like to have a smile like that. 자, 그렇게 미소 짓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갖다가 이제는 알수 있게 된다고요. 지금 뇌에서 감정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이제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그게 어떤 감정인지. 어떤 감정인지를 갖다가 이제 알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갑니다. 이어지는 문장들도 내용이 그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핵심 잡는다라는 생각 꾸준히 가지고. 자, access to, 접근하는 거죠. 이 체화된, 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체화된 느낌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냐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톡 튀어오른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야. 이 정보를 알게 되었더니 이것은 makes you wiser, 여러분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감정을 갖다가 체화했더니, 내가 똑같이 따라 느껴 보았더니 정보를 알게 됐어. 아,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것이 여러분을 더 현명하게 만들어 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봤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지금 눈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의 지혜를 여는 열쇠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감정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보를 얻어서 더 현명해졌어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감정을 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소리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다음 문장 봤더니 for instance 예시 나오면서 you become 여러분은 이렇게 되었다. 마찬가지 변화죠. 거기에 예시까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문장이다, 요겁니다. 그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냐면, more accurate, 더 정확해졌어요. 뭐 하는데 더 정확해졌습니까? discern,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갖다가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 어때, 얘들아? 구체적이죠. 우리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는 사실 너무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도움 적극적으로 받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뭐할수 있게 되었다고요? 더 정확하게 그 미소의 의미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미소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치? 자, 여러분은요, 더 적절히 대응하고요, 덜 쉽게 속습니다. 여러분은요, intuitively, 직관적으로 grasp her intentions,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장도 괜찮죠, 그치? 쉬우면서 구체적인 문장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된대. 좋아요? 지금 미소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녀의 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 의도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자, 그녀는요. 결국 친근한 게 아니었어.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였습니까? 남의 실패를 고소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녀는 나랑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 그 대신에 self-satisfied, 자기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영어 시험에서 50점 받았거든? 아, 막 슬퍼서 친구한테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아, 수연아 괜찮아.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걔는 100점을 맞은 거야. 그럼 뭐야? 지금 막 자기만족. 너무 뿌듯해. 자기만족하면서 사실은 고소해 하는 거지. 에이, 겉봐, 내가 더 잘 봤지?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쳤더니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지문입니다. You come to recognize. 여러분은 인식하게 된답니다. 모든 미소가 관계를 위한 진실된 시도는 아니구나. 갖다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몇몇 미소는 심지어 be flash라고 하는 것은 번쩍하고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착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 미소가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뭐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존하죠. 감각에 의존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과 상한 음식, 썩은 음식을 분간하기 위해서 감각에 의존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또 뭐 합니까? 지금 so now하고 can you 도치되면서 이것도 또한 그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은 뭐 또한 할 수 있어요? rely on 이라고 해서 지금 의존할 수 있어요. 의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각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겁니까? Separate,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즉, 관계를 위한 정직한 초대, 정직하지 못한 초대, 그러니까 진심이 담겼는가, 담기지 않았는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감각에 의존함으로써. 괜찮으시죠? 아, 요 질문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선택지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앞에서 잡은 핵심 내용들을 잘 압축하고 있는 선택지, 선택지 분석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가겠습니다. 진심은 얼굴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아니지, 아니지. 그치? 일단 얘들아, 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잡아줬던 눈맞춤. 지금 이 눈맞춤이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좋습니다. 2번 눈맞춤 나왔는데 말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죠. 그렇죠? 3번, 눈맞춤 또 나왔어요. 근데 눈맞춤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은 오해를 낳기 쉽다. 아니지, 지금 정확한 감정을 내가 분간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4번, 사람의 진짜 감정은 눈맞춤만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눈맞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핵심이었지. 5번인가 봐. 눈맞춤은 상대방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답 5번입니다. 아유, 길고 긴 내용이 이렇게 압축되다니 조금은 시시하지만 이 연습도 할 수 있으셔야지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제 주제. 아, 이것도 길어. 푸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근데 소재가 다문화주의라고 해서 사실 되게 자주 등장하는 소재 아닙니까? 간접 연계 대비로 어휘 표현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As commonly understood, 흔히 이해되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처럼 다문화주의는 파짓 상정합니다. 상정하는 게 뭐죠? 이렇게 가정하고 단정 짓는 거거든. 뭐라고 상정을 하냐면 사회에 있는 모든 민족 집단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Exercise,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뭐 할 필요 없이, 포기할 필요 없이 그들의 문화, 종교, 언어를 포기할 필요 없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상정한답니다. 근데 이거 봐봐. 이거는 흔히 이해되는 내용이고 상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뒤집힐 수 있고 역시나 however 뒤집히면서 in practice 실제로는 어떤가? 자,
자, 실제로는 어떤가 중요한 건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쵸? 실제로는요, 다문화주의랑 다문화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are far from being fully realized.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far from ing 나왔어. 요거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자, 지금 다문화주의 중에서도 소재를 조금 좁혔죠. 이걸로 가봅시다. 다문화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전혀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게 실제구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치? 자, 일단 뭐에 관한 게? 다문화 도시계획. 다문화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의 실제. 자, 실제가 어떠하다?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다.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다.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가봅시다. 자, while 나왔습니다. 자, while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쨌든 이따 뒤집힌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자, 뭐이지만 This course는 담론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요. 요거는 제도화라는 뜻이겠죠. 다문화주의에 관한 담론 그리고 제도화는 중요해왔습니다. 계속 중요했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reversing은 뒤집는 거지요. The predominant practice of assimilation. Assimilation은 뭐죠? 동화입니다. 자, 이 동화라는 우세한 관습, 어떤 이 관행 같은 것을 뒤집는 데 있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담론, 다문화주의를 제도화하는 거, 이거 계속 중요했다고요. 그치? 동화는 뭡니까? 사실 다문화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인데 결국 너네 우리나라 왔어? 그러면 너네 종교, 문화, 언어 버려. 그리고 우리 것을 따라해. 너는 우리 것을 가져야 해. 그게 극단적인 동화 아니겠습니까? 그쵸? 어쨌든 이런 것을 뒤집는 데 있어서 다문화주의에 관한 거 굉장히 중요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근데 그렇지만 the actual outcome, 실제 결과. 역시나 또 실제죠. 자, 근데 실제는 어떠합니까? 실제 결과는요. 뭐의 관점에서 embracing을 수용하는 거니까 다양성.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를 수용하는 관점에서 여전히 매우 contested, contest가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지금 매우 어떠한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계속 이의를 제기받는 상태인 거니까 논쟁 상태, 논란이 많은 상태. 이런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치? 자, 실제로는 어떠하다고요?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문이 그나마 다행이고 고마운 점은 무엇이냐면 여기서부터는 학자의 주장이 쫙쫙쫙 나열되는 구조입니다. 학자의 주장을 왜 보여주겠어요? 앞선 주제를 뒷받침하려고 보여주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내용의 반복일 확률이 높으니 아예 건너뛰는 것은 시험장에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혹시나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르게. 항상 얘기하는 강약 조절이지요. 약하게 빠르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묘사가 되는데 in negative terms, 부정적인 용어로 묘사가 되더라. 누구에 의해서? By authorities, 당국에 의해서. 근데 그 당국은 뭐를 바라는 당국입니까? 제거하고 통제하고 규제하기를 바라는 당국입니다. 지금 그 실제 모습이 어떤 겁니까? 이 소수 민족 지역을 부정적인 용어로 묘사를 하면서 글쎄 그들을 제거하고 싶어하고 통제하고 싶어하고 규제하고 싶어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는 이러하다고요. 자, 이어서 또 나오죠. Similarly, 마찬가지로 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학자들의 주장이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자들도 주장을 한답니다. 자, city governance. governance는 행정이란 뜻이거든요. 도시 행정은요, 뭐 해왔어요? 오락가락 해왔습니다.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치? 뭐와 뭐 사이에서 왔다 갔다를 했냐면은 지금 on the one hand,

3 그런 다양성을 갖다가 찬양하고 증진시키고자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regulating and repressing it. 그것을 규제하고 억압했다고요. 그치? 막 언제는 다문화주의 막 찬양하면서 언제는 막 규제하고 억압하려고 해. 그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학자의 주장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 사람은 또 언급합니다. 뭐라고요? The multicultural city, 이 다문화 도시는 is perceived, 인식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인식이 되냐면 much more of a threat than an opportunity. 뭐라기보다는 기회라기보다는 훨씬 더 위협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 다문화주의, 다문화 도시계획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으면서 논란이 많아. 이 얘기를 뒤에서 학자들의 주장으로 뒷받침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제 분석 갑니다. 1번부터요. How cultural diversity strengthens urban communities. 이 문화적 다양성이 도시 공동체를 어떻게 강화하는가? 지금 문화적 다양성이 도시 공동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2번, the benefits. 벌써 탈락이지. 이점이 주제가 아니니까 읽어나 봅시다. 자, 이점이랍니다. 도시 개발에서 문화적 동화의 이점? 아, 완전 아니네. 그렇지? 3번 갈게요. The evolution, 진화랍니다. 그 다문화 사회에서 urban governance, 도시 행정의 진화? 지금 도시 행정이 그 초점이 아니었죠. 그렇죠? 4번 갈게요. Controversies, 논쟁, 논란이라고 합니다. Implement는 이행하고 실행하는 거니까 도시계획에서 다문화주의 이행함에 있어서의 논쟁. 어떠합니까? 지금 도시계획에서 다문화주의를 이행하려 하고 있어. 근데 그 실제가 어떠하다고요?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논란이 많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Controversies, 논쟁, 논란에 해당하는 명사지요. 4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할게요. 전략이랍니다. 도시 지역에서 사회적 통합 그리고 단결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지금 도시 지역에서의 사회적 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다문화가 쏙 빠졌네요. 그치?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막 정말 전 세계의 음식점이 있는 진짜 그 현지 분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 분들이 와가지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다문화 음식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도 음식점도 있고요. 뭐 튀르키 음식점도 있고 일본, 중국 아니면 다양한 서양 문화권의 음식점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것을 뭐 글로벌 음식의 거리, 다문화 국제거리, 막 정말 다문화주의를 보여주는 관광 명소다라고 막 홍보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소음과 치안 문제 때문에 지금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금 순찰을 강화합니다. 라고 하면서 동시에 외국어 간판에 규제를 걸기도 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더라. 뭐 이러한 얘기 정도로 이해를 도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목 유형으로 넘어오셔서요. 자, 요거는 우리가 참 많이 만나는 소재인 과학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 과학과 예술을 자주 짝꿍으로 붙이지요. 그치? 요 질문 같은 경우에도 과학과 예술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주인공은 과학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볼게요.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의 news to, 이라 중요한 표현 먼저 나왔어. used to 부정사라고 해서 뭐뭐 하곤 했다. 과거에 어떠했는지. 과거에 어떠했는지가 먼저 나와주거든요. 근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we know today,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과거와 오늘날의 대비를 통해서 이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거겠구나. 지금 대강 예측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심리학자들은 과거에 뭐 하곤 했냐면은 associate A with B는 A와 B를 연관 짓는 거니까요. 자, 이 과학적인 활동을 갖다가 오로지 뭐랑만 연관 지었어요? focused attention, 집중적인 주의력이랑만 연관을 시켰습니다. 반면에 다른 더 유동적인 종류의 주의력, 우리 플로팅이라고 해서 이거는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니까 유동적인 거거든요. 다른 더 유동적인 종류의 주의력은 오로지 연관되었습니다. Creative work, 창의적인 일. 예를 들어 예술 같은 것이랑 연관이 되었답니다. 즉 과거에는 어떠했다고요? 과학은 집중적 주의력이랑 관련된 거. 그리고 예술은
유동적 주의력이랑 관련된 거. 요것이 과거의 생각.

이었어. 근데 we know today, 우리는 오늘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알고 있냐면 we need, 우리 필요로 하다 이겁니다. But kinds of attention, 이두 종류의 주의력이 필요하답니다. 예술과 과학 모두를 위해서 둘다 필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그러면서 it is not surprising, 놀랄 일이 아닙니다. Therefore, 따라서요. 따라서. 앞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무엇이? This flexibility, 이러한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는데 누구한테서? 대부분의, if not all, 전부는 아닐지라도 뛰어난 과학자들한테서 발견된다?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고요. 아까 선생님이 예고로 이 질문의 주인공은 사실상 과학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과학에서는 집중적인 주의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주의력도 필요하구나. 그래서 뛰어난 과학자들한테서 이러한 유연성이 발견되는 것이구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치? 좋습니다.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날. 과학과 예술은 무엇을 둘다 필요로 합니까? 집중적인 주의력과 유동적인 주의력을 둘다 필요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therefore 이하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봤더니 아마 과학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이 과학에서 뛰어난 과학자가 되려면은 유연성, 유동적인 집중력 필수로 필요하구나.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자, 이어서 더 가봅시다. 자, 오신 버테니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compared, 비교하고 analyzed, 분석을 했습니다.

흐름을 비교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동사 지어 concluded that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내린 결론. 이 결론이 중요한 거겠지. 이 사람은 인지신경과학자거든요. 그냥 학자, 전문가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It is not, but 나오면서 이것도 무슨 구문입니까? Not a, but b 구문 아니겠어요. 그치? 자, 다시. Not a, but b 구문입니다. 지금 but 뒤에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걸 거야. 거기에 더해서 It is that의 강조 구문까지. 지금 이 문장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distinguish them. 그들을 구별짓는 것, 즉 그들을 특징짓는 것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저명한 과학자들을 구별짓고 특징짓는 것은 뭐가 아니라 relentless, 끈질긴 주의 집중이 아니라 뭐였다? flexible focus, 유연한 집중력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되려면 저명하고 뛰어난 과학자가 되려면 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연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 과학. 뛰어난 과학자가 되려면 머리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동적인 주의력. 다시 말해서 유연한 집중력. 이것이 필수다. 요 얘기를 갖다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자, 특히 the problem-solving behavior of eminent science, 이 저명한 과학자들의 문제 해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can alternate라고 해서 alternate가 지금 무슨 의미로 쓰였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번갈아서 하는 거죠. 그치? 이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봤더니 번갈아서 하더라. 뭐랑 뭐 사이를 오가면서 번갈아 하더라. 봤더니요. Extraordinary levels of focus on specific concepts. 특정 개념에 대해서 정말 비범한 엄청난 수준의 집중력을 보이면서도 이거 뭐겠습니까? 집중적인 주의력이겠어요. 그러면서도 뭐랑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Playful exploration of ideas. 아이디어를 갖다가 playful, 모하게, 유쾌하게, 즐겁게 탐색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지요? 유동적인 주의력, 즉 유연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중도 해야 돼. 집중적인 주의력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유동적인 주의력도 발휘하면서 유연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야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것은 제안을 한답니다. 시사를 한답니다. 성공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maybe a function. func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능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나온 김에 알아가시면 좋겠죠. 그치? 자, 성공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산물이다? Flexible strategy application, 유연한 전략 적용의 산물이다. 문제 해결, 성공하려면 유연하게 전략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와 관련해서 태스크, 과제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이 유연함이 필수다. 그랬다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담고 있는 선택지를 또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에서 주인공은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과학자라면 무엇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선택지 분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1번 갈게요. Creative's role. 지금 창의성의 역할이랍니다.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 창의성의 역할? 아, 이런 얘기 아니었어요. 그쵸? 자, 2번. The cost of overthinking. Overthinking은 생각을 과하게 하는 거잖아요. 과하게 생각하는 것의 대가. Why rigid focus fails? 왜 경직된 집중이 실패하는가? 지금 과하게 생각하는 것, 경직된 집중은 실패한다. 이 과하게 생각하는 것의 대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3번 갈게요. Deep focus, 깊은 주의 집중이죠. 뭐로써? A key to remarkable achievement, 어떤 놀라운 성취의 비결로서 깊은 집중. 지금 깊은 집중만이 중요하다.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4번 갑니다. Flexible focus, 유연한 집중. Another critical trait of great scientists, 위대한 과학자들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그게 뭐라고요?
과학자들이 성공하려면 유연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볼게요. Balancing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과학적인 문제 해결에서 Logic, 논리고요. Intuition, 직관입니다. 논리와 직관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지금 논리와 직관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거 이런 얘기도 아니었으니까 답은 몇 번?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죠. 아인슈타인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과학자인데 자, 이 빛을 연구함에 있어서 빛의 속도를 엄밀하게 계산하고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엄청난 집중적 주의력을 발휘를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상실험도 되게 많이 했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빛이랑 똑같은 속도로 달리면 빛이 어떻게 보일까? 이런 상상실험이지. 이런 것들도 마구마구 하면서 그것이 위대한 과학적 비결, 발견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비결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 뛰어난 집중적인 주의력에 더해서 뭐까지 유동적인 주의력, 뭔가 유쾌한 상상까지 더해졌을 때 뛰어난 과학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뭐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할 때 뭐 수행평가 주제를 정해요. 발표 주제를 정해요. 이러할 때 그냥 가만히 그냥 그 종이 붙잡고 빤히 바라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끔은 산책하고 그냥 내가 학교로 오가는 버스에서 멍때리면서 창밖을 바라보고 아니면 가장 영감이 잘 떠오를 때는 사실 막 화장실에서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양치하고 있다가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느낌 아닐까 싶거든요. 이해를 조금 더 더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38과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미니 테스트를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요. 아우, 지금 첫 번째 강의부터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쵸? 큰 산 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21번부터 24번까지의 구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하기에는 정말 좋은 테스트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연습은 고되지만 이것이 여러분 실전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어줄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긍정점은 세상은 영화 같지 않더라.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 가사 기억하시지요. 그치? 다시 한번 긍정중문 작성하면서 위로 한번 받아보시고요. 자, 내가 찾은 포인트와 어휘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는 또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over 727,000 people die by suicide each year.
1: 지금도 어딘가에선 40초에 한 명씩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났습니다. 로리 오코너. 그는 심리학을 기반으로 자살행동 이론을 정립한 심리학자이자 그 이론을 기반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실천적인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시 누군가를 잃은 경험이 있죠.
0: If you are concerned about a loved one, please, please reach out. Please ask that person, are you having thoughts of ending your life?
1: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의 강의에 소중한 생명을 구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대한민국 수면장애 환자 130만 명 시대. 혹시 잠들지 못하고 계신가요? 야나기서와 마사시는 수면 연구의 최전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각성 조절 물질 오렉신을 최초로 발견하며 우리가 잠들고 깨어나는 뇌의 비밀을 밝혔죠. 수면장애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뒤척이는 밤. 잠들지 못하는 이유부터 진단, 치료, 숙면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길고 복잡한 지문과 또 문제를 3개가 연달아 있는 문제들을 풀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좀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시면서 이 읽기 지문에 좀 집중하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유형 13에 대한 두 번째 시간, 필자의 태도,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46번과 48번에 해당되는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 그리고 윗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연습하려고 합니다. 자, 이 46번은 여러분, 1지문 2 문항의 유형이지만 48번은 말씀드렸지만 48, 49, 50에 해당되는 1지문 3문항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읽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지 못하고 그냥 찍고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읽기는 초반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시간 배분을 좀 하면서 문제 연습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형을 파악하면 그 유형을 풀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이 50문제들을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연습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출 유형 학습부터 풀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논설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보는 아주 짧은 글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6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단어의 수준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이 3급이나 4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지만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천천히 풀면서 이 유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일단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필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이 원인과 뭐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글을 쓰게 될 텐데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글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구조를 잘 살펴가면서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경제 범죄는 흔히 타인에게 직접 신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그 사회적 손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범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라고 해서 그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횡령, 내 돈처럼 쓰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 경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의 그 경제 범죄가 사실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 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여러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약하게 할 경우에는 한탕 크게 하고, 그러니까 돈을 막그큰 범죄를 저지르고 몸으로 때우자라고 하는 한탕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은 크게 했는데 처벌이 약하다면 사람들이 아, 그럼 뭐또 몸으로 때우지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 예들이 나오죠. 몇몇 사건에서는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경제 범죄는 초기부터 아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처벌을 좀 강화해서 이런 잘못이 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뭐뭐 아어야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통 그글쓴 사람이 자기 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탕주의가 사라지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처벌과 함께 지금까지 미흡했던, 여러분,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부당 이익 환수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러한 경제 범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 범죄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흉악한, 아주 무섭고 아주 잔인한 그런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주장하는 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자가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듣기 시험에서도 보통 이런 태도를 고르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건 뒤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선택지에서는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촉구하다라는 재촉하여 요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속해서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분석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우려하다는 근심하거나 걱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글을 썼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필자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아까 처벌이 약할 경우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이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처벌과 함께 또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자의 태도는 정답은 이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지문을 읽고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식의 가치를 조작하는 범죄는 경제 범죄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식의 가치를 조작한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를 조작하는 범죄, 주가 조작은 경제 범죄에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너무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에 있는 선택지들 왜 답이 아닌지 여러분 좀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우리가 1지문 3문항, 그러니까 3개의 문제를 푸는 문제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문이 길게 나타나 있지요. 그리고 빈칸도 좀 있지요. 앞에서 우리가 이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유형들이 모두 이 마지막 문제에 혼합되어 있다. 같이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윗글을 쓴 목적을 찾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인은 창의성과 예술적 가치를 창조하는 동시에 생계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생계 유지라는 건 생활을 해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에 있다, 놓여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에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이 법은 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법에 따라 일부의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 예술인들의 어떤 생계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실제 지원을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구조입니다. 자, 특히라고 해서 어느 점에서 예술 활동의 특성상 일정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불규칙한 수입 구조와 증빙자료 부족 등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자, 이에 따라 최근에는 땡땡땡, 여러분 빈칸이 들려 있습니다. 자, 다양한 활동 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일부만 지원을 받고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증빙을 하기도 어렵고 또
불규칙한 수입을 갖고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창작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 앞으로는 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논술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으로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사회적으로 노력할 것이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노력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좀 넣어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이 텍스트가 아무리 길더라도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내용의 의미 파악을 좀더 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쓴 목적, 글쓴이가 왜이 글을 썼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예술 작품의 창작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나요? 자, 설명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어려움을 토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분석하기 위해서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설명은 아니었죠. 자, 그리고 예술 활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려고, 물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예술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토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일부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술인이 갖춰야 하는 조건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여러분, 이 개정되고 또 개선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인데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 앞뒤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적합한 것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어떤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창작 비용을 줄이고라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정답이 잘 흐름이 어울리죠. 왜냐하면 앞에서 약간 그 수입 구조나 증빙 자료로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활동 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 요건을 완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해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넣었을 때 가장 흐름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가 같이 연달아서 마지막 문제의 50번 문항으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된 후에 내용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다? 아니죠. 일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고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윗글의 내용과 같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예술인은 직업의 특성상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일정한 수입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 생활이 어려워서 이 복지법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정답 3번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습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를 좀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자,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는 뭔가 연료, 기존에 이런 화석연료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뭔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이러한 태양광, 그다음에 뭐 바람을 이용한 풍력, 수소, 에너지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에너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많은 정부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안정성 등의 과제를 동반한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뭐요? 여러분 덧붙여서 기존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반발, 그러니까 이건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아어야 하다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글쓴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욱이라고 하면서 좀더 보태어서 설명하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부담이 다른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7번 문제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 종사자 노동자들의 반발도 있고 또 이런 사회적 갈등이 있으니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사회적 갈등이나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런 예산, 과도한 예산 부담이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빠르게 정답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나머지 정답들 왜 오답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세 개의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 형태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배달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프리랜서 작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의 노동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배달도 하고 어떤 이 운반도 하고 운송도 하고 또 프리랜서 직업들을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라고 해서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고용 관계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용의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떤 일을 계속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 안정성이 땡땡땡입니다. 자, 또한 자, 덧붙여서 일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하고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마련하거나 그다음에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노동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연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최소한의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필자가 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빠르게 보기 위해서 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자,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 안정성이 견고한 경향이 있다. 극히 취약한 경우가 많다. 여러분,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빠르게 보기 위해서 극히 취약한 경우가 많다를 넣고 읽어보면 아마 흐름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플랫폼 노동은 시장 경직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문에서 보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고용 안정성과 복지 혜택이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했는데, 보통 장점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정답이 아니고요. 3번. 모든 노동자는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아닙니다. 자, 4번. 일부 국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 법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죠.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마련하거나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4번 일부 국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 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우리 이 유형 13번의 그 내용을 보시면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1지문 2문항, 1지문 3문항에 해당하는 내용 봤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논설문이라는 자체도 어렵지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소재 자체들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 문제들을 푸는 유형들을 파악해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해서 읽어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만점 전략을 제시를 하면 일단 복합 유형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해봤지만 이런 심정 고르기라는 문제는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것과 같이 묶여서 나오고요. 그리고 필자의 태도를 고르는 것은 세부 내용을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도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48번, 49번, 50번에 해당하는 내용도 글을 쓴 목적을 고르고 빈칸을 채우고 세부 내용을 일치하는 문제들로 엮여 있었습니다. 자,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좀 4급과 6급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밑줄진 상황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것이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필자의 태도를 고르고 세부 내용에 대한 일치 문제는 6급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글 전체

0: 시의 흐름의 바탕으로 필자의 태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초점을 두시고 그 부분과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세 문항을 푸는 것에서는 6급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그래도 이세 개의 문제가 이런 글을 쓴 목적과 빈칸 채우기 세부 내용을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글을 쓴 목적과 전체 주장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독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형을 파악해 보시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서 시간 관리를 해볼 수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빠르게 답을 찾아가는 연습과 함께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가 그 읽기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들 마지막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좀 복합적인 유형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읽기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쓰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토픽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쓰기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집중해서 이 유형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20강 유형 14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맥락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3급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토픽 51번과 52번이 이 유형에 묶여 있는데요. 사실 쓰기 같은 경우에 이 앞에 51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중에 뒤에 조금 더 길고 복잡한 글쓰기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고 또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1번과 52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점수를 확보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실용적인 짧은 글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빈칸을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51번, 52분의 지시문은 다음 글에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말을 각각 쓰는

유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이 문제 유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빈칸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의 종류와 두 번째,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어쨌든 어휘와 문법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철자들, 그러니까 글씨를 틀리게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파악해야 될 것은 이렇게 여러분,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어미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 뭐, 드리겠다, 이렇게 반말체의 형태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어미체가 어떠한 표현인지도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첫 번째, 글의 종류와 두 번째, 목적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이 지문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핵심 키워드들을 동그라미를 좀 쳐가면서, 아, 여기 이런 내용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인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런 그림 기호들도 여러분들이 글의 종류와 목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통 이런 편지 봉투의 그림은 이메일과 같은 형태에서 자주 쓰이는 기호지요. 자, 여러분, 지원자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면접입니다. 또 일정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고요. 일단 빈칸의 앞에 있는 뒤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죄송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원자님 면접이라는 글들을 보시면 보통 이 글은 이렇게 공지된 면접 일정에 대해서 사과,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과하는 안내문 형태의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써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완성해야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님 안녕하세요. 면접을 며칠 앞두고 일정이 죄송합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보통 우리가 사과를 할 때에 자, 일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을 고려하신다면 여러분, 일정이 변경되어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경되어 혹은 뭐 취소되어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빨리 일정을 다시 여러분 뭔가요? 다시 무엇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이때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능한 빨리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와 같은 형태도 가능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요, 답이 될수 있는 것들은 보통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휘와 문법의 사용이 한 중급 정도의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울리게끔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로 마무리하는 이 이메일의 형태를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두 번째,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들, 네, 저희 카페에서, 그다음에 일하다, 그리고 모집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무 시간 평일 오후 1시 5시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력서를 작성하다, 그다음에 지원 바란다라는 키워드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짧은 글이 카페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 형태의 안내문이라고 하는 글의 종류를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은 제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 모집.
그런데

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좀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제목이 없다면 이 내용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글인지,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카페에서 함께 일할, 여러분 보통 카페에서 이런 일할 사람을 찾는, 그죠? 모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일할 뭐 직원을 혹은 여러분 아르바이트 직원을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누구를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이런 조사와 같은 형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근무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관심이 있다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력서를 작성해서 여러분, 니은 어떠한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어휘와 표현을 사용해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지원 바랍니다를 통해서 이 글이 완성도 있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기억에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혹은 직원을과 같은 내용이 사용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형태들도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유형들을 좀 학습했는데요. 이번에는 연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번이기 때문에 이런 안내문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뭐 문자 메시지와 관련된 짧은 글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자,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다? 여러분, 글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글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 그렇게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 핸드폰 모양의 어떤 그림 형태로 나와 있지요. 여러분, 이런 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글일까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그림들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핸드폰을 통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은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사전 연락 없이, 여러분,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연락 없이 예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예약이 기억이 빈칸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식당의 어떤 뭐 이용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내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예약 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는 형태의 종류 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기억을 살펴보려면 여기에 예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뭔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써야 하겠죠. 자, 그렇다면 예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다음 예약이 여러분, 이 다음에 무엇무엇이 뭐안 됩니다라는 형태의 표현이 와야 할것 같습니다. 자, 기억을 먼저 보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이 어렵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제한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이런 격시체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빈칸에서도 정확하게 이런 문법 표현들을 사용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한될 수 있습니다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리고

변경하실 때는 자, 니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안 가나요? 아니죠. 여러분, 제 식당이 전화해서 여러분, 죄송한데요, 사장님. 제가 뭐 일정이 생겨서 지금 예약된 걸좀 취소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날로 좀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연락을 하게 되죠. 여러분, 평상시에 이런 토픽 같은 경우도 평상시에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쓰기, 또 자주 듣는 듣기, 자주 읽는 읽기의 문제들이 출제된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배경 지식이 있다면 쉽게 여러분들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취소하거나 변경하실 때는 여러분 미리 연락해 주세요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태도 가능하고요. 뭐 주세요 정도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에 알려주세요와 같은 표현들로 다양하게 답안을 좀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예약 시 주의사항 안내문에 대해서 빈칸을 채우는 것들을 진행했는데요. 빈칸 앞에 있는 내용 혹은 빈칸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쓰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잘 매끄러운지 꼭 확인하시고 또 틀린 글자들이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이 글도 어떤 제목이 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도서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보통 우리가 도서관 이용 뭐 안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에는 여러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책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날짜를 기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늦게 반납하면 연체료를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연체료는 뭔가요? 어떤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도서관에 뭐 며칠까지 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그 밀린 일수대로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연체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 대학에서 또 책을 빌리고 또 이런 반납 기간을 잘 지키지 않은 경우에 연체료가 발생하는 경험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체료가 무엇인지 단어를 모르더라도 이 앞뒤의 맥락을 좀 파악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연체료는 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이 기역과 니은을 들어갈 말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후에는 반납 날짜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확인하거나 잘뭐 기억하거나 이러한 표현, 생각들을 좀 떠올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에는 여러분 도서관 규칙 준수 안내에 따른 기역에는 꼭 지켜주세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납 날짜는 우리가 또 연체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지켜주세요 혹은 잘 확인해 주세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체료를 니은은 어때요? 돈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돈은 내다와 같은 표현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용할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니은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어렵게 단어를 선택한다면 납부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늦게 반납하면 여러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좀더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정답을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핸드폰 그림이 같이 나오면서, 자, 민수야라고 하면서 안녕이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어떤 격식체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어떤가요? 안녕, 네, 반말체의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이 구어체 반말을 사용하는 표현이 이 뒤에 연결이 될 텐데 그 부분까지 살려서 적절하게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민수야는요, 민수에게 왜 연락을 했나요?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혼자 뭐해? 라는 걸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 혹시 네가 시간이 괜찮으면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뭘 봐야 되나요? 네, 물음표. 물음표를 했다는 것은 뭔가 민수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짐이 너무 많아서 혼자 하기가 어려워. 그죠? 혹시 네가 시간이 괜찮으면 뭐뭐 할래? 라는 어떤 제안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종류와 목적은 사실 개인적인 도움 요청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자,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 네, 다못 옮길 것 같아. 옮기기가 어려워. 이러한 표현들이 정답으로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혼자서 어려우니까, 그쵸? 시간이 괜찮으면 나좀 어떡해요? 여러분, 도와줄 수 있을까? 혹은 도와줄래? 등의 형태들로 우리가 다양한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요 기억과 니은의 내용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네, 민수 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책을 이라고 해서 뭔가 고마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 씨에게 지금 뭔가 개인적으로 고마웠던 일을 보내는 문자 메시지의 종류인 것이죠. 그쵸? 고마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책을 언제, 여기 또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또 물어보는, 요청하는 내용인 것 같지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빌린 책을 돌려주기 위한 연락, 그리고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 거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책을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기 때문에 책을 아마도 뭔가 빌려주다 정도 단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빌려주셔서, 그리고 책을 전해주셔서라는 표현도 정답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자, 민수 씨의 책 덕분에 발표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목적이 끝났죠. 책을 보고 발표를 해서 잘했다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자, 그런데, 그런데라는 표현. 뒤에는 이제 좀 자기의 어떤 본 목적이 나올 것 같아요. 책을 언제, 자, 물어보고요. 그다음 시간을 알려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책을 돌려주는 내용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시면 돌려드리면 될까요? 혹은 갖다 드리면 될까요? 라는 말을 쓰면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빌리고 나서 그 빌려준 물건 때문에 잘 써서 고맙고 그다음에 이걸 또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묻고 묻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였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텍스트는 지금 건강검진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확인하면 어떤 종류의 글인지 한 번에 알 수가 있지요. 안내문인데요. 무엇을?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검진 안내.
안내에 대한 종류, 그리고 그것을 안내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학생 건강검진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주대학교 학생은 여러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주대학교의 학생이라면 전부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기억에 들어갈 표현은 예를 들어 누구나, 그 다음에 누구든지, 모두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주대학교 학생 누구나, 누구든지 이런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예약을 한 후에 학생증을,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자, 학교 보건소로 오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약을 하고 나서 보건소로 오는데, 여러분 학생증 보통 어떻게 되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보여줘야 하는,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증은 가지고 와야 된다. 가지고 학교 보건소로 오시면 됩니다 라고 표현하면 적절하겠죠. 그리고 뭐 챙겨서, 혹은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한다면 지참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가지고와 챙겨서, 지참하고 문장을 연결하는 그런 표현들, 문법들을 사용해서 완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습 문제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보낸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달리기 모임 대표의 김민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달리기 모임은 태풍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이유가 나오면서, 특히 날씨와 관련해서 뭐 태풍, 폭설 이런 것들 때문에 달리기는 조금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뒤에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끝까지 좀 읽어보시면 이 글의 종류나 목적을 좀 파악할 수가 있지요. 자, 이 글의 종류는 일정을 취소하는, 왜? 태풍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들로 일정을 취소하는 안내의 형태인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리기 모임이 있었는데 태풍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취소되었다라는 표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날, 다 미뤄져서 연기되었습니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임 날짜가 새로 정해지면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공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알려준다라든지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메일을 자주 확인해라 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공지하겠습니다 와 같은 표현들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형 14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51번에 한해서 실용문의, 공지문, 안내문, 이메일, 메모 등과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 또 그것을 읽고 여러분들이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표현들을 넣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선택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씨를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전략을 제시를 해봤는데요. 자, 실용문의 목적과 대상을 파악하라 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는 빠져 있지만 실용문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실용문의 목적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는지 이 종합적으로 파악하시면서 쓰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는요 여러분 이 문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쓰기 향상 전략에 나와 있는 문법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주 많은 문법들이 더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가능의 표현, 으면 을 수 있습니다, 이가 가능합니다. 혹은 관접합법, 다라고 합니다, 자라고 합니다, 다 자고 합니다, 냐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감사와 사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단어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경고와 관련된 것, 고장과 관련된 것, 혹은 관람, 구매 후기, 변경 취소, 분실, 이러한 표현들은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쓰기 연습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주 출제가 되는 단어들, 그리고 이런 매표소나 관람하다 관람객이 나왔을 때 관람과 관련된 주제들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기 때문에 쓰기 교재 안에 쓰기 향상 전략에 나와 있는 단어와 문법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쓰기 유형 첫 번째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51번은 조금 쉬운 문제였습니다. 쉽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절을 만드는 여러 가지 접속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다룰 예정이니까 진짜 정말 여러분들 최대한 끌어내실 수 있는 집중력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제가 앞에서부터 집중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강조를 하나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문장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Please email me when you finish the report. 라고 적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절을 찾아보자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봤던 그 접속사 when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근데 여기서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요. 어떤 질문이냐? 이거예요. 자, 여기 사용된 요 when 접속사로 시작되는 절은 과연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이거 답하실 수 있나요?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명사절은 명사절대로, 부사절은 부사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잘 해놓더라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이번 시간의 시작은 먼저 부사절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절이 그래서 뭔데?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부사절. 이름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절인데 부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 되겠죠. 그 뜻은 즉 부사절은 문장 속에서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식어라는 것은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제 문장 속에서 핵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그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문장이 이제 이만큼씩 길어질 때 보면요. 사실 정말 그 뼈대가 되는 말은 요만큼 짧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로서 뭔가 추가 설명,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로서 문장이 이만큼 길어진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거 너무 긴데? 할 수 있잖아요. 하나의 팁이 뭐냐면 수식 성분들을 다 제거해서 정말 뼈대만 남겨놓은 다음에 그것 자체에만 이해를 딱 집중해보면 아 실제로 그래서 이 문장에서 하려는 말은 이거구나 그리고는 이런 말들이 그냥 덧붙여진 거구나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경우 긴 문장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핵심은 결국 부사절은 언제나 뼈대가 아니라 덧붙여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자면 조금은 그 중요성이 그래서 낮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또 이런 부사절들이 있어줘야 문장의 의미가 더 풍성해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네 라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사실 명사절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부사절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절의 어떤 그런 비교보다는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 명사절을 만들고 부사절을 만들 때 쓰이는 접속사들 중에서 뜻 자체가 바뀌면서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부사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when입니다. 자, 이 친구 명사절로 쓰일 때는요, 뭐뭐뭐뭐뭐 할 때 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똑같은 접속사가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요, 뭐뭐뭐뭐뭐하면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접속사가 명사절이 될 수도 있고 부사절이 될 수도 있구나. 근데 뜻이 살짝 다르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실제 문장에서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별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 if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봤죠? 이미 본 건데, 자 보세요. 명사절일 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if절이 해석이 되고요. 부사절로 쓰이면 만약 뭐뭐이면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상의 차이가 그 절의 역할의 차이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 자, 이 개념 다음 예문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을 보면서 여기 사용된 when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살펴볼게요. Do you know when he's happy? 해석이 되세요? 자, do you know? 알고 있나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know라는 알다란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when he's happy라는 when절이 사용되고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when절이 쓰였다는 거. 요거 이제 이 친구가 명사절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당신은 그가 언제 행복한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그 친구가 언제 행복한지, 뭐 할 때 행복해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아, 왠절이 명사절로 쓰인 거구나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해석해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He dances when he's happy. when he's happy는 생김새가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그 쓰임새가 달라요. 해석해 보잖아요. 자, he dances. 그는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춤을 춘다는 거예요? When he's happy. 그가 행복할 때 춤을 춘다는 거죠. 여기서 when he's happy는요, 부사절입니다. 실제 이 문장의 뼈대는 he dances. 그가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가 춤을 추는데, 근데 내가 추가 정보를 줄게. 언제 춤을 추냐면 행복할 때 춤을 춰. 정도의 맥락으로서 이 문장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접속사가 두 개의 다른 뜻을 가지고 두 개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 요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 게 오늘 시간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if 접속사를 활용해서 영장 연습 두 문장 해보도록 할게요.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까지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가 파티에 오는지는 몰라요 라는 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아, 여기 숨겨져 있는 주어는 무엇이다 같은 거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해서 I까지 넣어서 I don't know 이렇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임스가 파티에 오는지 안 오는지 뭐뭐인지 아닌지, 아 요거 if를 갖다 말하면 되는구나, 요게 if의 명사절로서 사용이 되면 되는구나 까지 파악하실 수 있다면 정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나머지 내용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 거죠. I don't know if James is coming to the party. 명사절로서 if절이 활용된 케이스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know if James is coming to the party.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떤가요?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자, 비슷한 문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연습을 해봤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If, 만약에 뭐뭐 하고 싶다면, 부사절로 if가 사용된 거죠. If
You want. 만약 당신이 원하면. 근데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To talk to me. 만약에 당신이 나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면요. 부사절인 거죠. 그렇죠? 만약에 라고 해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Call me. 나에게 전화하세요. Anytime. 언제든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f you want to talk to me, call me anytime. 요렇게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와 부사절로 쓰일 때 뜻이 또 바뀐다는 것까지 두 문장 함께 영작해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사용된 when절은 명사절일까요? 부사절일까요? 맞춰보세요. Please email me. 나에게 이메일 보내달라는 거죠. 언제 보내달라는 겁니까? When you finish the report. 그 보고서를 끝마치면요. 라고 해석해볼 수가 있겠고. 자, when이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이거 부사절인 거죠. 해석을 보고 부사절을 맞출 수도 있고 문장의 구조를 봐서 아 얘 부사절이니까 이렇게 해석되는구나를 맞출 수도 있겠어요. 어쨌거나 하나의 접속사가 두 개의 다른 의미 그리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쓰일 수 있다는 거 파악을 해주셨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오늘 복습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y guys, hey again. Today we will also work on warming up our bodies in a very, very short ti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역시 따뜻하게 몸을 좀 빨리빨리 데필 수 있는 그런 운동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가실게요. Let's go. I have a crush on somebody. Is it someone I know? Yes, he's our friend. Tell me everything and we'll take action.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have a crush on 똑같은 의미로 우리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To have a crush on 제가 옛날에도 대화에 좀 많이 등장을 시킨 표현이에요.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그런 거 있죠.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처음에 약간 호감이 생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to have a crush o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I have a crush on somebody 이렇게 시작하죠. 나 좀 누구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s it someone I know? 이러죠.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오, 아는 사람이래요. He's our friend. 아, 우리의 친구들이래요. 친구래요. 우리가 둘 다 알고 있는 친구 누군가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Tell me everything. 뭐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봐. And we'll take action. 이러죠. 그래야 행동에 우리가 옮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 빨리빨리 다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o have a crush on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로도 역시나 같은 표현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1: I think she has a crush on Kevin.
2: Really? Why?
1: By the way she looks at him. But she looks at everybody that way.
0: 네, 두 번째 대화 역시 봤습니다. I think she has a crush on Kevin. 이죠? 어떤 뜻인지 알겠죠? She has a crush on Kevin. 근데 I think 내 생각에는 그녀가 케빈을 살짝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Really? Why? 이러죠. 왜? 정말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By the way she looks at him 이럽니다. By the way she looks at him. The way she looks at him 이렇게 하나로 보면 되겠죠. 그녀가 그를 쳐다보는 눈빛으로 알 수가 있대요. 아, 그랬더니 친구가 But she looks at everybody that way 이러면 또 아니야 아니야. 그녀가 그 눈빛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쳐다봐 그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마치 좀 따뜻하고 좀 특별하게 쳐다보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케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걔는 그렇게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to have a crush on 확실히 공부

Great job. For the toe touch, you can use either your hands for the legs. It's a little different, but both are okay. Okay? 네, 오늘 우리 토터치, 발터치 같이 해봤습니다. 할 때 반대쪽 손을 이용해도 되지만 같은 쪽으로 해도요 충분히 괜찮으니까요. 조금 강도가 달라질 뿐 어쨌든 좋은 운동이에요. 잘 해주시고요. 영어 표현은 우리 to have a crush on 같이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막 좋아하기 시작할 때 그런 것을 to have a crush on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 뜻도 되기는 돼요. 잘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Bye. Have an amazing day, guys. Bye.

0: welcome back to Beige Penyong. Channel Kimmy,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Chira Kim. 여러분,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 귀에 쏙쏙 패치가 들런지 우리 함께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어떤 이야기인지 잘 들어봐주세요. Listen carefully.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 그렇다면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자연이에요. 그것의 위대함으로 숙여내지다, 겸허해지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볼까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했습니다. 구르는 돌과 벗이 되어, 친구가 되어 사막을 걷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아마도 빈칸이 길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으면서 채워보시기 바래요. 머릿속에서 채워보세요. Try 해보세요.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2: 2.
3: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리스닝 센텐스, take a look at thi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생명은요, 이 척박한 땅에서조차 탄생을 하고요. 그것의 위대함으로 숙여내집니다. 이런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자, 구르는 돌과 친구가 되어 벗을 삼아 사막을 걸어가니 내가 이 경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즉,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고 여러분들의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 놓친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없는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막 보면서 아, 이런 단어였구나 라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자, you in its. 요 단어들이 바로 기능어고 grow solemn greatness 내용어입니다. 자, 이때 발음하실 때 you grow. 자, 기능어라는 단어들에서는 머물지 마세요. 오랫동안. 빨리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쭉 읽으면 되죠. 말하시면 되죠. You grow. You grow. 여기에 강세 주시고 그 다음에 SOLE에서 강세가 O에 있거든요. 철자 O에 강세가 같기 때문에 O보다는 I에 가깝게 발음이 들리고 그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Solemn, solemn. In its 같은 경우에는 in의 은이라는 자음과 it의 it의 e라는 모음이 연결되면 there's a liaison,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귀에 전달되는 소리는 in it, in it, in it. 근데 기능어예요. 그래서 머물지 않고 빨리 지나가면서 greatness보다는 greatness. 강세가 great 이 부분에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꽝 주시고 t 사운드 거의 안 들리죠. greatness, greatness 이렇게 발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Google listening 1.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네, 저랑 똑같이 하실 수 있겠죠?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되시죠? 네,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One more time. Life is born i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Excellent.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listening point. Give it a shot.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자, 이때 walk의 크 자음이죠. 언의 어 모음이죠. 연음현상. Walk on, walk on. 이런 경우에는 walk도 중요한 내용어, 그죠? The desert에서 desert가 내용어. Befriending rolling stone. 요 단어들이 바로 내용어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기능어예요. 그래서 머물지 마시고 빨리 넘어가시면 됩니다. 강세 주지 않으니까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Rolling 할 때 여러분 역시 R 소리 내시는 거 우 하시면서 시작하면 혀가 어디에도 닿질 않아요. 그걸 생각하세요.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시작. Google listening 1입니다. 오케이.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잘하시네요. 자,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2: 2.
3: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0: befriending a rolling stone.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1: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자, 생명체, 생명체, 어떤 삶, 이런 것이 태어납니다, 탄생합니다. 뭐뭐조차, 어디조차에서도 on this barren earth라고 했으니까 이 척박한 땅에서조차 생명체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a new blank in its greatness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 grow solemn 이게 겸허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And you grow solemn its greatness. 자, 그 위대함에 그것에 즉 자연의 위대함에 겸허해집니다. 이런 의미예요.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lank a rolling stone 했는데 빈칸에 There you go. Befriend 넣어서 befriending. 즉, 친구가 되어주자인데 구르는 돌과 벗이 되어서 사막을 걷다 보니 이 경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Altiplano is blank. 마지막 문장에 A land of such mysteries 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그런 신비한 땅이래요. Altiplano가요. 이해되셨죠? 전체 짧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2: Life is born even on this barren earth. And you grow solemn in its greatness. I face this view as I walk on the desert, befriending a rolling stone. Altiplano is a land of such mysteries.
1: 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복 학습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잘 들리지 않거든요. 들릴 때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welcome back to Serena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Ordinary versus average. Ordinary versus average. Yeah, 뭔가 평범할 때 ordinary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고 average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잖아요. 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 ordinary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네, 평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ordinary ordinary ordinary. 네, 강세가 어디 들어갈까요? 네, 첫 번째 음절이죠. ordinary, ordinary. Okay, 여기는 R 발음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R 같은 경우는 좀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or, 혀가 뒤로 가는, 그걸 당기는 느낌입니다. ordinary, 똑같이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네, 뉘앙스 차이 알려드릴게요. ordinary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ordinary라고 합니다. We often use the word ordinary to describe something that you can see quite often, something that's not special. Okay? 그리고 평범한, 일상적인. So something that you see in your day-to-day life, something that's very normal, we would call ordinar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just an ordinary girl.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It was an ordinary day. Ordinary, 평범한. Ordinary, very goo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난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난 그저 평범한 소녀일 뿐이야. I'm just an ordinary girl.

그래서 뭔가 특별하지 않고 좀, 그냥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고 그냥 평범해. 이런 말이죠. I'm just an ordinary girl. 거기다가, 성인 여자도, 본인에 대해서도 girl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소녀 아니고, 저처럼 이제 성인이 I'm just an ordinary girl.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문장은요. 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뭔가 특별하거나 특이한 삶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럴 때는 ordinary life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뭔가 슈퍼스타 아니면 뭔가 연예인으로 쭉 살다가 나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 I want to live an ordinary lif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평범한 하루였어. 네, 평범한 하루. 특별한 일이 없고 그냥 평범했어. Ordinary day라고 말하면 되겠죠? It was 과거 형태로 It was an ordinary day. 특별한 거뭐 없었어. 그냥 뭐 평범한 일상적인 하루였었어. It was an ordinary day. Okay, very good.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t was an ordinary day. It was an ordinary day. 네, 다음은 average 볼게요. average 뜻은 평균의. 네,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단어는 average 이렇게 세 음절로도 물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원어민들은 주로 이음절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v, e, r 있잖아요. 그래서 e를 그냥 생략을 해서 a 첫 음절, 그 다음에 그냥 두 번째 음절은 ridge, ridge. 오케이? 다리 할 때, bridge 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V 발음으로 average, average. 오케이? 여기서도 강세가 첫 음절에 들어갑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average. Average, very good. Okay. 네, average 같은 경우는 여러 수나 같은 종류의 양의 중간 값을 뜻하죠. Okay. So we use the word average when we're talking about the mean of something. Okay. Something that is the middle amount of something. Okay. 그리고 평균의, 일반적인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verage하고 ordinary가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은 일단은 여기 첫 번째 average 같은 경우는 중간 값을 뜻하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m average height. I'm an average golfer. What is your average score? Average. Average. 평균의.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내 키는 평균이야. 평균이야. 그래서 average height라고 표현하면 돼요.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내 키는 평균이야. I'm average height. Very good. 그 다음에 나는 보통 수준의 골퍼야. 그래서 이것도 중간 값을 뜻하는 거겠죠? I'm an average golfer. I'm an average golfer. I'm an average golfer. 그래서 어떻게 보면 ordinary 같은 경우는 좀더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거를 조금 강조하면 average 같은 경우는 뭔가 어떤 수 아니면 어떤 양의 중간 값을 더 강조합니다. I'm an average golfer.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 평균 점수는 얼마야? What is your average score? 이런 문장들은 ordinary라고 절대로 할수 없겠죠. Okay, what is your average scor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What is

is your average score? What is your average score? Alright,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ordinary, 평범함을 의미합니다. Ordinary, 뭔가 특별하지 않고 되게 평범하고 흔한 거를 ordinary라고 하죠. 네, average 같은 경우도 뭐 물론 평범한 것도 average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average 같은 경우는 뭔가 평균을 더 집중을 하고 뭔가 어떤 양이나 어떤 종류의 중간값을 더 강조를 합니다. average, okay?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m just an ordinary girl. I'm just an ordinary girl. I'm just an ordinary girl.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I'm average height.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everything that we've learned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년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once again, everyone. 네. 자, 이번 주에 여러분과 지금 만나보는 주제들은 식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식사습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어떻게 하면 좀 자제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표현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단 자체를 좀 파볼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면 영양성분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백질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방 얘기하죠. 거기다가 뭐 칼슘 이런 얘기할 수 있죠. 비타민 얘기하죠. 무기질 얘기하죠. 미네랄이요. 그 다음 뭐 식이섬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이 우리도 일상적으로 좀 하게 될 수 있는 말들인데 영어로는 어떻게 할지 그거를 정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식단이라는 단어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살을 빼는 행위를 영어로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목록을 또 다이어트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식단을 다이어트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다이어트란 단어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오늘 건강한 식단을 따르다라고 하면 follow를 하면 되고요. 따라가다 follow a healthy diet. 여기서 이 다이어트는 살 빼는 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는 식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딱 먹어야 될 음식 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걸 건강하게 계속 먹는 겁니다. follow a healthy diet. 들어보세요.
1: follow a healthy diet. follow a healthy diet.
0: 그 다음에 이 함유량이 높다를 먼저 좀 두 가지로 좀 처리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섭취를 꼭 해야 되는 필수 영양소들입니다. 결국에는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식이섬유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러면 함유량이 높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rich를 쓰는 겁니다. 저희 10분 영어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복습하시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 게 확실히 알아두시고 be rich in vitamins S를 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비타민 자체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는 없지만 종류가 많을 땐 S를 붙여줄 수 있어요. Be rich in vitamins. 발음할 때 비타민이 아니라 vitamins. 물론 영국 발음은 vitamin입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발음 기준으로 일단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vitamins S 붙여주고요. 들어볼게요.
1: Be rich in vitamins. Be rich in vitamins.
0: 오케이. 자, 미네랄은 그냥 영어로 minerals고요. 식이섬유는 fiber라고 합니다. Contain a lot of minerals. 자, 요거 이제 함유량이 많다는 얘기를 rich로 할 수 있는 반면에 함유하다.

0: 필요한 동사를 그냥 써줄 수도 있어요. Contain. 다시 한번. Contain. 함유하고 있다. Many, a lot of minerals. S를 넣어야 됩니다. 왜요? 미네랄도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비타민과 똑같아요. Fiber. 저건 하나예요. 식이섬유 그냥 딱 하나의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수로. Dietary fiber거든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fiber, fiber. 자,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들어볼까요?
1: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0: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요.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채소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영어 지문을 보면 항상 나와요. 바로 따라 나오는 게 they are rich in vitamins, they contain a lot of minerals and fiber 이렇게 나와요. 거의 후렴구처럼 따라 나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연습을 해보자 이겁니다. 자, 건강한 식단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식단을 아까 diet라고 했으니까 healthy diet를 follow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해놓고 그럼 follow를 ing 넣어서 주어로 만들어 볼게요.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드릴게요.
1: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Following a healthy diet is very important.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정리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하고요, 칼슘하고 지방 중에서 좀 안 좋은 지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방 중에 좋은 지방은 뭐예요? 불포화 지방이죠. Unsaturated fat. 근데 안 좋은 지방은 포화 지방이나 전이 지방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게 해주고. 단백질부터 갈까요? 프로틴이라고 하죠. 프로틴. 자, 그럼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 뭐 고기도 좋고 계란도 좋고 뭐 두부도 좋고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 다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을 만든다면 그냥 프로틴에다 푸드 붙이면 돼요. 프로틴 푸드. 별거 없어요. 프로틴 푸드. 마찬가지로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붙여볼게요. 자, 건강한 식단 쪽에서 단백질 원이 되는 음식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럴 때 쓰세요. 들어보세요.
1: Protein foods. Protein foods.
0: 칼슘을 왜 가져왔냐면 굳이 칼슘이 뭐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뼈 건강부터 시작해서 뭐 신체 성장에 굉장히 발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칼슘 아닙니까? Calcium. 발음이 어렵죠? Calcium. Calcium. Calcium foods 했다는데 칼슘 함유량이 높은 해서 rich를 이렇게 형용사형 만드는 것처럼 붙여볼게요.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한 무슨 말이냐면 칼슘 함유량이 높은 음식, 뭐 멸치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것들. 자, 들어보세요.
1: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0: 자, 그러면 protein, calcium 됐고, 자 마지막으로 지방인데 지방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Fat이라고 하거든요. Fat. 자, 그 앞에 뭐가 붙는지에 따라서 좋은 지방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지방일 수도 있죠. 안 좋은 지방 갑니다. Saturated, 포화예요. Trans 전이에요. 전이. 트랜스 지방 아시죠? 네. 정말 안 좋은 거. 네. 우리 몸에. Food. 자, 음식인데 low in 함유량이 낮아요. 저렇게 연결합니다.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하면 포화 지방이나 전이 지방 함유량이 낮은 음식 혹은 아예 없는 음식 그런 것들을 섭취하면 좋겠죠. 자, 들어보세요.
1: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Food low in saturated fat or trans fat.
0: 오케이. 자, 좋은 영양분, 안 좋은 영양분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칼슘 함유량이 높은 음식은 우리 뼈 건강에 좋다. 뼈에 좋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럼 아까 칼슘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니까 calcium rich foods. 자, 일단은 복수 형태니까 동수는 are가 와야 되죠. Are good for our bones. 이것도 뼈가 여러 개니까 일반화시켜서 Good for our bones. 우리 뼈에 되게 좋아요.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자, 들어보세요.
1: Calcium rich foods are good for our bones. Calcium rich foods are good for our bones.
0: 자, 그러면 이 건강한 식단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요즘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골라볼게요. 통 곡물, 이거 자주 나옵니다. 영어 컨텍스트에. Whole grains. 읽어보세요. Whole grains.
1: Whole grains. Whole grains.
0: 보리나 오트밀이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뭐라고 그래요? Whole grains. 이것을 재료로 한 그런 음식들이 상당히 건강에 좋다라고 많이 회자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드리고요. 자, 우유 중에서 이제 지방 함유량이 저지방도 있고 무지방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무지방 우유까지 많이 섭취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저지방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슈퍼에 가면 무조건 그냥 우유, 저지방 우유. 그렇죠? Low fat milk라고 합니다. loaf

0: fat milk라고 하면 이건 거의 저지방 우유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써 있으니까 여기저기 들어보세요.
1: Low fat milk. Low fat milk.
0: 무지방 우유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탈지유라고 있긴 있어요. Skim milk라고 합니다. 어쨌든 skim milk. 근데 우리나라에선 skim milk를 이제 뭐 사서 먹을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저지방까지만 할게요. Low fat milk. 오케이. 자, 그다음 유제품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요구르트 같은 거. Dairy. 그죠? 다이어리 아니에요, 여러분. Dairy products. Dairy products.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Dairy products 하면 모든 유제품을 다 말합니다. 치즈까지 합해서 들어볼게요.
1: Dairy products. Dairy products.
0: 영작 연습. 나는 식료품점에 가면 항상 저지방 우유를 구매한다. 어렵잖아요.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우유 사러 가잖아요. 나는 저지방 우유 사요.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들어볼게요.
1: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I always buy low-fat milk when I go to the grocery store.
0: 오케이, 정리합시다. 자, 건강한 식단입니다. 오늘 주제가 식단이니까 다이어트 앞에 healthy 붙여주고 follow a healthy diet 복습입니다. 들어볼게요.
1: Follow a healthy diet. Follow a healthy diet.
0: 함유량이 높은 거 rich 붙여서 calcium rich foods 들어볼게요.
1: Calcium rich foods. Calcium rich foods.
0: 마지막으로 저지방 우유 low fat milk.
1: Low fat milk. Low fat milk.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건강한 식단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단어를 정리가 잘 됐습니다.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을 한번 칭찬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옷을 굉장히 잘 입을 때, 와, 되게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 혹은 상대방이 굉장히 유머 있을 때, 와,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하죠. 오늘은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조금 그 감각, 그 센스가 좋았을 때, 와, 그 감각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상대방이 어떠한 감각이 좋을 때, 어떠한 센스가 좋을 때는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 해서 그 무엇에 감각을 넣어주시면은요.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와, 유머 감각 있으시네요. 유머 감각 좋으시네요. 이런 표현들을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입니다. 이 표현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라는 표현을요, you have a good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무엇 자리에 다양한 것을 넣어서 와, 당신은 그 좋은 어떠한 것을 갖고 있군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은 감각입니다. 센스예요. 그러니까 you have a good sense. 어우,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감각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감각 중에서 어떠한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전치사 of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어떠한 것에 감각이 좋으시군요. 라는 의미가 돼서 오늘 우리가 다양하게 그 감각 자리에다가 어떠한 감각이 좋다라는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요?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와, 옷 굉장히 잘 입으시네요. 패션 감각이 좋으신데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패션의 감각입니다. 그러면은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0: 액션 감각이 좋으시네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한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해서 패션 감각이 좋으시네요라는 칭찬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유머러스할 때, 그럴 때 와,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머 감각은요, 바로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머 감각이 좋으시네요.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해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시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와, 언어를 되게 빨리 배우시네요.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언어 감각입니다. 이걸 바로 sense of languag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언어를 굉장히 빨리 배우는 친구에게 와, 언어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언어를 굉장히 잘 배우시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라고 얘기를 해서 언어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네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방향 감각이 뛰어나시군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향이라는 거는 direction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sense of direction. 이것이 바로 방향 감각이 되겠습니다. 와, 나는 길치인데 되게 방향 감각이 좋다. 라고 얘기를 할 때,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한 번만 더. 시작.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해서 방향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되게 센스 있으시네요. You have a good sense. 요렇게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표현으로,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have a good sense of fashion.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You have a good sense of language.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길 되게 잘 찾는다. 방향 감각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You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 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아, 저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감각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부정문으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감각이 좀 부족해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럴 때는요, I don't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제가 방향 감각이 좀 부족해요. 방향 감각이 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don't have a good sense of direction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혹은 우리가 배운 다양한 것들. I don't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다양하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후각은 smell이고, 여러분, 테이스트로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그 미각이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어떠한 감각이 좋다, 나쁘다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와, 유머 감각이 좋으세요. 라는 표현으로,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감각이 좋다, 나쁘다였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르다. 감각을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통해서 감각을 기르다라는 표현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향상시키는 거, 그냥 숫자가 증가하는 거는 incre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나 혹은 어떠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거는요, improve로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아, 제 이 유머 감각을 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고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 감각을 좀 어떻게 좀 개발하고 좀 기를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이니까 다양하게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좀 기를 수 있어요?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한 번만 더. 시작! How do I improve my sense of humor?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머 감각을 키우실 수 있었어요? 개발하실 수 있었어요? How did you improve your sense of humor? 이렇게도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문장이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감각이 이제 좋았을 때 그거를 칭찬할 때 그래서 일단은 핵심 문장은 그렇죠.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와, 그 감각이 좋으시네요. 라는 얘기였지만 그 감각이 안 좋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혹은 기를 때 어떻게 하면 기를 수도 있는지 혹은 길러야 된다라고도 여러분이 또 응용할 수 있는 improve라는 동사도 같이 배웠습니다. 오늘 핵심 문장 떠올려 주시면서 You have a good sense of 무엇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1: 자, 아주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 찬 하루 이렇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10분 동안
0: Okay, I'm gonna find you real happiness.
1: 실제로 정말 행복한 기분은요, 그냥 내면에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오늘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영어 공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ry again. 오늘은 뭐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당연히 today's mission is waiting for you.
2: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사실 궁금하기도 하시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모발이 더 나는지, 머리칼이 더 많이 생성되는지. 자, 그래서 한꺼번에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그러면 어떤 종류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종류, 요걸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What kind of, 뒤에 대상을 쓰시면 돼요. What kind of 대상, what kind of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차근차근 풀어가니까요. 예, don't be in a hurry, 아시겠죠? 예, 막 서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요. 그냥, 아, 그래, 내가 한번 맞춰볼 수 있어. 차곡차곡.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류라고 궁금할 때는 what kind of를 쓰시면 돼요. 뒤에 한 종류가 나오면 what kind of고요. 여러 종류가 나오면 what kinds of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KIND는 친절한이란 뜻도 있지만 그것이 종류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 그러면 음식이 하나면 what kind of food이고요. 음식이 여러 개면 what kinds of food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발음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helpful. help

fall인데 들리는 발음은 helpful, helpful 이렇게 하고 fall만 크게 하시면 돼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지?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면 what kind of music is good? What kind of music is good?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What kind of인데 들리는 발음이요. What kind of? What kind of? 이렇게 들려요. What kind of music? What kind of music? 이렇게 들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뮤직이 S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죠. 원래 뮤직스란 말도 없고요. 그러니까 뮤직은 그냥 통틀어서 음악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산조도 되게 좋아하고요. 가야금 산조 아니면은 아쟁 산조. 그다음에 재즈하고 블루즈도 좋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한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What kind of man is he? 해서 이하가 바로 is are가 된 거고요. 그럼 어떤 종류의 책이야?라고 할 때는요. What kind of book is it? What kind of book is it? 발음이 what kind of로 들리지 않고 what kind of book? What kind of book is it? 실제 이렇게 들리죠? 네 가지 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책, 사람, 그다음에 음악과 함께 음식까지 떠올려 보시면 될 거예요. 보고 읽으시는 분들은 나쁜 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쫙 옮겨서요. Look at me. 자, you're supposed to repeat after me. But before that, 그 전에는 you need to give it a try. 아시겠죠? Try it out.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Ready? 자,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Your turn. 그렇죠?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Helpful. 됐죠? 자, 그다음에 어떤 종류의 음악이 좋은 거지? 자, your turn. 네. What kind of music is good? What kind of music is good? 네. 세 번째는요. 그렇죠? 나왔던 것처럼 사람의 성격을 물어볼 때, 아니, 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야? Your turn. 네. What kind of man is he? 여자라면 What kind of man is she? 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어떤 종류의 책이야? 좀 얘기 좀 해줘봐. 궁금할 때쓸수 있겠죠? So, what kind of? Your turn. 그렇죠. What kind of book is it? What kind of book is it? 동작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로 취향대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과 함께 연결될 때 실제 when you feel the same way, then the exact same expression will come out of your mouth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도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엔 step 2. 바로 이거죠. 모발이 더 나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 맨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사실은 어떤 종류의 음식이 도움이 될까는 금방 했잖아요. What kinds of foods? 그렇죠? 예. 그다음에 are helpful. 도움이 될까? 뭐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예. 모발이 성장하는 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모발이 난다. 모발 성장인 거죠. 그러면 성장하다 뭐예요? grow죠.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growth. 그래서 hair growth라고 합니다. for hair growth.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도움을 줍니까? for hair growth. 예, 아니면 hair가 없으면 성장에 도움을 줍니까? 참고로 모발 성장에는 단백질, 당연히 프로틴이 중요하죠. 프로틴, 그죠? 예, 그다음에는 여러분 어성초라고 하는 그런 그 구할 수 있는 아주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거나 그걸 먹어도 그 뭡니까? 그거를 차를 만들어서 먹어도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물론 전문가 의견을 더 들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for hair growth? 됐죠? 반대로 탈모는 hair loss라고 합니다. LOSS까지요. 어떤 종류의 음악이 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아까 다 했잖아요. What kind of music is good?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예요? For 뒤에 공부하다니까 for studying. 그래서 is good for studying. 이렇게 쓰시면은 공부하는 데란 뜻으로 목적으로 for 되겠습니다. 너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야? 직접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what kind of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what kind of person are you? What kind of person are you? 이렇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What kind of person is he? 라고 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번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말 보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머릿속에 연상하시고 영어 나올 때에는 아, 이거 그냥 다두번다 해주지. 발음도 읽어주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예, 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모발이 더 나려면 어떤 종류의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될까? 도움이 될까?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너가 알다시피 모발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거 What kinds of foods are helpful? 그렇죠? For hair growt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다시피 As you know, hair is made up of protein. 그렇죠? 프로틴이니까 결국에는 단백질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검은 콩 많이 드시면 됩니다. 청국장 많이 드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you know where to go, right? Visit our website here.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함께 많이 주의 나눠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도 게시판에 와서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Thanks a lot.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Okay,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Again,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경제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주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방 DJ 펭수예요. 갑자기 질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나쁜 자연재해.

0: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개 보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습니다.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귄이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ogle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농부에게 허용된 땅의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내용이 길지 않습니다. 한번 다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Give a shot.
1: 가다로 지그라자서 우.
2: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
0: 자, 여러분 잘 캐치하셨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면적에 관한 숫자 캐치 되셨겠죠? 자,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헥타르, one hectare. 그런데 앞부분에 doesn't even sum up to one hectare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1헥타르조차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그러면서 네, adequately라고 했습니다. 작은 바구니가 충분히 채워졌다라는 의미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자, 이 넓은 땅에서 그에게 허용된 면적,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의 실마리가 들려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떻게 이어져서 들리게 되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

0: adequately.
1: 2.
0: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2: 네,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의미 파악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작은 바구니가요, 충분히 채워졌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Adequately. 요거 조금 발음하기 어려우신데 잠시 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I mean,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내용 볼게요.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이 넓은 땅에서 그에게 허용된 면적은요, 심지어 1 hectare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었네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 문장 속에 이렇게 쓰였고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셨을 텐데 자, 우리가 들었던 내용과 조금 이거 왜 이렇게 들리지? 라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서 왜 나는 잘못 들었는지, 내가 잘못 들은 부분이 어떻게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3: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2: Now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자, the is,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내용어죠. Small basket, filled, 그리고 네, adequately.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강세를 꽝 주시고 ada, 여기는 d 사운드가 모음 사이에서 르처럼 들려서 ada, ada. 그리고 adequately가 아니라 역시 t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원어민의 소리가 adequately. Adequately 이런 식으로 발음을 들리게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해 주세요. Google listening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Adequately. Okay? Google listening 2.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네,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I'll write it and give her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One more time.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The two in this, 힘도 마찬가지고요. 모두 다 기능어고요. Area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Area, 첫 번째 강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ermitted인데 이 ed가 지금 앞에 e라는 모음 사이에 t 사운드가 쌍으로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t 사운드 잘 안 들리고 r 소리 가깝게 들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서 permitted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0: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One more tim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2.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0: 네, 영국식 발음과 북미권의 발음의 차이, 큰 차이, 가장 큰 차이, 트 사운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Okay,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small basket is filled blank 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adequately 라고 해서 이게 충분하게, 자, 작은 바구니가 충분하게 채워졌어요. He only picks, 그는 뭐만 줍습니다. 뭐만 땁니다. 빈칸, 이렇게 이어지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nough for his family 했어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충분할 만큼만 땁니다. 수확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Small fruit, 작은 과일이요. Blank the humble 했는데 자,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takes after. Take after라는 말은 바로 누구를 닮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작은 과일이 겸손한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빈칸입니다. 자, 네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farmer of the desert 했으니까 사막의 농부를 닮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move along.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빈칸 one hectare 했습니다. 자, 면적이 허용되었습니다. 누구에게? 그에게요. In this vast land. 이 망대한, 아니,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그에게 허용된 면적은요, 무엇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앞부분에 이 빈칸 내용과 합쳐져서 뒤에 나오는 원 헥타르가 정답이 아니라 이거에도 못 미친다라는 식으로 쓰인 표현이 바로 이거죠. Doesn't even sum up to 라고 해서 심지어 뭐뭐조차 해당하지 않다. 즉 원 헥타르도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전체 이야기 속에 이렇게 들렸다는 것까지 확인하셨고 내용을 봤습니다. 자 길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체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2: 가자로 지그라져서
3: The small basket is filled adequately. He only picks enough for his family. Small fruit takes after the humble farmer of the desert. The area permitted to him in this vast land doesn't even sum up to 1 hectare.
0: 어떠세요? 훨씬 더 잘 들리셨겠죠?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좀 안 들린다라는 부분들은 www.ebse.co.kr 오셔서 반복적으로 지난 팀의 구글 리스닝을 통해서 향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습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See you next time. Bye.

케빈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케빈이 전문가죠.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그 프로그래머? The computer programmer? All righ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kay, at the office, something breaks down. We have the computer. We have the copier. 뭐, 거의 다 모든 사무실들이 다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커피 머신도 고장이 날 수 있어요. So, 아, 고장이 날다 생각할 때는 뭐, broken.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All right. So let's see what we have here.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자, 복사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여기서는 broken이 없네요. Yes. Well, of course, it's broken. Broken이라는 건 사실 완전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렇게 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작동이 잘 제대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사실 something's wrong with 이런 표현도 참 좋습니다. Alright?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I don't know what it is, but something's not right. Okay,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자, very easy, right? Kevin can help. 얼마나 간단해요. Kevin이 도와줄 수 있어. He can help you with that. 그런 것보다 he can help, all right?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자, 이런 문제는 케빈이 전문가예요. 전문가 할 때 뭐 expert, 뭐 professional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나죠. But in this case, we decided to use go-to person. 사실 이거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Go-to person. Go-to person은 거기에 뭔가 이렇게 go-to 뭔가 문제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okay? So, 문제가 있어? 그러면 go-to person이 크리스틴이에요. 그러면 크리스틴한테 가는 거예요. Alright? So, that's why it's the go-to person. Go-to Kristen. Okay. So, go-to person is the person who knows how to solve the problem or who has a lot of knowledge, 지식. About this situation, okay? So,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Kevin이 잘 도와드릴 거야. Okay.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자, 이제 직장 시작한 지가 많이 오래되지 않아서 좀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서 Kevin, 아, 그 프로그래머?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All right, let's look at the dialogue one more time. Something's wrong with the copier.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Okay.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Something is wrong with. Okay. Now, it's interesting. 뭔가 고장이 나다, 아니면 문제가 생기다, 아니면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사람에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뭔가 조금 이상해.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So, in this case, something is wrong with Kristen. She seems upset. Something is wrong with Kristen. She seems upset. 여기는 문제죠. 아, 뭔가 Kristen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속상해 보이는데

0: Kevin can help. He's the go-to person for those things. Kevin? The computer programmer? Okay, something's wrong with. Alrighty, let's take a short quiz.
1: 복사기가 고장난 것 같아요.
0: Kevin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는 Kevin이 전문가죠. 어, Kevin? 그 프로그래머?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Folktale versus myth. Folktale versus myt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folktale 그리고 myth입니다. 일단 첫 번째 folktale부터 시작할게요. 네, folktale 뜻은 설화 혹은 전설이죠. 네, folktale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음절 folk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O 발음인데요. 이게 folk 보시면 제 입술이 크다가 이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보세요. folk, folk, folk. 그 다음에 tale, folk tale. Okay, very good. folk tale. 네. 아, 자,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이야기입니다. Okay, so folktale refers to stories that are usually passed down to generations and generations. Okay?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주로 folktale라고 합니다. 네, folktale 이 tale이라는 게 이야기 혹은 소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거기다가 주로 옛날 이야기죠. Okay? So folktale refers to older stories that have been passed dow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It's based on a Korean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Folktale. 설화, 전설. Folktal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Very good. 자, 이거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My grandma told me a folktale. Very good.

청개구리 혹은 The Sun and the Moon 이런 게다 folktale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전설이야. This is a famous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is is a famous folktale. This is a famous folktale. 네, 이제는 myth로 넘어갈게요. Okay, myth. 이거는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입니다. 일단 자세하게 이따 설명해 드리는데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TH 발음이 나왔습니다. Okay, 여기서는 myth. 에 발음, 아이 발음으로 생각하시고요. 마지막 TH 발음, 혹시 못하시면 이거는 살짝 메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Myth. 자, 살짝 메롱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제가 발음할 때는 혀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TH 발음은 발음이 솔솔솔솔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오케이? Myth. Myth. Very good. 많이 많이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네, Myth. 근거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folktale은 그 tale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story, 그리고 이야기이지만, myth 같은 경우는 근거 없지만 좀 사람들이 하는 말들 혹은 뭔가 캐릭터 같은 거, 경우. 예를 들어서 용. 용도 myth이고요. 그리고 뭐 저승사자 뭐 이런 것도 myth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myt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myth는 Greek myths이겠죠. Okay? 자,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t's just a myth.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They dispelled the myth. Myth,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신화. Myth. Okay, TH 발음. Myth. Okay,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거 근거 없는 믿음일 뿐이야. It's just a myth. It's just a myth. 뭔가 이거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 그러니까 그거 근거 없는 믿음이야. It's just a myth.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Okay. 그리스 신화는 제우스에 관한 것이야.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네, 제우스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Z 발음으로 Zeus. The Greek myth is about Zeus. 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근거 없는 믿음을 불식시켰어. They, 자, 불식시키다. Dispelled the myth. They dispelled the myth.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dispelled the myth. They dispelled the myth. 네, 그러면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folktale. 이거는 설화 혹은 전설이죠. Okay, these are stories that are told, old stories that are told, to generations, right? Okay? Myth 같은 경우는 뭔가 좀더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뭔가 저승사자 혹은 용 같은 거는 myth라고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Loch Ness Monster 혹은 뭐 Bigfoot 이런 거를 myth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신화도 myth라고 합니다. Okay? So Greek myths are the most famous, right? Okay,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My grandma told me a folk tal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아주 유용한 주제들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정말 휴대폰 기능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휴대폰 관련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모든 앱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다섯 개로 하기는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일단 골라본 게, 카카오톡처럼 모바일 메시징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모바일 뱅킹, 그 SNS 같은 거, 인스타나 페북 같은 것도 이런 모바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모바일 쇼핑, 뭐 말할 것도 없죠. 티켓 예매라든가 예약 같은 것도 전부 다 요즘 모바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절반 정도 되고요. 또 있어요. 한 다섯 개 정도를 더 정리를 해보니까 끝도 없더라고요. 끝도.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가 휴대폰으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 갈까 합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한 게 제가 이거 막 원고를 쓰다 보니까 막 메시지가 그 와중에도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instant messag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같은 걸 옛날에 문자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앱 자체를 이용해서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실제 쓰는 모바일 메신저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도 많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이런 앱을 뭐라고 영어로 부르는지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약간 문자 보내는 느낌보다는 채팅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많이 부리냐면 chat app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이거 text message하고는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요. 뭐 카톡 보냈어하고 문자 보냈어하고 느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영어권에도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mobile chat app, 채팅 앱이라고도 잘 안 불러요. 그냥 chat app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mobile chat app, 물론 PC 버전도 있죠. 있긴 있지만 요즘 대 모바일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바일 붙여가지고 읽어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1: Mobile chat app. Mobile chat app.
0: 자, 기본적으로 채팅이기 때문에 주거니 받니 이제 대화가 이제 오고 가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는데 말풍선 뜨고요.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내다. 자, 실시간이란 말은 뭐 real time이란 말도 있긴 있지만 그냥 요거 instant란 말 쓰면 될 것 같아요. 곧장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내면 한창 뒤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기 때문에 instant messages. 이걸 어떻게 해요? 보낼 수 있죠. You can send instant messages if you use mobile chat app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Send instant messages. Send instant messages.
0: Send instant messages. Messages. 그때 발음 잘하시고. 자, 이모티콘 얘기를 바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이모티콘, 이모티콘이란 말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영어권에서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emoji라는 단어입니다. 좀 귀엽죠? 발음 자체가 emoji라고 읽고요. 자, emoticon이라는 말보다는 이 말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 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식 명칭은 이모티콘이 맞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지만 애칭이 있어요. 이렇게 부릅니다. Use various emojis. Emojis. 여기다 힘 좀 돼요. Emojis. 들어볼게요.
1: Use various emojis. Use various emojis.
0: 자, 전화기로 메시지 보낼 때 저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메시지를 보낸다는 얘기지만 이 메시지 보낸다를 chat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When I chat on my phone. 그럼 선생님, 이거 그냥 전화 통화하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될 수 있죠. 물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전화로 수다 떨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요즘 워낙 전화보다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이런 채팅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하면 이모지 자체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 chat 같은 경우는 메시지 보낸다고 이해를 하지 음성 통화를 한다고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볼게요.
1: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I use various emojis when I chat on my phone.
0: 됐죠? 간단하면서도 부담 없는 문장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메시지를 보내다 보면 1대1의 채팅도 물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체 채팅방입니다. 우리 매일 10분 영어도 단체 채팅방이 있죠?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1,500명이

0: 꽉꽉 찬 단톡방이 여러 개인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실시간 이렇게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단체 채팅방을 뭐라고 그래요? Group chat이라고 하죠. Group chat. 자, 앞에다 힘주세요. Group chat. Group chat. 그죠? 요거 힘주시고 채팅방, Group chat room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해도 되죠. 네. 채팅방이라고 해도 되죠. Room을 붙여도 되지만 그냥 room을 떼도 Group chat이라고 해도 채팅방 중에 단체 채팅방을 말합니다. I am in a group chat. 이렇게요. 들어보세요.
1: Group chat. Group chat.
0: 자,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문자형대로 이렇게 쳐서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voice chat이라는 게 생겼어요. voice chat. 음성통화랑은 거의 똑같은데 그냥 그 앱상에서 뭐 누르면 음성 채팅이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두 명, 세 명이 네 명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점점 서비스가 다변화되면서 우리 call that a voice chat, 그렇죠? voice chat 들어볼게요.
1: voice chat, voice chat.
0: 요즘에 또 video chat 이거 뭐야? video chat 화상으로 이렇게 채팅하는 거죠. 어? 화상 전화, video chat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앱들이 그런 기능까지 이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자, PC 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PC version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보편적으로 또 쓰는 말 중에 하나가 desktop version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선생님 그럼 랩톱에서 쓰면 desktop version이라고 못 씁니까? 그렇진 않고요. 자, 뭐 원래는 모바일 앱 버전이 있어요. 그죠? 모바일 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컴퓨터판 버전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desktop version이라고 합니다. 노트북에 쓴다 하더라도 심지어 태블릿에 쓴다 하더라도 태블릿은 약간 더 모바일에 가깝죠. 하지만 PC 버전을 영어에선 desktop version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들어보세요.
1: desktop version desktop version.
0: 오케이. 자, 나는 단체 채팅방 알림 기능을 꺼놓는다. 아우, 너무너무 유용한 문장이네요. 그죠? 자, 단체 채팅방이 다 좋은데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알림이 울리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꺼놔야 돼. 눌러서 알림 끄기. 알림을 뭐라고 할까요? alert라고 합니다. alert. alert. 자, 근데 일반화시켜서 s를 붙여서 꺼요. turn off. 꺼요. turn off. I turn off the alerts. 난 알림을 끈다? For group chats. 일반화시켜서 S. 자, 일반적으로 단체 채팅방은 내가 알림을 꺼놔. 그죠?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연결고리는 for로 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I turn off the alerts for group chats.
0: Very nice. 자, 그 다음에요. 이 채팅 앱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들이 단순하게 어떤 대화만 하는 건 아니죠. 요즘에 공유 기능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진 공유, 링크 공유, 영상 공유, 파일 공유, 그렇죠? 주고받다, 동사를 여러 가지 만들어 볼게요. 자, 공유는 제일 쉬운 건 share, share pictures. People share pictures on these chat apps, 그렇죠? 자, 사진 보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고요. Share pictures, 공유하다. 들어보세요.
1: Share pictures, share pictures.
0: Videos 하면 영상 공유겠고 Send links. 야, 내가 저기 링크 보내줄게. I'll send you the link. 그죠? People send links. S를 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링크를 많이 공유해요. People send links. 이렇게 들어볼게요.
1: Send links. Send links.
0: 자, 그 다음에 파일 같은 걸 음성 파일이든 무슨 파일이든 간에. 그쵸? 뭐 어떤 형태의 파일이든 간에 주고받다. Exchange 넣어볼까요? Exchange files. 나도 보내고 주기도 하고. 그쵸? Exchange files. 들어볼게요.
1: Exchange files. Exchange files.
0: 문장이 나오군요. 우리는 매우 쉽게 사진을 공유하거나 링크를 보낼 수 있다. We can share pictures, 복수주고, and send links very easily. 아주 쉽게, very easily. 부사구 하나만 붙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사진 공유와 링크 공유가 너무너무 쉽다. 들어볼게요.
1: We can share pictures and send links very easily. We can share pictures and send links very easily.
0: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화기로 가장 많이 하는 것부터 시작을 좀 해봤는데 일상적으로 이 모바일 메시징을 가장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첫 번째 주제를 잡아봤어요. 이모지를 많이 사용하죠? 이모티콘을 저렇게 부릅니다. Use various emojis. 들어볼게요.
1: Use various emojis. Use various emojis.
0: 자, 먼저 정의. 그룹 채팅방, room이란 말을 써도 되지만 없애고 그냥 group chat이라고 하시면 돼요. 들어볼게요.
1: Group chat. Group chat.
0: 사진 공유, share pictures. 복수형으로 들어보세요.
1: Share pictures. Share pictures.
0: 좋습니다. Alright.

자, 오늘 방송 유용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전 방송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EBS E 앱을 이용해서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 채팅하고요. 정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매일 10분 영어로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넣고 들어오신대요.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할 거를 까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때,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됐었는데 그거를 까먹었을 때는요, I forgo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아, 맞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그 현금 찾아야 되는 거 까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I forgot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핵심 표현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까먹었을 때는요, 동사를 뭘 쓰죠? 까먹다, 잊어버리다. 그쵸, 바로 forget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I forget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어떠한 것을 잊어버리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되게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forget의 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forget 같은 경우에는요, 뒤에 ed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독특하게 forgot 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어떠한 일을 잊어버렸다, 까먹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forgot 무엇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오늘은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까먹은 거예요. 뭘 해야 됐었던 거를 까먹을 때는요, 뒤에 to 동사를 붙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I forgot to 동사를 통해서 아, 그거 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 현금 찾아야 되는데 또 까먹었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금을 찾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찾다, find를 써야 될 것 같죠. 한국말로 그대로 매치시키면은. 하지만 현금을 인출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인출하다 영어로요, 바로 withdraw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 맞아, 현금 인출하는 거, 현금 찾는 거 그거 까먹었네 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라고 얘기를 해서 현금 인출하는 거를 까먹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아이고, 불 끄는 거 까먹었다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전등을 켜고 전등을 끌 때는 동사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바로 turn on이 바로 전등을 켜는 거. 그러면 전원을 끄는 건 turn off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등을 끄는 거니까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이고야, 불 끄는 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표현 써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0: 라고 얘기를 해서 불 끄는 거를 까먹은 거. 그럼 불 켜는 거 까먹을 때는, 그쵸? I forgot to turn on the lights로 얘기를 해서 turn off랑 turn on의 차이도 구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그 뒤에다가, 그쵸? 여러분이 다양하게, 아이고, 그거 끄는 걸 까먹었네. 다양하게 또 응용할 수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 휴대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충전하다라는 동사는요, 바로 charge라는 게 있죠. 그래서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 핸드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Charge my phone. 요렇게도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었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비 온다. 아, 맞아. 아, 오늘 비 온다 그랬지. 우산 챙기는 거 까먹었네. 이런 표현들도 얘기를 할수 있죠. 우산을 가지고 오는 걸 까먹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가지고 오다. bring이라는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산 챙기는 거를, 우산 가지고 오는 거를 까먹었네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한 번만 더. 시작.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라고 얘기를 해서 우산 챙기는 거를 까먹었네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그거를 까먹었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I forgot to 동사. 요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I forgot to turn off the lights.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I forgot to charge the phone.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 살펴봤어요. 아, 현금 찾는 거를 까먹었네 라는 거를 I forgot to withdraw some cash로 배웠습니다.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현금 찾는 거 까먹었어?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방법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잊어버리셨어요. 깜빡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orget to 동사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I forgot to 동사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까먹은 거라면, Did you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걸 까먹으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찾아야 되는 거 그거 깜빡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orget to withdraw some cash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id you forget to withdraw some cash?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id you forget to 동사로 물어보면은 그거 행동해야 되는 거 그거 까먹었어? 그러면 아, 내가 그거 까먹었네. I forget to 동사. 이렇게도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하나의 대화 문장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아이고, 우산 챙기는 거 깜빡했네라는 거를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당부의 표현도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거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까먹지 마세요라고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때는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Don't forget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하면 그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forgot이라는 거는 잊어버렸다라는 과거의 표현. 그럼 forget이라고 현재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don't forget이 아니고, 그쵸? 여기처럼 don't forget to 동사로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당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forget to bring an umbrella.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Don't forget to 동사로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도 오늘 다양하게 여러분이 응용할 수가 있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뭘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아이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까먹었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쵸? I forg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요, 사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냥 배만 부를 거면 맛있는 음식은 필요 없겠죠? 자, 그렇다면 바로 똑같은 생각으로 영어를 할 때에도요, 맨 마지막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다 외우면 맨 마지막에 영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과정을 즐기시면 그 자체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enjoy each and every moment. 아시겠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니까 오늘도 미션 두렵거나 힘든 거 아니고요. Are you ready to enjoy it?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더욱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 뭔가 좀 컴퓨터나 자기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했을 때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해줄 수 있겠죠? 전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핵심은 잊지 마. 그쵸? 나를 잊지 말아요 할 때 그 잊지 마. 됐죠? 영어는 뭐라고 할까요?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거. 자, don't,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있다, forget. Don't forget that, 뭐뭐라는 것, 고 나오는 내용을 받는 게 that입니다. 요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은 누구한테 강력하게 무엇인가 권고해 줄 때, 야, 그건 하지 마, 이런 거 잊지 마, 라는 사실이겠죠? 자, 가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은요. 앞에 나왔던 거 don't forget 하는 것만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거, 비밀번호, 이름, 우산. 상황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거 잊지 마. Don't forget it. Don't forget it. 아니면 that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이렇게 가리킬 수 있는 거면 that 좋습니다. 비밀번호 잊지 마. 그럼 비밀번호를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password죠. 지나갈 수 있도록 말을 해준다 해서 password. 그런 글자다 해서 그렇죠. 바로 don't forget the password. 정해진 거니까 너가 붙었고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마. 그러면 이름은 뭐예요? her name. Don't forget her name. 해서 어떤 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강조거죠. 자, 그 다음에 내 우산 잊지 말고 챙겨.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렇게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내용도 쓸 수 있지만 실제 물건을 두고 다니지 마, 챙겨라는 느낌으로 don't forget 다음에 뒤에 물건 쓰시면 돼요. Your umbrella. 아시겠죠? Don't forget your umbrella. Umbrella. Rella. Rella. 리아나의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on't forget your umbrella. 물론 그 가사에 이게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Umbrella입니다. 자, 그래서 동작과 함께 하실 거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엄브렐라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것. 네, 좋습니다. 네 가지 여기 보고 읽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이제는 다들 아마 I believe you are used to it.

right now. 이제 다들 한번 지금쯤은 연습이 되셨을 테니까 익숙해지실 것 같고요. Ready? Here we go. 그거 잊지 마. Your turn. 네, don't forget that. Don't forget that. Forget이 아니고요. 위치아가 아랫입술에 갖다 붙으면서 forget이에요. Forget. 뒤에 액센트 있습니다. Don't forget that.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뭐였나요? 그렇죠? 네. 자, 비밀번호 잊지 마. Your turn. 네. Don't forget the password. Don't forget the password.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녀의 이름을 잊지 말아요. 뭘까요? 그죠? Your turn. Don't forget her name. 자, 맨 마지막으로는 뭐였어요? 그렇죠? 예. 네. 우선 가져가는 거 잊지 말고 챙겨. Your turn. 네. Don't forget your umbrella. 동작을 하는 게 일순간 딱 보면은 약간 창피하거나 여러분 아동스러운 느낌도 들지만 사실 모든 인간은 말을 할 때 머릿속에서 장면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오래 편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런 점에서는요.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Step 2.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 자,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don't forget, 그 다음에 that까지는 그냥 써줘도 돼요. Don't forget that. 여기까지만 쓰이면 그걸 잊지 마란 뜻이지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 바로 그 내용이 뭐예요? 더 강력한 비밀번호. 예, 그렇죠? 바로 이거죠. You need,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강력한은 strong, 더 강력한 거니까 아, 그렇죠. Stronger password.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더 강력한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 속도 제한이 있다는 거 잊지 마. 이렇게 뭐뭐라는 뒤에 나오는 사실을 대수로 받으면 됩니다. Don't forget that. 여기까지 그냥 쓰시면 돼요. Don't forget that. 속도 제한이 있다가 뭐예요? 속도 제한이 뭐죠? Limit죠. 그러면 speed limit죠. 그래서 there's a speed limit. 그렇죠? Speed limit 어디예요? Here. 여기에. 그래서 don't forget that there's a speed limit here. 발음이 speed 이렇게 안 들리고요. Speed. Speed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발음이 영어에서 들렸는데 뿌, 뜨, 끄 이런 발음이 들렸다. 그 앞에 100% S 발음이 있다는 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조했고요. 너가 단지 인간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don't forget that 까지는 빨리 나오시면 되고요. 단지 인간이다. 인간은 human이죠. You are only human. You are only human. That means we do make mistakes. 우리가 실수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단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at least you need to learn from your own mistakes. 스스로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런 자세로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해봅니다. Try it again.

어른이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내 이메일 계정이 해킹을 당했어. 그랬더니 B의 반응이 야, 더 강력한 그러한 바로 암호가 필요해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my email account. account가 구자, 계좌란 뜻이니까 내 이메일 계정이 has been hacked. H-A-C-K-E-D.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랬더니 wow. 뭐 했어요? Don't forget that you need a stronger passwor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강력한 암호가 필요하다. 실제로 암호를 좀 더 복잡하게 숫자와 특수문자를 써서 쓰시면은 해킹에 더 덜 노출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되셨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을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please come to our website here. 자, ebs.co.kr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서로 아주 좋은 에너지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Thanks for staying with me.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뭐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love.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생규입니다. 자, 지난 커리큘럼을 우리 쭉 한번 돌아보면요, 꽤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절에 대해서 공부해왔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 잡았고요. 그리고 명사절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부사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절이라는 거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했죠? 부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네 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형용사절 얘기 그래서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참고로 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렇게 형용사절을 뒤로 밀어놨나요? 라고 여러분들 혹시나 궁금하시다면요,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고 아, 내가 형용사절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봐야 되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함께 공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형용사절이 무엇이다라는 그 개념 여러분들이 잡으시는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그럼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The novel that Jane wrote was fascinating. 보이세요? 여기 사용된 바로 요 부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이야기 나눌 형용사절이 된다는 거죠. 이 문장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될지, 자, 수업 시간 마지막에 가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지식 전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 형용사절의 어떤 그 개념 파악하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형용사절이 그래서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워낙 당연한 거죠. 형용사절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근데 이제 형용사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장 속에서 보어로 쓰일 수도 있어요. 형용사절은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데만 활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형용사절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거다. 명사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인 거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부러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형용사절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듣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형용사절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들어본 적 있죠? 근데 관계대명사 얘기가 지금 왜 나와요, 선생님? 우리 형용사절 얘기하는 건데요. 자,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뭐냐면요, 이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예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 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 여태까지 배워오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절에는 그 절을 만드는 접속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을 만들 때 이런 접속사 있고 부사절을 만드는데 또 저런 접속사 있다 딱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관계대명사는요, 결국 형용사절을 만드는데 쓰이는 접속사인 겁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게 결국 형용사절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거고, 그런 맥락에서 관계대명사 배울 때 언제나 또 따라 붙는 거 있죠. 그 선행사라고 또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걔는 그래서 뭐냐면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형용사절은 명사를 수식해주는 절이라고. 그 관계대명사로 만들어진 형용사절이 수식해주는 명사가 결국은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복잡해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근데 요렇게까지 우리가 따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만큼 이 형용사절에 대해서,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그냥 형용사절이라는 거, 일반적으로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요게 무엇인지 그 개념만 잡으면 돼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갈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먼저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들을 통해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은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죠. The car looks very expensive. 그 자동차는 아주 비싸 보여요 라는 뜻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 문장에다가 뭔가
수식을 꾸며주는 말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콕 집어서 그 자동차에 대해서 말이죠. 자, 그런 경우에 제가 만약에 그 빨간색 자동차는 아주 비싸 보여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빨간색이라는 뜻의 단어 red만 간단히 넣어줬으면 됐을 거예요. 그렇죠? The red car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길어요. 뭔가 그 자동차에 대해서 붙여주고 싶은 수식이 길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다? 바로 형용사절인 거예요. 자, 문장 보세요. 이만큼 길어졌죠? 읽어보겠습니다. The car that makes the loud noise looks very expensive. The car, 그 자동차. 근데 그게 어떤 자동차냐면요. 설명해 주겠는 거예요. That makes the loud noise.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 시동을 걸 때 우렁 하면서 이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막 시동이 걸려. 그런 자동차 보통 비싸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자동차 아주 비싸 보이더라고요 라는 문장. 생각해 보세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이란 뜻의 한 단어짜리 형용사,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뭐다?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읽어봅니다. The car that John drives looks very expensive. The car, 그 자동차. 근데 어떤 자동차예요? That John drives. 존이 운전하는, 존이 모는 그 자동차. 그거 되게 비싸 보이더라고요 라는 뜻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존이 운전하는 이란 뜻을 가진 한 단어의 형용사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수식을 어떤 명사에 덧붙여주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을 우리가 명사에 덧붙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들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래서 형용사절이, 관계대명사절이 필요한 거구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문장만 영자 같이 해보면서 관계대명사절에 대한 개념 조금만 더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톰이 산 꽃은 빨간색이었어요. 자, 이 문장. 시작은 되게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로 the flower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서는 그게 어떤 꽃인지를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을 써주면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이라는 거 언제나 수식해주는 명사 뒤에 위치하죠. 선행사 뒤에 위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 붙여주면 돼요. The flower that Tom bought. 톰이 산 그 꽃. 이렇게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그 꽃은 is. is가 아니네요. was. 자, was red. 빨간색이었어요. 이렇게 문장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톰이 산 을 한 단어 형용사로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내가 수식해주고 싶은 내용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필요해지는 게 바로 이 형용사절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러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고 해석이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ovel that Jane wrote was fascinating. The novel, 그 소설. 그리고는 관계대명사절 나온 거죠. 어떤 소설이에요? That Jane wrote. 제인이 쓴 그 소설은요. was 어땠어요? fascinating. 흥미로웠습니다. 라고 이 문장 해석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아, 관계대명사절. 즉, 형용사절이 뭐고 왜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다음 시간 등등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 갖고 차근차근 이야기 나눌 것이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guys, guess what?
1: It's the new week.
0: Yay! This week we are going to do some interval trainings to work on burning a lot of calories in a short time, if that is what you want, okay?
2: 네, 우리 이번 주에 고강도의 인터벌 트레이닝, 즉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고요. 아니라면 좀 편하게 계셔도 되니까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et's go, guys.
0: Bruno has a terrible habit.
3: What is it?
4: He likes to jump people for fun.
3: What? That is a big no-no.
2: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To jump someone, 이게 바로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To jump someone, 어떤 뜻인지 조금 아직은 헷갈리시죠? 보도록 할게요.
0: Bruno has a terrible habit.
2: 여자 정말, 브루노는 정말 너무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what is it? 물어보죠. 뭔데? 그랬더니,
0: he likes to jump people for fun.
2: 이랍니다. For fun이 뒤에 붙었으니까, 재미삼아서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뭘 재미삼아서 하는 걸 좋아한다?
0: He likes to jump people for fun. Jump people.
2: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를 습관 삼아 그걸 재밌어서 한대. 그랬더니 What? 이래서 뭐?
0: Well, that is a big no-no.
2: 이러죠. 그거 정말 정말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는 게 특히나 약간 미국 문화에서는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jump someone. 일단 깜짝 놀라는 그런 의미로 봤고요. 두 번째 대화에서는 사뭇 다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 Oh my gosh, what happened to you?
6: I got jumped.
5: Jumped? On the street?
6: Yes, I almost peed my pants.
2: 네, 두 번째 대화 봤습니다. 깜짝 놀래다 이런 표현이 아닌 다른 표현 보도록 할게요.
5: Oh my gosh, what happened to you?
2: 왑소사, 너 무슨 일 있었던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I got jumped, 이럽니다. 누군가 나를 놀랬어, 이런 의미도 당연히 되지만요. 사실은 to jump someone, 강도짓을 당하다, 이런 게 get jumped입니다. I got jumped. 나 방금 날치기 당했어, 아니면 뭐 어디 뺏겼어, 강도짓을 당했어. 이게 바로 I got jumped, 이렇게 씁니다. Jumped, 야, 강도짓, on the street? 길거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es, I almost peed my pants. 야, 진짜 바지에 오줌 쌀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To jump someone 하면 놀래는 것도 되지만요. 강도짓을 해서 누군가의 물건이나 돈을 빼앗다. 이런 의미로도 To jump someo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Jump라는 단어를 이용한 사뭇 다른 색다른 표현이었죠.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갈게요.
0: Okay. Today is the first day we will get to work out our body to the maximum, probably. Yeah, ready? So today's pose, workout is going to be the jumping squats. You all know how to do the squat already, right? I'll ask you one more time. So you all know how to do the squat already, right? This squat is special because it's much harder than the regular squat, but you'll be fine.

All right, everybody, that was the jumping squats. Good job. If you don't have time to work out, just do this in your living room and you're good to go. 그게 바로 jumping squat였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시간 없을 때 그냥 편하게 거실 또는 방에서 해주시면 아주 많은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영어 표현은 to jump someone 했습니다. 우리 jumping squat를 했는데 영어 표현은 to jump someone을 배웠어요. to jump someone, 누군가를 깜짝 놀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강도짓 누군가의 돈을 억지로 뺏는 것 있죠? 그것을 to jump someone이라고 하니까 꼭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럼 잘 숙지해 주시고 내일 또 만나요. 또 힘든 운동 같이 해요. 안녕. 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 영어의 서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echnology.
0: Technology. 그냥 테크놀로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Uh-huh. 기술이 될 수도 있고 uh-huh. 또는 우리가 요즘에 손에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등등을 가리킬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Creating a smart home is easier now.
0: 네, 테크놀로지 하면 나오는 주제 중에 스마트 홈도 있죠.
1: Yeah.
0: 그래서 스마트 홈을 만드는 건 이제 더 쉬워졌어요. Yeah. Easier now than
1: before.
0: Before. 물론 비교하는 대상은 예전이고요. 예전보다 더 쉬워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Mm-hmm.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1: 빌리 씨입니다.
0: 네, 빌리 씨고요. 빌리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Okay.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스마트 홈을 만드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So Billy said,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관용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Turning your place, 여기서 place는 집이고요.
1: 집.
0: 네, 집을 turning something into something else 하면 바꾸는 거죠. 집을 스마트 홈으로 바꾸는 건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Leaps and bounds 하면은 훨씬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1: Very, yeah. right? A lot.
0: Yeah, much easier. Mm-hmm.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요. Mm-hmm. And the benefits, 혜택, far outweigh the negatives.
1: The negatives.
0: Negatives 하는 거는 the negative aspects. Mm-hmm. 부정적인 면들보다 혜택이 outweigh 하면 무게가 더 나간다, 더 크다.
1: Yeah, it means it's bigger or there's more of it. Think 네. of a scale.
0: 네.
1: All right.
0: 그래서 far it's outweigh니까 better. 훨씬 더 부정적인 면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크다라는 mm-hmm. 말입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건데 아무튼 AC라고 그냥 많이 붙여서 줄여서 말을 하죠. 그래서 turn down 하면은 끄는 게 아니고 낮추는 거예요.
1: Yes, making it colder.
0: Yeah. So here, turn down the AC 같은 경우는 mm-hmm. 재밌는 게 더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1: Yeah.
0: 일반적으로 소리, 음량, 뭐 볼륨 이런 거 할 때는 더 안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1: Oh yeah, you're making it so you hear it less. 네. But in the case of temperature, when you lower a temperature or turn down a temperature, of course it's getting colder, right?
0: 네, 네. 그래서 여기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에어컨이 지금 강풍으로 나오고 있는데 turn down 하면은 바람을 약하게 하는 건가? 덜 시원하게 하는 건가?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스마트홈의 답변이 나오죠.
1: Yes.
0: Okay, lowering
1: temperature.
0: 네.
1: temperature.
0: 온도란 뜻이죠.
1: Mm-hmm.
0: 보통 일반 대화체에서는 I am going to lower temperature보다는 lower the temperature를 할 거예요. Mm-hmm.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홈이 구사할 것 같은 언어,
1: yeah.
0: 약간 뉴스 헤드라인이라든지 어떤
1: right?
0: 스마트폰에 나오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더, 많이 생략합니다.
1: Yeah. They take out a lot of the articles,
0: 네,
1: man.
0: 명령어에서도 많이 생략하고요. 그래서
1: yeah.
0: 에어컨 낮춰줘라고 했는데 이게 온도 낮추는 거를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죠?
1: Mm-hmm. Next he says, Isn't modern technology just magical?
0: Isn't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은 just magical, 정말 mm-hmm. 마법 같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1: Awesome. Then he says,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and suddenly worry, Is my house okay?
0: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휴가 갔다가 이런 적 있었나요? 이래 본 적 있나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걱정한 적 있나요? Is my house okay? 우리 집 괜찮나? 라고 걱정해 보신 분 계신가요? 라는 문장인데요. 구어체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글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 worry가 사실은 Have you ever worried? 과거 분사형이 되어야 되는 거 알 수 있죠.
1: For sure.
0: 구어체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 좀 가볍게
1: Yeah.
0: 넘어가는
1: When we're talking, have you ever worried? Well, instead of saying worried, you can say worry in this case.
0: Worry, yeah.
1: That's how we talk, man.
0: Yeah. Did you ever worry? 이렇게 yeah. 됐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I also have a camera on my doorbell and an app on my phone, so I can answer the door whether I'm home or away.
1: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0: 저도 그렇게 휴가 갔을 때 우리 집 괜찮나 걱정한 적 있었지만 그렇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until 이렇게 하기 전까지만 그랬다.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스마트 홈으로 업그레이드 한 뒤로는 안 그럽니다.
1: It sounds like an advertisement. He says,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0: Before I go on a trip, 여행을 가기 전에 I set a schedule, 일정을 입력해 둡니다. For my lights, 집에 있는 조명들이죠.
1: Yes.
0: To automatically, 자동으로 turn off and on at night time.
1: Mm-hmm.
0: 밤에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도록 예약을 해 둡니다. 이게 이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거죠.
1: Yeah. 네. So you can, you know, keep the robbers at bay.
0: Because they will think that there's somebody at home.
1: At home.
0: 그리고 automatically가 이제 자동으로란 뜻인데 앞에 나왔던 magical 있잖아요.
1: Mm-hmm.
0: 한때 좀 유행했던 그런 광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automagically.
1: Automatically.
0: 네, automatically 하고 magically를 합쳐가지고
1: yeah.
0: 이런 automatically 어떻게 보면 좀,
1: It's 좀 funny.
0: 느끼하지만 재미있는 문구가 한때 광고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I like it.
0: Mm-hmm.
1: Mm-hmm. And next he says, I also have a camera on my doorbell and an app on my phone so I can answer the door whether I'm home or away.
0: 그리고 저는 또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On my doorbell. 초인종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and an app on my phone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어떤 관련 앱이 있나 봐요. So I can answer the door. 누가 띵동 하면은 누구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1: Oh, yeah.
0: Whether I'm home or away. 집에 있든지 없든지.
1: Ooh.
0: That's very advanced.
1: Ooh, that's pretty awesom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Having a smart home helps me feel at ease when I'm not around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But don't let the fancy name smart home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Most of the smart home devices I have we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in total.
1: Having a smart home helps me feel at ease when I'm not around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0: Having a smart home, 스마트홈을 갖고 있는 거, 스마트홈은 helps me feel
1: at ease.
0: At ease.
1: At ease.
0: 네,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Mm-hmm. When I'm not around, 여기서는 when I'm not at home.
1: Home,
0: 집에 없을 때 마음 편하게 해주고요.
1: Mm-hmm.
0: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at home.
1: At home.
0: 집에 있을 때 또 comfortable, 더 편안하게 해준대요.
1: It makes him feel at ease. Mm-hmm. Awesome. Next he says, but don't let the fancy name smart home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0: 여기에서 fancy.
1: Fancy.
0: 네.
1: Fancy.
0: Fancy gear 하면은 정말 좀 비싸 보이고 이런 장비
1: yeah,
0: 있잖아요.
1: It looks expensive.
0: 네. 그런데 fancy name라고 하면은 고급 이름이라든지 복잡한 이름보다는 화려한 이름, 화려한
1: yeah.
0: 용어.
1: It sounds like it would be expensive.
0: 네.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용어가 fool.
1: To fool you. Fool.
0: 속이도록 놔두지 마세요.
1: Mm-hmm.
0: 속여서 어떻게 생각하도록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1: Mm-hmm.
0: 그러니까 이 스마트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full one into 동사 ing 이걸 이용해서요. 속여서 뭔가를 하게 만들다. 첫 번째 문장, 그들은 그를 속여서 그걸 사게 만들 수도 있어요. They might fool him into buying i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y might fool him into buying it. One more time. They might fool him into buying it.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저를 속여서 일을 다 하게 만들었어요. He fooled me into doing all the work. He fooled me into doing all the work. 속여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그 행동을 하는 속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1: He fooled me into doing all the work. He fooled me into doing all the work.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 굉장히 간단한데요. A few hundred 이용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 수백 명의 팬들이 참가했습니다. A few hundred fans attended. A few hundred fans attended. 발음 연습이요.
1: A few hundred fans attended. A few hundred fans attended.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저는 이미 수백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I already received a few hundred emails. 같이 읽어볼까요?
1: I already received a few hundred emails. One last time. I already received a few hundred emails.

0: 네, 오늘은 구체적으로 스마트 홈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the happiest mom because I know my family and home are safe. Having a smart home is so valuable and super easy. Creating a smart home has never been easier. Smart home devices run my lights, plugs, thermostats, switches, garage doors, security cameras. It's like living in the future we were promised in the 80s.
0: 네, 처음 포스팅부터 보면요.
1: Kristen says,
0: I'm the happiest mom. 나는 정말 기쁜, 행복한 엄마다. Because I know my family and home are safe.
1: She's spying on her kids.
0: 네, CCTV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족과 우리 집이 안전하다는 건 알아서 정말 기쁘다라는 뜻이죠. Mm-hmm. Having a smart home is so valuable and super easy. Mm-hmm. 스마트 홈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super easy, 아주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getting easier.
1: For sure.
0: 마이클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1: He says,
0: Creating a smart home, 스마트 홈을 만드는 것은 has never been easier. 지금보다 쉬웠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mm-hmm. 훨씬 쉬워졌다는 이야기이고요. Mm-hmm. Smart home devices, 스마트 홈 기기들이 run my lights, 조명도 조절하고 plugs, 그리고 thermostat, 온도 조절 장치, mm-hmm. switches, 이것도 이제 plug랑 관련 있는 켜는 mm-hmm. 거 말하는 거죠. 스위치를 mm-hmm. 말하고 garage door, 차고 문, security cameras, CCTV들도 다 조절을 한대요. Mm-hmm. It's like living in the future we were promised in the 80s.
1: Yep.
0: 1980년대에 사람들이 그때 되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약속했던 그 미래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Mm-hmm.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네요.
1: All right.
0: Yeah, I think there's a lot more to be done.
1: But yeah, definitely so. In our lifetime, mm-hmm.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right? Mm-hmm. All right,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폴라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똑똑똑, 우리 뭘 만들어요? Today, we're making something with 떡, rice cakes. 네, 오늘은 떡국 떡꼬치 만들어 볼 거예요. We're making rice cake skewers.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여기 있습니다. We have rice cakes. 네, 떡 있어요. 오늘은 떡국떡 쓸 거예요. We have a red pepper paste, 고추장. We have garlic, 마늘. We have pizza cheese, 한국은 pizza cheese. We have sausages. 아, 이 소시지를 식물 소시지요. 그 소이 소시지요. 되게 맛있어요. We have dried parsley, 콘 파슬리. We have sugar, 설탕. We have ketchup, 케첩. And we have skewers. 네, 우리 꼬치 있어요. In English, this is a skewer. S-K-E-W-E-R. Skewer, 꼬치입니다. 이 떡들 너무 딱딱해. 딱딱한 떡은 안 돼. These rice cakes are too hard. We need to make them soft. So we put the rice cakes in the water. Now we put them in the microwave. So open the microwave. Put in the rice cakes. Close the door. And go. We need to cook the rice cakes for about 2 minutes.
1: 우리 2분 정도 요리해야 해요. 그래서 말랑말랑 될 거예요.
0: Okay, let's take the rice cakes out of the microwave.
1: 우리 펼 거예요.
0: Be careful. Open the microwave. Take out the rice cakes. Are they ready? They look soft.
1: 이제 우리 물 펴야 해요.
0: And now we drain the rice cakes. And make sure all the water is gone.
1: 네, 모든 물은 뺐습니다.
0: Now we fry our sausages.
1: 네, 우리 식물성 소시지 프라이팬에서 구워요.
0: We put in our sausages. And a little olive oil. They're already starting to sizzle.
1: 그 시슬시슬 소리 벌써 시작했어요. 우리 에어프라이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오랫동안 요리 안 해드려요. 그리고 식물성이요. 고기 아니요.
0: Okay, they smell like sausages. Let's turn them.
1: 예, 한번 뒤집어요.
0: Can you see the color change?
1: 네.
0: I think they're ready. I'm going to cut the sausages in half.
1: 그 소시지들 반으로 잘라요. 하지만 아직 뜨거워요.
0: So, I'm going to use a fork and knife.
1: Okay.
0: So, cut one sausage.
1: Oh.
0: And another. And last one. Like this. We have our sausage pieces. Now, we can make our skewers.
1: 이제 꼬치 만들 수 있어요.
0: So, let's take 2 pieces of rice cake.

0: 손조심하세요. 아이고. And one piece of sausage, two pieces of rice cake, and one more piece of sausage. 거의 됐어요. And finally, two more pieces of rice cake. 그리고 소시지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닭고기 넣어도 돼요? 아니면 다른 채소들 넣을 수 있어요? 네, that's it. Now we make the sauce. 네, 우리 소스 만들어 봐야 돼요. First, the garlic. 우리 다진 마늘 그려요. So we take our garlic, we cut off the end bit. 그 밑에 있는 부분 필요 없어요. And we crush. One more time. We cut off the end bit. And we crush. Now we chop. 손가락 조심하세요. And this way. Oh, it smells so good. Oh, 마늘 냄새 되게 좋아요. I'm going to make very small pieces like this. It's ready. So now we make our sauce. We put in our garlic and our red pepper paste, 우리 다진 마늘하고 고추장, our sugar, 우리 설탕, our ketchup, 우리 케첩, and our water, 네, 물도 넣을 거예요. And we stir it all around. 설탕도 없어져야 돼요. We want to mix everything together and make it warm. So you can see it's much thicker now. 와, 우리 소스는 많이 가렸어요. Now it's time to baste or brush our sauce. 네, we brush the sauce on like this. And let's turn it over. Let's turn it over. And one more time. Good. Now this one. And this way. Brush it on. And we'll turn it over. Haha. And one more time. Like this. 이 정도 준비해요. I think that's enough. And now, the cheese. 네, 이제 피자 치즈 넣을 거예요. And now we sprinkle the cheese. 피자 치즈 써도 돼요? 아니면 진짜 모짜렐라 써도 돼요? 아니면 체더? 아니면 파마산?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치즈는 써도 돼요? 치즈 없이도 괜찮아요. Now, the skewers. Go in the air fryer for 5 minutes at 180 degrees. 네, 180도 5분만 필요해요. So, let's put them in. Open the air fryer. I'm gonna put it in. Close the door. Now we wait. 이제 기다려야 돼요. 5분만 기다려야 돼. 그다음 맛있는 것이 먹을 수 있어요. We just wait 5 minutes. It's almost ready. All done. Let's open up the air fryer. Let's open it up. Look at that. They're ready and they look fantastic. 진짜 맛있게 만들었어요. And now, some dried parsley. 우리 콘 파슬리 조금. And some dried parsley. All done. We made rice cake skewers. 떡국, 떡꼬치 완성됐습니다. Time to taste. 맛보기.
1: Wow. Spicy rice cakes, melted cheese, sweet sausage. 진짜 이 콤비네이션 얼마나 좋아요. 떡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꼭 먹어봐야 돼요.
0: If you like rice cakes, you'll love this. Today we made rice cake skewers. 오늘은 우리 떡국 떡꼬치 만들었어요. Next time, will we use rice cakes? Or fish cakes? Or real cakes? 아직 몰라요.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어 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네, 그것도 보물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most treasure troves include gold and silver coins, jewelry, or precious objects. 자, treasure trove 여기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친구들, treasure trove는 보물인데 이 보물인데 주인이 없는 보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주인이 있었겠죠. 어디다 숨겨가지고 이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제 못 찾은 거죠. 그게 바로 treasure trove인데 친구들 여기 jewelry 단어가 나오는데 보석물. 네, 이 jewelry spelling을 잠깐 보세요. 여기 L 두개 있고 끝에 ery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영국에서 이렇게 spelling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는 jewelry. 그러니까 L 하나 빠지고 E가 또 하나 빠집니다. Let's continue reading. How do people find buried treasure? Some people find treasure by accident when they're digging for something else. In 1840, workmen in Yorkshire repairing a riverbank dug up 7,500 Viking silver coins buried in a lead chest. In Suffolk, a metal detectorist looking for a farmer's lost hammer in 1992 discovered a rich hoard of Roman treasure. Archaeologists are professional treasure hunters. They're historical experts who search areas which could contain buried treasure that will further our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that place. They use old maps, aerial or artificial satellite images to help them look for treasure. Viking gold from the Curedale Hoard, Yorkshire, UK. An archaeologist at work. 네, 사람들이 이 묻힌 보물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사실 찾으려고 한게 아니라 우연히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표현인데 by accident 이런 표현이 있는데 by accident은 우연히 거의 이렇게 뜻밖의 네, 이렇게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강둑을 수리하다가 이 발견했는데 뭐를 발견을 했냐면은 7,500개 바이킹 은화를 발견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그냥 공사 뭐 이렇게 고치려고 했는데 오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농부의 망치를 찾으려고 했는데 또 로마 보물을 찾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찾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our third vocabulary, archaeologist, 고고학자는 일부러 찾죠. 예, 이분들은 professional treasure hunter, 아주 프로들이에요. 이제 그 지역을 대충 아 여기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도 파고요. 이제 이제 metal detector도 있지만 뭐 안테나, aerial 아니면은 artificial satellite image 인공위성 사진으로도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Okay, let's look at it, stop and think. Buried treasure can help us understand the location. 자, location은 위치고요. Or the history, 자, 역사고요. Of a place. 네, so it would be the history. Buried treasure can help us understand the history of a place. 자, 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장소의 역사를 알 수 있죠. Right? All 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and we will continue our book next time. All right. Thanks, guys, for hanging out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1: Oh, 이거 실화야?
2: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The predators are looking for a way out.

0: Snow day!
1: Yee! Double the fun!
2: Ha-ha! Missed!
3: Oh.

16 chains, 8 fours, 4 eights, 2 16s.

0: Pace! Force!
1: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Wait there. Someone's missing. Everyone, jump along.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림파파 정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가 쉬워지는 그 순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책을 펼쳐볼까요? 짜잔! 오늘 새롭게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화생지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역시나 전 좀 뭔가 호기심이 생기고 재밌어 보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매우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대과 접속사 대 구분하기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Lion and the Mouse.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He feared no one, but everyone feared him. The zebra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about the lion. Stay away from the lion.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And the elephant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too. I am far too big for the lion to hunt, but you are small. Stay close to me and all will be well.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wher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0: The Lion and the Mouse, 사자와 생쥐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이소부와의 사자와 생쥐, 그 생쥐, 그 사자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a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 문장이 생각보다 좀 긴데 라고 생각

하신다면은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파악해 나가시면 됩니다. There was라는 것은 무언가가 있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하지 않죠. There was, there are, there is, there were이라고 할 때는 뭐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냐면 a great lion, 위대한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사자가 위대한가 봐요. 위대한 사자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자는 어디에 있었냐면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어디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바로 풀 많은 평원에서, plain이라고 하면 평원입니다. 와, 이렇게 쫙 넓게 펼쳐진 평평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풀이 막 있는, 그래서 뭐 초원이라고 해도 될 것이고요. 그래서 초원이나 풀 많은 평원에서 살고 있었던 위대한 사자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원, 이 초원은 어디에 있었냐면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close to라고 하면 가깝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깝게 있었냐면은 the edge, edge라는 것은 바로 끝이나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모서리 같은 것도 되거든요. 테이블이나 탁자의 모서리, 책상 모서리 이런 것도 엣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혹은 어떤 장소가 있다면 끝부분, 그 경계선인 부분 있죠. 그걸 엣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글에 끝이나 가장자리에 가깝게 있는 그 초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죠? 정글이 있고 그 다음에 초원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초원에는 누가 살고 있었다? 사자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자? 위대한 사자.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이라고 되어 있네요. Each day, 매일매일 he roamed. Roam이라는 것은 바로 돌아다니다. 이 he는 누구겠어요? 바로 사자겠네. 지금 사자밖에 아직 안 나왔잖아요. 사자는 돌아다녔습니다. 어디를? 풀 많은 땅을, 초원을 돌아다녔습니다. 맞죠?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것이죠. 뭐 하면서? checking, 확인하면서. 무엇을 확인하냐면,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그의 왕국. 와, 사자가 대단한가 봅니다. 자신이 지배하나 봅니다. 왕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의 왕국. 사자의 왕국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 이죠. 자, 그다음에 well이라는 것은 괜찮은, 이상이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왕국, 즉이 왕국에서 모든 것이 괜찮은지,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즉 체크하면서 다니면서 그 초원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어쩌면은 이 that이라는 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포인트는 초등학생들도 알면 매우 좋습니다. 이야기책에 나오고 교과서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접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는 시험 점수와 직결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등학생까지 계속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관계 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을 한번 제대로 구분해 보자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관계 대명사는 만들어졌고 어떻게 접속사는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고 이 둘의 차이, 결국은 that이에요. 그런데 이두 개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가 문장에서 틀린 표현을 고른다거나 문법적으로 안 맞는 것, 혹은 우리 친구들이 이 틀린 문장을 보고 바르게 고쳐야 된다거나 이럴 때, 오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관계 대명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더 우리 친구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이다. I bought it yesterday. 이것은 책인데 나는 그것을 어제 샀다라는 것이 되겠죠. 어제 구매했다. 자, 그러면 이 관계 대명사라는 것은 두 문장을 연결해 줍니다. 다만 무엇을 하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에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뒤에 나오는 이 반복되는 it을 지우고 그 대신에 명사를 대신하면서 it을 지웠으니까 명사를 대신하면서 그런데 관계 대명사니까 관계라는 것이 두 개를 이어준다는 말이거든요. 두 개를 이어주면서 명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 그게 대명사죠. 그걸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가 the book과 it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책이다, 맞죠? 그 책이다. 내가 어제 그 책을 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the book과 이 it이 같아요. 그러니까 두 문장보다는 한 문장이 짧고, 또한 이 뭔가 두 개를 합치면은 훨씬 더 간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를 합칩니다. 어떻게 합쳐지냐면 뒤에 있는 it을 삭제하고요. 그 대신에 무엇을 적습니까? 우리 관계대명사 표는 제가 오늘 다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요.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나오고 문법책에도 있고요. 상당히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앞에 나오는 이 the book, 책을 가리키죠.
관계대명사에서 처음 나오는, 먼저 나온 이 단어를 바로 선행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선행사가 사물이죠. 사람, 사물, 사람, 동물, 이 세 개 중에 뭡니까? 사물이죠. 동물도 아니고 여더북이라고 하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대시나 위치로 바꿀 수 있죠. 저는 대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 여기 있는 이 it, 요걸 지우고 그 대신에 that을 적는데 두 문장을 이어주니까 요 자리, 요 자리에 콕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 문장이 되었습니다. This i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장이 생겼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관계 대명사가 있는 문장 이 뒤에 있는 이걸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밑줄 쳐진 이 문장이죠. 그래서 This is the book. 이것은 책인데, 그 책인데, 내가 어제 산 책이다. 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that이 쓰였고, 이 뒤에 있는 문장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을 싹 다 지웠다고 가정을 한다면, I bought yesterday. 이것만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완전한 문장입니까?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이 관계대명사가 쓰인 문장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 있었던 이 무언가, 여기 있는 목적어죠. 지금 is은. 이 목적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that이 대신하면서 이 that이 여기에 있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두 문장을 이어주는 자리로 이동했잖아요. 즉, 지금 여기에 밑줄 쳐진 이 문장만 I bought yesterday만 보면 나는 샀다, 어제. 나는 어제를 산 게 아니라 그 책을 산 거잖아요. 즉, 무언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은 무언가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게 어떨 때는 주어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떨 때는 목적어일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반면에 여기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 know that she's a teacher. 나는 알고 있다. 그녀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도 보니까 여기 있는 that이나 저기 있는 that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여기 있는 that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는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녀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she is a teacher 이라는 이 문장이 있죠. 이 문장이 I know라는 문장 안에 얹혀 있는 거죠. 즉, 뼈대는 I know, 나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근데 그 무언가 안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관계대명사 그런 게 아니라 아, I know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she is a teacher 문장이 있고요. 이 두 개를 대시 단순히 더하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문장은 she's a teacher은 완전한 문장이에요. 앞에 있는 I know부터 맞죠? 이 끝까지를 보면 I know that 덩어리가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고 그 내가 알고 있다. I know.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 안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I know와 그 다음에 이 she is a teacher 이거를 that으로 더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한마디로 문장과 문장을 단순히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이 밑줄 친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드리는 부분은 흔히 학원이든 학교에서든 이렇게 배웁니다. 관계대명사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접속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것만 달달 외우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아, 관계대명사는 원래 이런 원리로 그래서 원래 여기에 있었는데 그게 목적어가 없어지고 이 원리나 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잡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확실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답니다. 단순히 공식처럼 외우지 마세요. 저도 결국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문장 구조는 어떻고 이 문장 구조는 어떻고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고 그걸 알아야지 결국은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설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아 원래 요거 요 두 문장이 있었는데 이시 앞에 나오잖아 더부 그러니까 삭제하고 이걸 자기의 말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He feared no one. 자, 여기서 he라는 것은 사자가 되겠죠. 사자는 그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fear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가 되겠죠. But everyone feared him. 그러나 사자는 아무도 안 무서워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맞죠? 모두가 사자를 두려워했습니다. The zebra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about the li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얼룩말 엄마가, 얼룩말인 엄마, 얼룩말 가족이 있는데 그 엄마가 mothers, 엄마들이 warned,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에게 about the lion, 사자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Stay away from the lion. 사자한테는 근처에 가까이 가지 마. 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0: 있어.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이라고 하네요. Keep your distance. 너의 거리를 유지해. 맞죠? Distance라는 것은 거리입니다. 너의 거리를 keep, 유지해. 사자한테 자꾸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all will be well.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다.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He feared no one, but everyone feared him. The zebra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about the lion. Stay away from the lion.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0: 자, 이제 방금 얼룩말이 나왔고요. 이제 코끼리도 나옵니다. The elephant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too. 그리고 이제 코끼리의 무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코끼리 엄마들이 warned,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을 경고했습니다. 역시나요. I am far too big for the lion to hunt. I라는 것은 엄마 코끼리가 되겠죠. 엄마 코끼리 나는 너무, 여기서 far이라는 것은 거리가 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너무라는 뜻이에요. 과하게 너무 커. 뭐하기에 사자가 사냥하기에는 솔직히 내 몸집이 좀 크잖아. 엄마 코끼리잖아. 그런데 you are small. 근데 너희들 아기들은 너희들은 작잖아. 그러니까 stay close to me. 내 근처에 있어야 돼. And all will be well. 그렇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야. 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어머니께서 충고를 하시네요. 자, 그 다음은요.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자, 요거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when it grew too hot. 너무 더워졌을 때 during the day. day라는 것은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낮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낮을 가리키겠죠. 더운 것을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낮 동안에 너무 더워졌을 때. 그래서 during이라는 것은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 너무 더워졌을 때. 너무 더우니까 이 사자가 다니기가 좀 힘들어지겠죠. 덥잖아요. 땀나잖아요.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더워지니까 초원에 있다가 사자가 너무 더워지니까 사자가 어떻다고요? 이제는 아, 조금 이 그늘을 찾을 수 있는 정글, 이 정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 정글은 어디였냐면 wher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Where? 이 정글은 이 정글을 가리키는 게 저기 있는 where이 되겠죠. Where은 어떤 곳이냐면 이 정글이라는 곳은 the shade. Shade는 바로 그림자가 되겠죠. 그림자. 뭐의 그림자냐면 나무들의 그림자가 의미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했냐면 시원하고 어둡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낮 동안에 초원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정글에 들어가서 낮에 좀 이렇게 쉬고 오고 뭐 좀 시원하고 이 그림자 밑에서 좀 이렇게 누워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뭔가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음원으로 듣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nd the elephant mothers warned their children too. I am far too big for the lion to hunt, but you are small. Stay close to me and all will be well.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wher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0: 자, 오늘의 단어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Plain. Plain. Many animals live on the wide plain. Edge. Edge. There was once a great lion who lived on the grassy plains close to the edge of the jungle. Kingdom. Kingdom. Each day he roamed the grasslands, checking that all was well in his kingdom. Distance. Distance. Stay away from the lion. Keep your distance and all will be well. During. During. Now when it grew too hot during the day, the lion would walk into the jungle. shame.

0: Shade. The shade of the trees meant it was cool and dark.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all이라는 단어이고요. 예문부터 보여드릴게요. I finished all my homework. 나는 끝냈다. 무엇을 끝냈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 끝냈죠? 나의 숙제를 모두 끝냈다. 즉, 모든 나의 숙제를 끝냈다. 여기 있는 all이라는 것은 모든, 전부의라는 형용사입니다. 모든 나의 숙제. 이렇게 모든, 전부의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은요. All were happy after the game. 어떤 경기 후에, 어떤 게임 후에 모두가 행복했다. 자, 여기 있는 all이라는 것은 모두라는 것이거든요. 모두, 전부, 모든 사람. 즉,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He was all alone in the dark room. 그는 완전히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래서 all이라는 것이 뭔가 모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강도로 쳤을 때 뭔가 완전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헷갈리지 않겠죠? all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Yeah.
0: 한 주 시작입니다.
1: 네.
0: 자, 우리 가정 영어 월요일에는 꼭 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집안 모기와의 전쟁.
1: 아이구야.
0: 엄압소사. 아, 이게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은
1: 예.
0: 이 모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1: 아, 제가 정말 올여름 모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얼굴 막
0: 맙소사.
1: 정말 엉망진창이 됐어요.
0: 아, 이상하게 아기들한테 또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저도 이제 들은 바가 네. 애기 피가 그렇게 달다더라고요.
0: 아, 그럴 때 모기들이
1: 냄새를 맡고
0: 그걸 안 돼요?
1: 네. 아. 그래서 모기가 제 방엔 없어요. 제 피가 탁한지. 꼭 애기 방에서 애기들만 그렇게 물어요.
0: 이쪽은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군요.
1: 똑똑해.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 퇴치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넣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이제 우왕 하고 지나가는 거
1: 그날은
0: 있죠.
1: 잠못 자는
0: 아,
1: 거예요.
0: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1: 잠을 못
0: 소리도
1: 잡니다.
0: 지르고 말도
1: 예.
0: 걸어보고 하지만 이게 됩니까? 안
1: 안
0: 되죠.
1: 되죠.
0: 네.
1: 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그 방충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1: 네.
0: 닫아도 어디로 들어오더라고요, 꼭.
1: 그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방충망 밑에
0: Right.
1: 비가 빠져야 돼서 배수구가 쬐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0: Okay.
1: 거기도 막아줘야 돼요.
0: 아, 제가
1: 예.
0: 그걸 몰랐네요.
1: 아, 그거 모르시는 분들
0: 아, 오늘
1: 많더라고요.
0: 가서 확인을 꼭
1: 꼭
0: 해봐야겠습니다.
1: 해보시고, 거기 또
0: Right.
1: 테이핑 하는 게 있거든요.
0: 어허.
1: 그걸로 딱 막아주셔야 돼요.
0: 전문가시네요.
1: 아, 왜냐면 애기들이 너무 목에 시달리다
0: 아.
1: 보니까, 아, 제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0: 오늘 정말 내용도 공감이고, 그
1: 네.
0: 와중에 영어 또 흡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